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우대 활동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우리 월말에 하는 우대 활동이 아니고 월초에 시작해서 월초에는 다 이리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우대 활동입니다. 두 각의 한가, 네 각의 세가, 열곽 사면 열곽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대 활동은 우리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혹은 나는 처음이 돼서 먼저 써보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이 우대 활동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이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약국 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자문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 같은 약은 뭐 쓰던 분들도 써 못 본 분들도 오늘 저거 한번 써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벌써 한 60세 올라서게 되면은 또 70세 더 하죠. 기억력이 깜빡깜빡 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많이 차해집니다. 이래서는 내가 이래다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이 치매라는 게 꼭 유전적인 인소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나이 엄마 아빠가 걸려야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뇌조직 위축이 우리 그 MRNA의 허축공천 해보면 대부분 이런 줄어듭니다.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있다거나 노워이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해지고 70세, 80세 가면은 진짜로 치매에 들어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먼저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근뇌보신환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건강이가 위장도 건강이가 치매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건강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텔레비도 봐도 그렇고 의학 잡지 논문을 봐도 그렇고 다 이게 관해서 연구하고 그걸 찾아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위장도 건강하고 치매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가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장도는 장도지 소화나 위장도 문제가 그렇게 네 건강하고 관계될 일이 있는가. 장도는 배 아래쪽에 있고 뇌는 우리 머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해부 구조적으로 보나 생리 공능상에서 보나 크게 관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끄덕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끄덕거릴 겁니다. 내 주위에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형제 가운데서 치매 걸렸댔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변비를 고생했거나 계속 위장도가 나빠서 살거나 소화해 되거나 위장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머리 끄덕일 사람 있을 겁니다.
0: 네.
1: 확실히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그 위장돌로 오래 고생하던 이 질병을 오래 하던 사람들 치매 걸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위장돌에는 우리 몸에 70% 이상이 면역세포가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란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 반대로 우리 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 때 위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병행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은 사람 몸에서 병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 사람보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먹는 음식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심지어 약도 그렇고 많은 음식들에 의해서 그 장도의 유익균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예. 이전에 우리 그 이전도 아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몸에 이도 있고 머리에 썩에도 있고 예,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변을 보면은 해충도 나가고 이것이 나쁜 거는 나쁜 거지만 대신 유익균도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 이게 아주 평형 이루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농약을 친 쌀을 먹고 농약을 친 채소 먹고 여러 가지 그 소염제를 먹인 물고기, 돼지고기, 뭐 죽소로 먹인 달걀 이런 걸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장도의 유익균들이 이전보다 많이 없습니다. 평형을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내 환경이 그 좀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 쪼가면 이 장두자 한다거나, 쪼가면 설사를 한다거나, 혹은 변비를 앓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죠. 예. 이렇게 되면은 장내에 그런 독소가 많이 차면서 그 독소가 우리 장을 대장이든 소장이든 특히 소장이 흡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복강 안에는 장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장심어, 뭐 소장, 대장, 제장, 흥제장, 장제장 이런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심어라는 게 보자기 같습니다. 납작한 게 그거 우리 훌 이래 들고 보면은 몽땅 혈관입니다. 혈관을 이렇게 구물이 진 것처럼이 그리고 지방이 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해부 구조적으로 보면은 장도에 안 했고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런 많은 혈관 그다음에 장도의 점막을 통해서 영양분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런 독소가 흡수되면서

0: 아침은 아프지 않고 집행이를 짓고도 다 걷지 못하던 게 지금의 집행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예.
0: 바지나 봐서 양옆 머리 아프던 것도 좀 아프지 않고 소변을 다섯 번가 잘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변 잘 나가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예.
0: 그리고 경력이 없어서 말을 하다가도 뒷말 생각나지 않았는데 아, 지금 얻은 기억력이 얻은 회복됐습니다.
1: 네.
0: 전일 효과도 오니까 배달받아서 쓰다 그랬나.
1: 네. 우대활동 오늘까지니까 숙지사도 참가하는 우대활동입니다. 배달받으십시오. 배달전화번호 불러주세요.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치고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기실 이게 따지고 보고 보면 또 특히 알고 보면 의학적으로 알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배가 배 안에 있는 뭐 위부터 시작해서 십이지장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후이장 결장 이 많은 장도들이 우리 몸에서 그게 또 장심원 거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 논다 이 말씀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두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제가 금요파 중화는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저기, 나는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락공세 부수가 있어, 어린이 오지럼증이 세게 나고, 그리고 경력도 없고, 잠 못 잤습니다.
1: 네.
3: 그래도 이제 이거 먹고서 지금 인근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네.
3: 지금, 예, 저기, 이 혈압이 정상 거의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강황하던 이게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것도 지우시려고 경력이 없어 자꾸 이래 평창 뭐 가질라 갔다더니 자꾸 뭐 가질라고 하나가 제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증상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 잠을 잘 잡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 사변이 불편하던 것도 좀 많이 났고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볼까니 그 지약 전에서 만든 약이 그런지 너무 효과가 확실히 빠르고 저기 좋단 말입니다.
1: 네, 약이 질량이 딱 보존되어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내 몸에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리니까 어느 약을 배달다 좋고
1: 네. 우리 활동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네, 알았습니다.
1: 선생님
3: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물론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위장도 하고 관계되지만 특히 우리 이 뇌세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전적으로 치매 나중에 걸릴 위험성이 많은가 할 만한가는 위장도의 건강하고도 관계된다 이 말씀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4: 네. 우리 오빠 보니까 이 건네보세요 하는 소리인데 홍파증염은 아파서 예, 각 검사하니까 단백이 나가고 그 다음에 좀 혈류 좀 나가고 이랬는데 이거 한 이제 25세였는데 그게 저기 그저께 가서 검사하니까 예, 그게 없어졌단다 선생님.
1: 예 없어졌습니다.
4: 예, 그래 약이 정말 좋다며 그래 오늘까지 우리 활동한다는데 오늘 조금 더 싸겠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후대할도 안 할 거지 마세요.
4: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산약이라든가 봉동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런 비위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중에서 비위는 이 위나 장도를 다 포함합니다. 비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라는 게. 그래서 이 약은 확실히 약종이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약을 잘 만들었다 하는 감이 들죠. 이 우리 옛날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분이 해도 똥집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가 기실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건비작용을 말합니다. 비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 위를 포함해서 비장이라든가 장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게 다 우리

0: 과학에 통해서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때문에 이런 장도 같은 든하고 든든하려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도 건네버스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빠서 섭이 잘 안 나가고 어떤 때는 용 다수복 이런데 지금 섭이 용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다수복이 않습니다.
0: 예.
2: 그리고 소리 다리 쪽이 아파서 예, 이 밀차를 밀고 다녔는데 지금 밀차를 밀고도 안 던지고도 예, 용 잘 걷습니다.
0: 예.
2: 그리고 또 예, 이 경력이 없어서 빙산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경력이 회복됐습니다.
0: 네.
2: 저희 이 금을 변비 신었습니다. 근데 변비도 해결된다 약이.
0: 네.
2: 네. 변비 신었고 계속 변비약 먹는데 변비약 아니면 변이 용 잘 나간다 지금. 어른 변비 해결됩니다.
0: 네. 네.
2: 저희 동맥경화이고 혈진 아팠던지 동맥경화 혈진도 쌓았고 하품 다 쌓았던 게 하품 다 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오, 선생님 이야기 써볼까요? 여러 가지 면이 섞어졌습니다. 스스로의 한 가지 한 가지 면이 다 나서집니다.
0: 맞습니다.
2: 오, 예, 우자할 오늘까지 한다가 이야기는 것도 오늘 또 많이 대답받자 그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위장도 역시 우리 그 사령부에 속하는 대뇌의 이런 그 신경 전달과 호르몬 분비, 소화액 분비 이런 지배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하나는 머리에 있고 하나는 아랫배에 있다지만 밀접한 이 연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무슨 근심거리 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집안에 무슨 근심거리 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밥부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경련이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위장도 하고 우리 이런 신경 대뇌중추 이게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시면 약이 그 조합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끔 약이 조합이 되었으면서 25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약이 많이 들어간 거 좋은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약들이 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뇌세포가 건강해지는 약 그다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비작용을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약 또 콩팥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은 이 소화액이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은 아주 중요한 소화액입니다. 예, 이런 소화액이 분비되어야만이 우리가 소화상에서 큰 문제 없이 아주 무난하게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평형을 잡을 수 있죠. 이 얼핏 보건 데는 건내보신환이라 하면은 뇌세포가 건전해진다는 것 같지만 전신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이는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5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 노을 보내드립니다. 인생도 석양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 간다면 참 좋겠죠?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 따뜻한 정,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행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희망이 피어나는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별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며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요입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이며 희망적인 가요들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옌변 노래가 좋아하는 늘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스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과 혈을 보충하는 삼월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양씨 가장방에 수록이 된 봉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에 기록이 된 중풍 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보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근방에서 유래된 심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맥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대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여주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위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아, 먼저 우리 국경절하고 추석 맞이 우대 활동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황진수산 타의 혈배가 이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러 팔 수도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그 증상에 따라서 어느 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는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저하고 직접 상담해가지고 제가 진맥도 하고 환자분들의 증상에 맞게서 약을 이렇게 선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황진수산 타입니다. 이를 새로 승급 급한 혈배강은 우리 황진수산타의 이름하고 혈배강 이름이가 한곽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황진수산타의 뒷면에는 혈배강. 예. 두 가지 약이 딱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타에는 주약이 우리 혈전을 녹이면서 특히 여기에 세 가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우리 중풍을 치료하는 겁니다. 공농 주치에도 명백하게 썼습니다. 중풍 탄환, 탄환된 거 회복해준다. 어째서 회복해준다는가? 우리 약 이름이가 그 본명이가 偏탄复原丸입니다. 예, 偏탄이란 거는 반신마비, 그리고 复原 복원한다. 다시 회복해준다. 이런 게죠. 이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이 처방은 수록된 것이가 우리 진구야류 거기에 직접 수록된 겁니다. 이 옛날로부터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래서 이 황진수산타에는 6곽에 3곽을 더 드립니다. 그러면 1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곽에는 10곽 더 드립니다. 그럼 300날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15곽에는 2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곽 사는 분들부터는 우리 환자분들이 증상에 맞게서 전면적으로 침을 제가 놔드립니다.

0: 그런 데서는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는 전국적으로 또 이런 게 없습니다. 차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지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되죠. 그 다음에 와서 짐 맞고 또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래서 우리 대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첫감에는 이래 부축해서 옆에 가족 이래 부축해서 왔는데 후에 와서는 점점 나사지거나 자기절로 집행해 짓고 이래 다니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예, 그래서 왕청, 훈춘, 도문 이런 데서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떻게 다니는가? 기실은 우리 짐은 다른 짐과 틀립니다. 다른 짐은 매일마다 맞지 않습니까? 몇 개 놓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전면적으로 다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놓는다는 것은 짐 많을수록 사람이 이런 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원래 우리 고대 침도법이라는 건 고대라는 게 뭔가 우리 황제 내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지우다청 거기면서도 그렇고 이 침노는 원칙이가 그렇습니다. 원래 매일 맞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이사들을 보게 되면 좀 돈벌이하길래 해서 매일마다 막 놓고 이랬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원래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일 많아서 두 번입니다. 이래 우선은 좀 휴식하고 한 번씩 맞고 이래야 사람이 이 회복이가 빠르고 효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능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10곽 쌓으면 10곽 더 드립니다. 그럼 100일 복용할 수 있는 량이고 20곽에는 40곽을 더 드리고 30곽에는 7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침을 8번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배강만은 오늘이 전화채서 나는 사겠다. 오늘 결정하겠다. 이런 분들 20곽 이상부터는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증성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이 우대 활동이 크게 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되고 직접 로호처장 원래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도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면 예약할 수도 있고 저와 직접 이런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요하게 우리 혈배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혈배강은 처방이가 생매금에서 나온 겁니다. 승마인이라는 거는 고대로부터 엄청 유명한 경전방입니다. 전문 우리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경전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심장질환을 치료할 때 보게 되면 지금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진단은 안 나왔습니다. 심장이 다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병원 가서 검사할 이런 정도면 아무 일도 없이 맨 안에 가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불편하거나 가 검사하는 게죠. 그래서 검사해보게 되면 또 아무 일도 없고 그런데 확실히 나는 심장이 자꾸 바쁘고 땀이 줄줄줄줄 나고 숨이 차고 반드시 눕지 못하고 누구면 숨이 차서요. 근본상 숨 쉴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앉아서 자야 되고 이런 분들 이게 다 심장이 진액이 모자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혈배강 본신이가 심장이 그 혈관이가 다 막혀가지고 90% 막혀서 쯤밖에 없다. 쯤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는 500도든 작은 분자로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몽땅 녹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치 나온 결과 보게 되면 혈배강은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중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60세 된 심장, 30살 된 심장 바꿔줄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호신지 칭신거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장 안에 나쁜 물질들을 빨리 청결해내가고 심장 근육세포를 빨리 활성화시키고 이것이가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자들이 제일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오래 살겠는가 그런 게죠. 오래 살자면 좋은 심장이 있어야 됩니다. 도입만 하나 까나가서 좋은 심장을 갖다가서 이식수술을 하는 게죠.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0: 예, 말씀 주세요.
1: 예, 나는 지금 혈병하고 먹고 있습니다.
0: 네, 예.
1: 예, 처음에는 어째 먹었는가 하면 가슴이 막 답답하고, 예, 뇌경색이란 게 두 번 왔단 말입니다.
0: 네.
1: 그리고 심장통이 있어서 가슴이 막 돌아오는 것처럼

0: 막 가슴 아무리 무슨 어쨌다 누웠다 해도 그냥 그 숨이 차고 예. 아, 또만 사는 게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1: 네.
0: 예, 그래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오늘 병원 좋다는 뭐 이사고 뭐 첨약이고 이렇게 좀 많이 돈 대들간데 아 병이 아예 낫더라면 안 먹을 때는 그 당시 뿐인데 똑같이 며칠에 지나 또 막 숨이 차고 예. 이렇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그 선생님의 실방이 약간 걸 들었다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선생님 친구까지 이렇게 깨랍했는데, 아니, 정말 예, 날에 남아다 이렇게 나서진 게 아기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벌써 친구 첫날부터 예, 가슴이 벌써 시원한 감이 들고, 예. 예, 그리고 정신이 나고, 예, 마음이 벌써 편안한 이런 느낌이 들더라 말입니다, 벌써.
1: 예. 그 저한테 네. 직접 오게 되면 제가 직접 말합니다. 심장 수자람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 혈배관 네. 쓰게 되면 심장 수자 할 필요 없다고 저 얘기를 해드립니다.
0: 예. 네. 그래 그 지금도 이만까 선생님 친구 결합 혈배관 못 가까이 소화도 좋아지고 얼굴 색깔이 벌써 좋아지고 네. 혈압도 어떤 네. 게지않까
1: 맞습니다. 예.
0: 네. 네.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아유, 머리도 막아질까 마음이 편안할까 잠 잘 살 수 있습니다.
1: 그렇지. 네.
0: 그래서 예, 내가 이래 호가 보니까 예, 저기 뭔가 우리 아빠 있잖까
1: 네.
0: 우리 아빠는 침대에서 일을 못 납니다.
1: 아 예.
0: 예, 결국 말도 예, 딱딱하게 이렇게 이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주자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 어찌겠습니까? 주제를 한다는 것도 말해 경제도 그렇지 해서 그다음에 그 선생님 용하다 말을 듣고 예, 선생님도 네. 듣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 친구도 하고 혈액병 약 이렇게 못 건데 아이 정말 예, 완전히 효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두 달 조금 아이 됩니다. 예, 친구 같이 계라고 혈액병 하면 두 달 아이 된데 지금 완전히 효과를 보고 예, 주제도 아이 합니다. 지금 아이도 됩니다.
1: 네, 아예 됩니다.
0: 예. 벌써 주제를 아예 남았는데, 그리고 ICP는 타이즘까지도 아예 먹고, 혈압도 온정되고, 몸도 가볍고, 예, 정신이 난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꾸만 예, 웃음을 웃고, 예, 영, 정말 기뻐서, 이렇게, 야,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 언니가 알았다면, 다음 돈대로 아이 들어갔게는 그랬다고, 이렇게 선생님 칭찬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정말로 선생님 친구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1: 아스피린, 타딘가람 이런 거 따로 잡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약 네. 오래 잡수게 되면 혈관이 자꾸 이렇게 얇아져가지고 쉽게 터지고 그리고 뇌출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혈배관 안에 직접 순중약제로 된 이런 혈전을 녹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삼, 치설, 텍사 이런 약제들 들어가서 또 비타민 E라면 이게 다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리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이미 주자란 분들이라면 타딘가라면 아스피린 또 이나폴리라면 이런 약들을 평생 달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생 달고 있느라 하게 되면 가에 다 나빠집니다. 가에 나빠지면 눈이 점점 못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걱정할 필요 없지 안전하게 서리 병 치료할 수 있죠. 예.
0: 예, 또 말입니다. 예, 우리 아빠가, 예, 명기신에 또 뭐, 영화다고 달한다니, 예, 친구도 많이 맞았는데, 아이 되더라 합니다.
1: 네, 아이 됩니다.
0: 예, 예 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생님이 친구와 혈병하고 먹고 서리 지금 기적같은 효과를 볼까? 얼마나 이 집에 병이 없어요. 집에.
1: 예.
0: 그렇지 않까?
1: 그렇죠. 예, 옆에 사람들 애 나지 않죠. 예.
0: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 혈병하고 친구에서 우리도, 양조를 살렸지 않까?
1: 예.
0: 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 네.
0: 한번,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예,
1: 네.
0: 이번에 그 할때 있잖아, 15 세트에, 우리 두 양도가 참가해서 싸려고.
1: 아, 세트를 사게 되면 15 세트, 직접 15 세트 더 드립니다,
0: 예. 예, 15 세트 사게
1: 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침도 12번 맞을 수 있고, 예.
0: 예, 예. 침도 12번, 15 세트, 3도 15 세트 주셨게, 이런 활동이 얼마나 정말 대규모적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0: 예.
1: 부채정금 288-0018번 또 전화 치시.
0: 예, 예, 예, 예. 전화해서 사려고 합니다.
1: 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나도 혈배왕이 언제든 오란다는데.
1: 예.
3: 혈배왕 저감이 이제 효과를 모르겠던 게 효과

0: 날라고 추가해서 효과, 계산을 좀 효과 연소했습니다.
1: 예.
0: 끝났더니, 이, 지금 설명한 것 기준에는, 바로 걸지도 집에 사는데도, 어디는 무슨 말을 조금 지우 떠나나, 그러신대가지고, 네. 기다리면 전화하면 내려 난리 쳤어요. 근데 지금, 한, 전화, 저, 동은 끝나, 어딨나, 동은 이름 동이라는데, 농사를 산 거. 동은은 다닐 때, 돼. 무슨, 뭐, 그저 저놈에 간다고, 집에서 근신다는데.
1: 네.
0: 어택들도 거의 있고, 그래. 그냥, 저, 영광군한 때도 쳐다 씌우고서 다니, 지금 걸어 다닌다. 저, 지금, 그러고 다니던데, 이런, 이거, 약을 먹기 전에요. 전에, 말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서.
1: 네.
0: 모두 옆에서, 오야, 뭐이란다, 알아먹겠다는지. 또 잘 듣지 못한다는지.
1: 네.
0: 아, 그래, 연말이 많아지. 그래서, 그럼, 이 약수면서, 맞으면, 영 잘한다.
1: 말을 지금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적감시장 할 때는 말도 잘 못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0: 네, 이전에 내 말에 모두, 아, 얼굴 나도 아린다.
1: 예, 예.
0: 그러던 게, 그래. 지금 예. 이 약수에 걸린 것도 잘,
1: 걸음걸이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네,
1: 예.
0: 예. 그러다 또 많이 잘하지. 근데 지금, 이번에 저기 뭔가, 또 친구를, 친구를 하니까, 이 친구도, 지금 맞은 한 산을 두고, 적응할 수 없습니다.
1: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약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침구죠. 그래, 우리 약은 딱 그 중풍을 치료한다고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 이름에서 저리 펜탄후엔왈 딱 썼습니다. 예, 중풍 펜탄한 사람들 회복해준다고 딱 썼죠. 예, 그리고 침구는 이 침구로법 전문 이 전신의 경락을 열어주고 특히 저한테 또 독특한 이런 중풍 바다쇠 이걸 결합하게 되면 이 탕환된 사람들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내게 드리겠습니다. 언니 알았더라면 언니 그랬던 돈도 줄려.
1: 그렇죠. 예예.
0: 이전에 고맙냐고 그래 알아줬자 돈 정한 영신 줄 이만은 돈도 모른다 생각 지금 무슨 약값이 또 좋지 않을까.
1: 그래 예.
0: 우리 활동 자꾸 하지 않을까.
1: 네, 예.
0: 끝날 전에 저기 구경조를 마치해서 큰 활동 안할까 그.
1: 네 이번에 큰 활동 참가하세요. 예.
0: 예,
1: 그 지금부터 또 12번 맞고 예.
0: 예,
1: 예, 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0: 예,
1: 예. 예.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계속 미국의 억만 부자의 이 이름 뭔가 위대한 다이웨이슨 로커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로커펠러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 애를 다 썼죠. 20억이나 평생 동안 투자해가지고서 신장 평생 동안 6번 바꿨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나도 예,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내 토요일 날 그건 치료를 잘 받고서 필요한 환자입니다.
1: 예.
3: 예,
1: 필요가 있습니까? 예,
3: 예 필요해서 예. 선생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1: 아, 예.
3: 예, 나도 예, 선생님께 정말 울며 들어갔다가 웃음에 나온 환자잖아.
1: 그렇죠, 예.
3: 예, 선생님께는 가게 치료를 하게 되면 기분이 정말 아주 좋아서 우리 환자들이 병이 어서 무슨 뭐 절반은 다 낫은 것 같습니다.
1: 예, 우리한테 오게 되면 분위기 영 좋습니다. 환자들끼리 서로 친구가 예. 돼버리고 서로 자기 이런 낯선 데 대해서 서로 분享하고 예. 그리고 예. 그 센청에서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 연산
1: 이렇게 울며 들으면서 웃으며 나가는 거 다 볼 수 있죠. 예.
3: 예, 나도 선생님들 가서 친구금 하면서 이래내서 그런 환자를 많이 먹경하고 만나고 이래자가.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정말 어디에 이런 곳이 있을까?
1: 네.
3: 정말 전국적으로도 예, 정말 이래 치료를 하려 다니면서도 숭해주고 숭해 오고 하는 곳은 정말
1: 세상에도
3: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선생하고 전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정말 예, 나는 정말 그 바람에 정말 시름 넣고서 우울증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생각이
1: 듭니다. 예. 적감이 예. 왔을 때 정말 얘기를 하기도 싫어하고 우울증이 예. 심했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 그래서 목이 말할까봐 겁이 나하고. 예.
1: 그렇죠. 예.
3: 예, 그래도 이제 하도 그래서 정말 선생님네 너무 정말 가족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나 마음을 열게 되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렇지. 예.
3: 예,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받은 게 정말 좋은 효과를 받습니다.
1: 네.
3: 예. 예, 우리도 예, 둘 다, 우리, 그런, 이, 황진선 다, 이 두 개 다 쓰지 않을까요?
1: 네, 예.
3: 부부가 다 쓴다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정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네.
3: 그럼, 한 일을 고혈압 환자 돼서, 그래야 게 무슨 혈압약은 은영 아이 선생님 대해서 무슨 약 쓰면서부터 치료를 받으면서 무슨 은영 아이 쓰고, 뭐, 그래도 너무 혈압, 파도 아이 생기고, 예. 영, 조절이 잘 되고
1: 예,
3: 있습니다.
1: 이 약이 직접 혈압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예.
3: 예. 이 약은 누기단에 거기를 치마들라 댕기면서 환자들마다 다 칭찬하는 게 그거 용 칭찬 세게 한단 말이에요.
1: 예, 예.
3: 긴장하고 혈압이 좋아진다고.
1: 그렇죠. 예.
3: 예, 다른 데 가서 돌고 약 써도 잘 아이 되던 게 서로 우리는 환자들끼리 예, 교류하면서.
1: 교류하지 않습니까? 예,
3: 예 그래 놓으니까 잘 안다 말입니다.
1: 예.
3: 우리 집에 남편도 예, 다가성을 내경 사기 와서리 계속 이 돈가스에도 계속 댕기를 맞아 뺐습니다.
1: 네. 예.
3: 그런데 이 약 쓰면서부터 이 그런 댄디를 근본 맞지 않습니다.
1: 네.
3: 그래도 이렇습니다. 영 좋아지고 이 기억이 없던 게 기억도 돌아서고 이
1: 네.
3: 막 자꾸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아이 화를 내거든 내 이랬던 게 아이 정말 이게 앞에 분 할머니 이야기처럼 웃음의 이야기랄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예, 그리고는 심장이 나빠서리 그래던 게 심장도 좋아지면 자기들로도 말한다 내기 나고 예,
1: 네.
3: 영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이린다면서
1: 네.
3: 예, 그리고 예, 우리 그런 무슨인가 저기 신체검사 한다 말입니다 예, 신체검사
1: 네.
3: 한 게 있잖아 그 경동맥에 빵칼이 있는 게 그럼 다 녹아 없었더라
1: 녹입니다 예.
3: 예,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1: 네.
3: 이렇게 셀로 나온 약이 정말 과학은 발전한다더만은, 약이 점점 좋은 약이 나오는 바람에, 예, 우리 환자들도 살고 난다, 지금.
1: 예.
3: 예, 그래서, 그 남에는, 예, 자문, 이게 뭐, 하품 자꾸 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1: 네.
3: 그리고, 뭐, 내, 그것도 누구는 하품하고 자꾸 이래던 게, 아이 누구였습니다, 그거는.
1: 어, 그게 다 뇌 쫄아드는 뼈입니다, 예.
3: 예, 나는 그래, 얘 설명 좀 듣고, 영 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그런 게, 이 약이 그렇게 딜이 되고, 이래면 한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네.
3: 예, 우선은 얘 영 정상적인 사람, 무슨 뭐, 아프던 사람 같지 않습니다, 원래.
1: 네.
3: 그리고 나도 이 그런 저혈압이, 나는 저혈압이라도 형편없는 저혈압이지 않을까.
1: 네, 예, 예. 그렇죠.
3: 그때부터
1: 예.
3: 60에 90초가 못한 환자입니다. 그래도 내, 내 이 약을 쓰면서 나도 약이란 약을 다 써와도 야 정말 아이 됩디다.
1: 네.
3: 네 그래 선생님 데 가서 진단 받으면서 친구를 하며 이래고 하며 한 게 그래서 그 중한 병들이 다 나사졌습니다. 저는 뭐.
1: 네.
3: 예 이러는 사람 같지 않을까. 얼마 어서는 얼마 이제 개괄하게 보내니까.
1: 네.
3: 예 아프지 않으니까나 이
1: 그렇지.
3: 내 심장이 나 예. 심장이 예, 나를 용 나쁘다 했습니다. 그, 그런 병원마다 댕기게 되면 잘못하더라도 이래면 아, 재미없다며 계속 이랬습니다.
1: 네.
3: 그래야 된게 우선은 예, 심장도 예, 용 좋아졌길래 한나도 예, 이래 후두루 하는 증상이 없습니다.
1: 네. 60세 된 심장, 30살 된 심장 바꿔준다.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3: 맞습니다. 나는
1: 예.
3: 선생님이 그 얘기를 설명할 때 거기에 귀에 쏙 들어와서 예.
1: 예, 예.
3: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기 시작했는데 영 좋습니다 효과 그것도 땀이 나서 형편없어 그랬던 게 그게 다 멎었지
1: 네.
3: 피 갈라터져서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 제발 아이 합대다
1: 네.
3: 그리고 소화되지 않아 밥을 금방 먹지 못했습니다 뇌물을 먹어도 막 얼리 밀고 해서리
1: 네.
3: 그랬던 게 그 친구 선생님 친구 정말 유명하긴 유명합니다
1: 네.
3: 다리 아픈데도 선생님들과 친구 마저 있잖아 하면서 중풍 치료도 하네 아이 녹음살 치료도 하네 소리 아이 다리 아픔 다리 관절이 아픔 관절 치료 뭐 어깨 아픔 어깨 아픈데
1: 소화해야 되면 또 소화 치료
3: 아 이런 이걸 양덕인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몇 덕이다 해도
1: 네 이거 10덕이라도 좋죠
3: 예 이거 10덕이라도 정말 된다 무슨 10덕인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때 10가지도 더 있는 것 같지 않을까
1: 예 그렇죠 예
3: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 무슨 치료를 하거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래 나는 내 아픈 거 생각하고 모든 환자들도 좀 한 번이 선생님들 가서 아이 이걸 양덕이 아닌가 이걸 양덕인 게 아니라 이걸 10등이라도 되지.
1: 네.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3: 사람 뭐 구하지.
1: 그렇죠.
3: 예, 난 그 선생님 대응 감사합니다. 예, 나 네. 이번에 그 활달 용접했을 때다. 우린 둘 다 약 먹었잖아요.
1: 네, 예, 예.
3: 우리도 그런 오래 넣어서 친구를 필요했었잖아.
1: 예.
3: 네, 내년에 또 치마 그라도 가겠습니다.
1: 예, 오세요. 아무 때가 오세요. 예, 예.
3: 예.

0: 선생님의 나는 너무 좋아서리 갖고 가기 싶습니다.
1: 예.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1: 네, 건강하세요.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심장도 바꾼다는 게 그렇게 흐른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우리 환자분들이 심장 바꿀 때 병원에 그 믹마표자 그러니까 이 값이가 동일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초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개념상에서 그런 게지만 직접 좋은 심장 예를 들어서 나는 좀 80몇인데 정말 20몇 살짜리 아들의 심장 내가 바꾸겠다. 이게 그런 심장이 정말 드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혈배강하고 항진산 타액을 같이 씁니다.
1: 네.
3: 지금 새로운 약이니까 읽었으니까 더 정신 맑아지고 온몸에 기운이 또 납니다.
1: 네.
3: 저는 이 약 쓰기 전에는 내 유축이 와서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몇 번 본 사람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먼저 말해야 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1: 네. 예.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기억력도 완전히 돌아오고 무엇이나 인천 생각이 납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쓰기 전에 뒷머리 올리 아프고 하면서 혈압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1: 네.
3: 몇 년 동안 혈압 약을 썼는데 낫지 않던 게 지금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인중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항상 어림증이 심했는데 어림증도 없어지고 머리 많이 막히고 지금 머리 많이 맑아지고 정신하고 맹염증 모르고 다닙니다.
1: 네.
3: 그래 내 선생님과 문의도 안 하고서는 그때 우리 조카가 그 선생님들 찾아가 친구도 하고 한 조카인데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이제 80을 어떤 때 넘어가기도 하고 오르내렸습니다.
1: 네.
3: 예, 그래 몸도 너무 실해서 선생님도 봤지만 해도 내 혈관병도 많고 머리 많이 막히고 했는데 이 혈관 쓴 다음부터는 혈압도 잘 되고 다 정상으로 되고 예, 몸도 실하던 게 체중도 완전히 내려갔답니다.
1: 네.
3: 그래 지금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한국에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1: 일 하나 갔죠.
3: 예. 예, 예. 그래, 이 선생님과 문의할 거네. 약을 끊으면 끊어 되는가 하고 내가 물어봅니다.
1: 자, 자기는 끊지 마세요. 예? 우리, 거기 한국에서 직접 심장 주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한테 와서 심장 주사를 안 하고 서리 약 쓰면서 치료하고 한국 갈 때 다 약 가지고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람 연세가 어떤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약을 계속 달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예.
3: 예. 예, 예, 알았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6번째 시간입니다.

재천과 도철추는 말없이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침통한 얼굴로 모여선 사람들과 마주치었다. 주울레와 주독도 그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작은 눈 무더기가 보이었다. 금방 만든 무덤이 틀림이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갔나 보군. 재창

0: 지나지게 말했다. 그때 산 꼭대기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산 꼭대기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승리입니다.
2: 저기서 구함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아마 선전대원일 거예요. 채창이 말했다. 과연 산 꼭대기가 눈앞에 있었다.
0: 산등성에서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었다. 붉은기는 마치 하얀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바람에 의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 휘날리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힘이라도 얻은 듯 걸음이 빨랐다. 채창은 도철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대우를 찾아갔다. 두산 사이 낮고 우묵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정말 한파묘라는 절이 있었다. 어지럽게 쌓인 나무 막대기들이 절 앞에 가득하였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긴 것이었다. 안에는 서장 여자들 모습을 꼭 닮은 조각상이 하다라는 흰천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향로 둘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기고 간 동전과 지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었다. 곧 산등성에 닿았다. 선전대의 어린 전사들이 얼어서 푸르딩딩해진 손을 꼭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선전대원들은 늘 남보다 일찍 출발하여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 표를 썼다. 오늘처럼 가장 힘들 때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전사들을 격려하였다. 또 힘들게 일하는 인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공연으로 인민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다. 두철추는 대견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리소우는 두철추가 만들어준 망토를 쓰고 사람들 속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는 두철추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얼싸났다.
1: 소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러게요, 올라왔지요.
2: 리소우가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동지들이 저를 꼭대기까지 태워주었어요.
0: 도졌던 말라리아도 이제는 나은 것 같았다. 걱정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끌어안았다.
1: 이제나 저제나 동지들을 기다렸어요. 설산에서 뼈도 못 추린 줄 알았단 말입니다.
0: 영장 김우래였다.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다.
1: 자, 어서 내려갑시다. 사방명군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혁명은 꼭 성공할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0: 김우래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였다. 두홍군 주력은 설산날에서 합류한다. 계급의 정,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막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미끄러운지 아예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미끄럼틀을 타듯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김우래와 두철추, 리소우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다. 설선날에는 북디붉은 요촌홍과 황금빛 나는 작은 꽃들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아래로 20-30리를 더 내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타났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에 눈 쌓인 봉우리들이 빗기어 더없이 아름다웠다. 호수가의 푸른 불밭에서는

0: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리는 소가 비슷하고 꼬리는 말 비슷했지만 소도 말도 아니었다. 풀썩풀썩 뛰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정쩡해 보였지만은 몹시 억센 짐승 같았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모우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았다. 기온도 산 꼭대기보다 높아 따뜻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박과 눈보라 속에서도 힘겹게 걷던 일이 남일 같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방면군과 합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었다. 발걸음도 가볍고 빨라지었다. 리소우가 기물에게 물었다. 용장 동지, 사방면군과 정말 합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기무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산을 내려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홍군 사방면군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와 아마 비슷하겠죠? 에? 그러면 8, 9만 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와, 그러면 우리 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니소우가 눈을 반짝거렸다. 두 철추도 빙긋 웃었다. 우리 힘이 워낙 작지는 않지. 호남 호북 서부에도 화룡과 임필시, 소국 왕진 동제가 이끄는 이방면군이 있는데 그 힘도 대단히 큽니다. 1, 2, 4 방면군은 우리 홍군의 새 주력 부대가 아닙니까? 이 새 무시주먹이 힘을 모은다면 장계석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김우래가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합류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나요? 이동모,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합류한 뒤에 몇 차례 크게 적들과 붙지 않겠습니까? 설악이나 유산 같은 놈들한테 뒷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요. 에? 한창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찰병이 와서 보고했다. 선을 내려가면 두위진입니다. 사방명문 동지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기물에는 곧장 한동종과 황소에게로 달려갔다. 지도부에서는 행군을 멈추고 장비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행이도 모두 버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초라한 옷차림과 알록달록 제멋대로인 옷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동종과 황소, 기물에는 맨 앞에서 걸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 그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좁다란 골짜기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협금산 어구에 이르렀다. 산어구를 따라 앞을 내다보니 새하얀 물결로 뒤덮인 채 용소숨 치며 흐르는 강이 보이었다. 소금천이었다. 강으로 란간이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환영하러 나온 건장한 전사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쭉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는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산호구를 나섰다. 저쪽 대렬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동지들, 중앙홍군이 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쳐댔다. 온다! 온다! 한동종과 황소는 흥분을 억누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환영을 나온 대렬이 똑똑히 보이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모두 회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달고 홍군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팔각 모자가 더 큼직한 것 말고는 일방면군과 비슷하였다. 한동종과 황소가 아직 다리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여든 사방면군 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1: 중앙홍군을 환영한다! 환영한다! 일방면군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사방면군 합류를 축하한다! 방중앙에 경의를 드린다!
0: 구호는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목소리는 뜨거웠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일방면군 전사들의 가슴도 뜨거워지었다. 엉엉 우는 사람도 많았다. 한동종과 황소도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1: 환영해준 사방면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을 따라 배우자. 단결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자. 중국 노노홍군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0: 한동정이 막 나무다리를 넘어서자 맞은편에서 권총을 찬 젊은이가 잽싼 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저는 선봉사 사장 왕대산입니다. 이선념 정치위원을 대신해서 동지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어깨는 넓으나 허리가 짤룩한 젊은이가 활짝 웃으며 한동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다.
2: 우리 호랑이 턴턴장 단명 동지입니다.
0: 키는 작지만은 담차 보이는 그 젊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한동정도 황소와 김오래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눈 뒤에 나란히 마을로 들어섰다. 뒤를 따라오던 대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한종은 겹겹으로 둘러싼 적의 포위를 해치고 살아남은 대우였고 다른 한종은 두 번이나 근거지를 떠나 여러 도시와 요충지를 빼앗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대우였다. 두 대우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전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일방면군 전사들은 다투어 사방면군 동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사방면군 전사들은 일방면군 동지들의 총과 짐을 나누어 메고는 삼삼오대를 지어 마을로 들어갔다. 대우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트웨이지는 소금천의 높다란 강기슬개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우로 자그만 언덕을 오르니 비로소 마을이 보이었다. 마을은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가게가 몇 집 있었다. 장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집은 대개 2층 혹은 3층으로 지은 나무집들이었다. 라마 교사원의 금빛 지붕이 붉은 석양에 반짝거리었다. 붉은 담 안에 성처럼 자리를 잡은 사원은 주위의 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으리으리하였다. 왕대산과 풍명은 한동정네를 라마 교사원으로 안내했다. 호위병들이 진작 사원을 깨끗이 치워 놓았는지 안은 퍽 깨끗해 보이었다. 커다란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2: 왕사장 동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3: 네,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2: 스무 살의 사장이라니 대단합니다.
0: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대산이 웃으며 말을 했다.
2: 부대에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랑이 턴 단장이었는데 지금은 풍명이 물려받았습니다. 풍명 동지는 올해 19살밖에 안 된걸요.
0: 풍명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다.
2: 보십시오. 처녀처럼 부끄럼을 타지 않습니까? 천섬 서베토 구역에서 적들이 6갈래로 공격해 들어올 때도 한 개 영을 거느리고 적 몇 개 톤을 연속 물리쳤습니다. 한 번은 한꺼번에 몇 개 톤이 둘러싸이는데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만 보면은 저렇게 얼굴이 붉어져요. 보세요. 바로 지금 저 모양으로 말이에요. 왕대산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풍명은 고개를 더 숙이었다. 사방명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소가 물었다. 북쪽의 리현, 무현과 문천 일대에 있습니다. 왕대산이 말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일방명군을 맞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양전 총지휘가 주황홍구리 로종교를 거느쓸 거라면서 30군 정치비원 리선념 동지에게 몇 개 살을 거느리고 천전 보홍 일대에 가서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석 주부주석과 주총사령원 동지를 비롯한 주황홍군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문천은 역에서 얼마나 멉니까? 320리쯤 됩니다. 왕대산이 대답했다. 오는 길은 온통 큰 산들 뿐이어서요. 홍교산이라는 큰 설산을 지나오는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땀을 벌벌 흘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눈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무공에는 등속 후에 두 개의 영을 식은 죽 먹기로 해치웠지요. 동지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사탄이 산을 내려왔는데 서로 나팔을 불어 연락을 했지요. 우리는 사천 군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밤잠을 설친 동지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 밑으로 올라가 멀리 바라만 보았어요. 끝내는 이렇게 동지들을 맞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황소 김우래는 왕대산의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7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복등 복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0: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람은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 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리제의관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기에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 기에에서 당대의 새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성과전의 기에와 혁신 전시 구역에는 한 점 한 점의 직물 원료, 한 세트 한 세트의 전통 공예 도구, 일련의 혁신적인 문화 창의 제품과 현대 설계 작품들이 전시돼 발해 문명의 기에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대대로 전승되고 혁신 발전해온 심층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비단, 삼배 등 당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배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 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해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 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옛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 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걸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손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식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문화와 지역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어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면에서 감지할 수

0: 고려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의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왕대교류 융합추세 수능에 여름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 거주, 인구 유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래,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규정은 중화민족의 발전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은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위험 경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변강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원 협동의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 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예 공연에 융합해 금융 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 유원 소통 체험 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 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위험 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0: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0, 후반전은 0-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엄한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20분 정규 경기가 끝난 고량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대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0: 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쓴 2026 전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대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계속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뽑아내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9월 18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2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는 일전 새 정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 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 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 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그러면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자리를 설치하고 연변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하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서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 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고을 등 체험 종목을 설치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지 스뷴 경계강의 푸른 강물 경신을 윤택하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동북아 철새 이주 중요 장소인 훈춘 경신습지에 수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군영회 프로에서는 일전 향촌에서 새 치부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 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부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조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소통은 전련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발 6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소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 이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위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호박은 순중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상수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루호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루호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장수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10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2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여기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시고 제때 잘 파악하시겠다며 건강장수의 비결은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개 처방에서 나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선 장수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한가게 가격이 198원인데요.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한각의 가격은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황실에서 오랜 황제의 장수의 처방으로서 널리 알려졌는데 지금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면서 기본으로서 우리 오장육부에서 콤팥이 우선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데 콤팥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의 제품이 바로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 좌우해서 연한 소금물 혹은 뭐 순수한 따뜻한 물로 드시게 되며 하루 동안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소화가 잘 되고 밤이면 잠이 잘 오고 혈압이 온정받고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우수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 뼈가 아프지 않고 그리고 귀가 잘 들리고 여러모로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 장수로방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선택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 제품이구나 이렇게 결론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왕쌍심화처럼 그런 완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28가지 진기약재가 우리에게는 새로운 장수의 비결을 낳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수통이라 하는데요. 몽속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발음 가운데서 조금 힘줘서 발음해야 되는 몽속통, 몽골한 몽, 속, 속도란 속. 그냥 통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 빠른 속도로서 막힌 걸 풀어주는 제품이다. 이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한각에 498원인데요.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랬는데 기본 하루에 한 번 드시면 되는데 제장하건대는 장수로방하고 몽속통 이걸 같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몽속통은 저녁에 뭐 식후에 20, 30분 그 자울에서 드시고 그리고 장수로방은 아침에 식전에 1시간 전에 한 번 드시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몽속통은 식후에 드세요. 저녁 후에. 이래서 여기에 지금 498원 한각을 하는데 10각을 싸면 8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드셔보시게 되면 와, 머리가 이렇게 빨리 맹석해지지 행동거지가 불편하던 게 바로 점차 허리가 펴지고 머리끝부터 발끝 대리까지 편안감을 느끼게 돼서 생활자립에 중풍 후유증 환자들 중풍 오기 전에 직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온 감 느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27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니까 야득각을 싸면 일국각을 드리게 돼 있는데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고 제때 이용하시게 되면 건강장수 모든 내가 생존하는 시간대 동안 잘 보고 맥이 나고 뭐 중풍에서 벗어나게 돼 있고 여러모로 좋은 제품 자체를 소개하니까 열심히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예, 몽속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아, 발음도 잘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2: 예, 저기 당뇨를 오래 해서 예,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노신사에 들어온다. 예.
1: 그렇죠. 당뇨병이란 게 혈관성 질병을 초래하는 데는 제 앞장에 서고 있습니다. 심장, 뇌혈관에 심장 질환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뇌혈관을 같이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뇨가 예, 그렇습니다.
2: 어쨌든지 이 심장도 그도 예, 이 관심병도 불세도 생기지.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설까 하면 어디 돌겨 댕기는 것 같으지. 그래던 게 노신사에 들어올까 지금 이 머리 얼반하고 희해서 꼼짝 못하겠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어느 순간에 국단으로 나가게 되면 쓰러지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다음이라도 이 약을 빨리 쓰면 몽속통이라는 것은 몽약으로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체 드셔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와 이렇게 좋은 제품도 있구나 살았다 이런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2: 예, 어쨌든지 일주일을 먹었는데
1: 일주일이면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예.
2: 머리 힝 하던 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고 예. 그리고 그도 얼빤해서 그도 예, 뭐 술을 먹은 사람처럼 히칭히칭 하던 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2: 예. 그리고 그다음에 자꾸 이 신장을 떨기는 것 같았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약이 이렇게 효과가 빠른가?
1: 제 지금 그 예, 공장에서 온 서류가 있는데 텔레비 예. 그 거기에서 나온 그거 총괄해서는 60페이지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흘 만에 와 침대에서 뭐 일어나던 게 머리에 들 수 있더라. 일주일 만이니까 침대에서 내리지 못한 게 다리가 침대에 내려갈 수 있더라. 이런 분들도 다 있습니다. 몽속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도리가 그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2: 예, 어쨌든지 머리 힝하는 게 그게 이렇소 이용 좋습니다.
1: 큰 해결이죠.
2: 예, 그랬네. 우리 아바이는 지금 예, 그 저기 무슨 약이든가 콩팥에도
1: 장수로봐. 예.
2: 예, 장수로방.
1: 장수로방 콩팥채는 뭐, 알았습니다. 예, 예.
2: 네, 콩팥채도 나쁘고, 아바요, 제, 이 간도 좀 나빠가지고.
1: 그렇죠. 국간선 해소는 된 돌출하죠. 예. 예.
2: 근데 그거 썼는데 지금, 예, 용 많이 좋단다.
1: 그렇죠.
2: 그래서, 오늘이, 저기, 두 가지 약을 배달.
1: 몽속통하고 장수로방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내관이 각각 예. 한 가지 선택 먼저 하는 게 아주 맞습니다. 예.
2: 예, 예. 그래, 두 가지를 예, 오늘이 배달 받기죠.
1: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네, 선생님 항상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늘 건강하고 장수하세요.
2: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저는 장수로방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이제 한 달 먹었는데, 야, 이야기 효과가 영바른다, 이게 지금 먹어보니까.
2: 아, 그렇죠. 장수로방.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드시게 되면 온 하루 동안 벌써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알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뒤로 한다면 너무 아쉽죠.
1: 저는 항상 속이 더부룩함에 소화 안 돼서 밥이 맛이 없어서 밥을 얼마 먹으니까 맥도 없고 그랬는데 이 장선호박 먹은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소화가 영 잘 되는 게 알리니까 밥이 맛있습니다 지금.
2: 그렇죠.
1: 예. 그래 밥을 잘 먹으니 맥이 나고 저는 또 기관이 안 좋아서 몸이 약간만 사면 자꾸 가려서 기침을 자주 했는지 지금 잊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2: 그렇죠. 예예. 예.
1: 예. 결국 소변이 잦아서 잠을 자지 못해서 항상 피곤했는지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 소변 차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이 잠을 잘 자니 정신이 나온다 지금.
2: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래 난 이 약 먹고 효과가 이번에 활동 좋을 때 배달받으러 하면 이 몸속 텀은 우리 남편이 지금 요즘 방송 듣고 이 약 쓰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항상 혈압이 온정되지 않고 머리가 그냥 어지름지라고 맥이 없고 심장도 안 좋아서 가슴이 그냥 답답해서 많이 고생했댔습니다.
2: 예.
1: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몸속 텀은 지금 이제 한 나흘 정도 먹었는데 이메일에서 효과 나는 게
2: 4일부터 알린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텔레비전 그 각본에 나왔습니다. 예, 그거 사진도 나오고 이랬는데 설명도 나오고 했는데 몽속통이라는 게 몽약으로서 속 빨리 통한다 이런 제품이니까 빨리 효과를 볼 수밖에요.
1: 예, 이때까지 약 여러 가지 약 많이 먹어봐도 이렇게 효과 빠른 약은 처음 지금 봅니다.
2: 아, 모두 그렇게 인사합니다.
1: 예, 예. 그래 처음에는 먹어보느라 약간 썼는데 이번 활동에 좋을 때 지금 이 두 가지 약 오늘 지금 배달받아야 한다 지금.
2: 그렇게 하셔. 선택이 너무 우수하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셔.
1: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예.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오늘 지금 명서바 좀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자꾸 눈에 피도 지고 자꾸 고기도 살아나고 자꾸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이래서 내가 지금 명서바 선택해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확실히 많이 좋아진 게 알린다 지금.
2: 예.
3: 눈에 자꾸 피도 지고도 많이 고기 그냥 씩이 살아나는 게 그게 많이 가난다.
2: 와, 그게 약으로 해결한다는 게 서의적으로는 긁어내는 방법입니다. 긁어내면 속으로부터 이게 나는 게인데 한참 지나가게 되면 또 자라고 자라고 이랬는데 이게 중약으로서 속으로부터 치료해주게 됐으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예.
3: 이게 왜 특히 바람 맞으면 자꾸 눈물도 나던 생각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3: 이번에 활동은 야드과학상 몇 과학입니까?
2: 이번에 명서방은 지금 야드각을 싸면 일국각을 물어러 줍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많이 줍니다. 야드각에 일국각 줍니다. 예.
3: 야드각 좀 싸 배달받자 그럽니다.
2: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예.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몽소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향. 길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 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소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소성된 몽속통은 성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

0: 7766번입니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서 나이가 벌써 60, 70대 고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심장과 뇌혈관의 모병 때문에 장수에 영향받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수하자면 심장과 뇌혈관에 쭉쭉 젊었을 때처럼 잘 소통돼야 되는 건데 이 방면에서 몽석통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험하가 있는 앞에 Z 문자가 붙은 약 힘이 센 우수한 치료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예, 대선합니까?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장수가 왔던 지 어떤 두 달, 석 달 거의 됩니다.
1: 아, 선택이 너무 우수할 예. 겁니다. 실수록.
2: 예. 예. 예. 그래서 선생님 감기 듣고 썼는데 제게는 무슨 게 있는가 하면 항상 뭐지 어지럽고 예 혈압이 올랐다 내려갔다 안에 파도가 심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도 영 잡고 잠을 자다 깨나면 잠 들기 힘들었습니다.
1: 예.
2: 어쨌든 내게 모병 많습니다.
1: 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예. 예.
2: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거 쓰기 시작한 게 이게 다른 약과 달리 효과가 영 빠릅대다.
1: 효과가 빠릅니다. 하루에 한 네. 번만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딱 따뜻한 물 연한 소금물로 드시게 되면 금방 흡수가 됩니다. 예.
2: 예, 그래 그런지 확실히 그러니까 은혜 편리하고 한 번만 그랬다.
1: 그렇죠.
2: 그렇게 이렇게 복용할까 예. 머리 어지럽고 또 이렇고 혈압도 온정됐습니다.
1: 어, 예. 그렇죠. 예,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변 샀던 것도 예 하루 전에 네 번 다섯 번이라가 잠을 못 자서 머리가 항상 우두두번하고 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보통 한 번이고 혹시 물 많이 마시면 저녁에 많이 마시면 두 번 봅니다. 예.
1: 콩팥이 든든해지니까 그런 겁니다. 예, 사람에게서 예. 콩팥의 역할이 아주 단순하게 소변만 관리하는 게 콩팥인 게 아닙니다. 콩팥이 관리하는 건 오장을 관리하고 심장을 관리하고 소변을 관리하고 골격을 관리하고 귀를 관리하고 전면적으로 관리합니다. 콩팥이 좋아서야 예. 간 공능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지 예. 기억력도 없던 게 빙사에 갔다도 뭐 가지 않으세 궁리하다도 그랬더니 이 기억력도 돌아서서 어떤 빙사가 뭐이나 그 대거나 대거나 내려오고 예, 뭐이나 기억력이 떨어져서
1: 그렇죠. 여기에 뭐, 원질한 성분이 들어가면서 수면을 도와주고 기억이 잘 되게 하는 주수임에 그런 다음에 정지한다는 이 역할하는 성분이 또 중약자에서 들어갔습니다. 장수하자면 이 공력을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고 기억이 잘 돼야 되는데 여사분이 말씀이 예. 아주 준확합니다.
2: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다리 무거워서 예, 일어날 때 이렇게 우구우구하고 예, 간절히 있어. 대성 간절이 있었나 이것도 치료 되지 않을까?
1: 아 그렇죠. 건파질 도와주니까 예, 예. 관절도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2: 예, 예, 그 그러니까 얼마 전인지 막았다. 청계로 얼굴낼 때 욕심 들던 게 다리 가벼워지고 통증이 뭐줄까요? 걷기 용 매우 이전 보고 호랍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운동도 조금씩 합니다.
1: 아 이제 운동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돼 있게 되면 운동할 수 있게 되면 장수는 곧 내 몫입니다. 운동 못하면 장수는 나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아파서 예. 못 걸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잘 선택됐습니다.
2: 예. 그래서 나 이런 약 써보기는 내일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 예. 한 가지, 그러고 또 자기 직전에, 저기.
1: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예, 예.
2: 10분만 있으면 잡니다. 폭주한다.
1: 예. 예. 그렇죠.
2: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들어보니 활동이 영 좋습니다. 예.
1: 너무 좋습니다. 적게 써도 예. 마이 퍼센트가 따라갑니다. 장수로 방은 20가게, 15가게. 이거는 한 가게면 100원 차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피해간다면 너무 아쉽죠. 예.
2: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지 나는 늙은 막이 어쨌든지 배 한 가지라도 자꾸 떼나길래 이거 계속 뭐 복용하길래 해서 이번에 했던 20가구 싸서 그럽니다.
1: 아, 네. 그렇게 해서 20가구 싸면 15가구 드리는데 한 200날 되나마나하게 복용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기회입니다. 한 가게 100원 조합밖에 되지 않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번에 선택하는 게 바로 길입니다. 아, 여사분 네. 건강하세요.
2: 네, 예, 선생님 좋은 약속해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몽송통 이제 한 대세 썼습니다.
1: 아, 예.
3: 이 약은 내 써본 중에서 최고약인 것 같습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호마가 있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100% 중요하기로 조성된 Z문자가 붙은 효과성이 빠르고 확실하고 이거는 보통 말하기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약 힘이 아주 세 아주 중한 29가지 중약재로 조성 다른 데서는 비싸서 약을 들여오지 못한데 여기서 썼습니다. 그런데 약값은 많이 눌렸습니다. 최대로 누르고 누르고 해서 나온 제품이 바로 본 제품입니다.
3: 몽고양이라고는 혀가 빠르다. 예.
1: 어, 그렇죠. 몽속통이니까. 예. 예.
3: 제가 혈액 혈압이 높아서 항상 머리 아파 빙빙 돌아가는지 머리 아픈 게 많이 없어지 빙빙 돌아가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1: 이거. 바로 그렇습니다. 통하니까 막히면 머리가 아프고 어림쩍이 나고 그래 통하니까 예. 네.
3: 그리고 심장에 앉아 항상 숨이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쉽게 놀랐는데 심장에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한 효과일 겁니다. 예.
3: 그리고 다음이 아니 와서 그랬는데 이 시간 한 이틀 전에 다음 영사자입니다. 이것입니까?
1: 예. 예. 그렇죠.
3: 약을 쓰다 보면 점점 더 좋은 약이 나옵니다.
1: 아, 그럼요. 예.
3: 그리고 또 명서반은 제 우선 한 1년 썼습니다. 눈이 항상 깔깔하고 피지고 눈물 나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1: 예.
3: 그래도 야맹주의에서 밤에 잘 못 봤습니다.
1: 어, 야맹주의 여러 가지 안과 예. 질병은 낳는 기초 질병입니다.
3: 예. 이 야맹주의도 많이 좋아지는. 그리고 또 변해서 물질이 뽀얗게 보이는데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럼요. 확실합니다.
3: 예. 그리고 이제 효과 잘 보고, 예. 효과 잘 보고 믿음직해서 또 그 몽속통 썼는데 이것도 몽속통에서 선생님 강의하고 나면 다 좋습니다.
1: 아, 믿어도 예. 됩니다. 예, 예. 예. 예.
3: 그래서 명서방은 이제 싼 게 있으니 이번에 몽속통 배달에,
1: 배달에.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 나오자마자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몽약에 속하면서 일약 이제로 드시고 붙이는 당뇨병은 당뇨병 위치가 있습니다. 치매를 붙이고 만약에 고혈압은 고혈압 위치에다 붙이고 전일선이면 전일선 위치에 붙이고 기관지면 기관지 위치에 붙이고 반신불수면 반신불수에 붙여 유선염이면 유선염에 붙이는 그런 붙이는 고약과 구방약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입니다. 예.
3: 예. 대단해 쓰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내몽고 굴룬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는데요.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봉약하고 붙이는 고약인데 붙이는 고약은 뭐 야습시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 뗀 다음에 하루에 한 번 붙이면 되는데 한가간에는 모두 야드편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루 건네시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고 붙이고 하게 되면 다각도로 좋아지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지금 이 몽속통은 한가간에 모두 그 작은 열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열각이 들어있는데 모두 알수로 놓고 말하게 되면 300알이 들어있습니다. 한 각에 그 30알씩 들어있어서 300알이 들어있는데 이 제품은 20알씩 드시게 되면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붙이고 30알씩 드시게 되면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좋게는 이 제품 자체는 저녁에 한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후에 이렇게 20알씩 그 드시게 되면 15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들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한 번 드셔도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여기 백맥병 그리고 헤빌오소 이런 말이 들었는데 백맥병이라는 건 장적이 말입니다. 주약에는 노공이라든지 신공이라든지 멘탄이라든지 박힌 마치 그 파킨슨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데는 빨리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해빌오소라는 것은 몽이설법에 속하는데 관절통을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는 데는 건팍과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선택해서 복용하시고 그리고 그 붙이는 과약을 발라주시게 되면 효과성은 뛰어나게 빨리 보는 좋은 제품이 바로 몽속통입니다. 몽약으로 된 빨리 통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몽속통은 나오자마자 벌써 우리 그 텔레비 그 각본이 한 60페이지 되는 게 저한테 왔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아, 이 제품이 심장과 뇌혈관에 특수한 효과를 보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전열선, 당뇨병, 지치관련, 중풍, 후유증, 루선염 다각도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모두 29가지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특수한 성분 인공우황이란 사양이라든지 네, 그리고 예, 이런 게 들어갔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4: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회 중국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과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은상을 수상한 작품인 리영원 씨의 수필 사랑의 번역법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번역법 리영은. 밤이 깊어질수록 뒤척이시는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낮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안온한 일상의 곁을 거칠게 핥히며 내 마음의 벽을 아프게 두드렸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낮 동안 애써 밀어내던 것들이 하나씩 또렷해진다는 뜻이었다. 소파 한쪽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문지르며 나는 노트북 앞에서 외할머니의 무릎 상태를 검색하고 있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이 내뿜는 서늘한 청색 광만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위로는 뼈가 시리도록 정교한 의학 용어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달아버린 연골, 유일한 대안인 수술, 그리고 그것마저 버티기 힘든 노쇠한 몸. 단어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가르고 가능성과 한계를 숫자로 명확히 정리해 주었다. 데이터는 할머니의 고통을 몸이 건조한 문장으로 직역할 뿐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삶의 무게까지 읽어내지는 못했다. 나는 달아버린 연골의 마모도를 생각하며 그것이 할머니가 견뎌온 세월의 함축임을 망각했다. 타자의 고통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내 안의 두려움을 격리하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였음을 차가운 모니터 뒤로 숨어버린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서늘한 청색광의 세계를 가르고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투박한 상자였다. 무릎에 효험이 있다는 정체불명의 의료기기, 과학의 문법으로 세상을 읽어왔던 내게 그 기계는 통계의 벽 앞에서 바스라질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저 어설픈 기계가 외할머니의 달아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있을지 만무했다. 정답이 없는 고통 앞에서 오답만을 골라주는 어머니의 손이, 그 무모한 간절함이 나는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가 기계의 전원을 켜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렁였다. 기계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내 차가운 수치들 위로 거칠게 번져나갔다. 증명되지 않은 붉은 온기가 검증된 푸른 질서를 조용히 침범하는 순간이었다. 내 파란 화면 속 데이터들이 저 붉은 빛은 가짜라고, 아무런 효능도 없는 기만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그 붉은 빛을 견딜 수 없어 나는 가장 예리하고 잔인한 단어들만 골라 던졌다.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 논문에도 다 나와 있다고. 이런 것 사기나 다름이 없어. 방안이 얼어붙었다. 내 날카로운 외침에 외할머니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내 차가운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내가 던진 비수 같은 말들은 갈 곳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래, 우리 손자가 할미 아픈 거 낫게 해주려고 공부를 참 많이 했구나. 고맙다. 나는 외할머니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엉뚱한 대답을 하신다고 생각했다. 내 정직한 조언이 걱정으로 오역되는 이 아득한 어긋남이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한참을 서 있던 엄마가 그런 나와 외할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잠시 말이 끊겼다. 엄마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치 설명하듯이, 아니 설명이 아니라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엄마가 지금 몹시 아프다는 건 알아. 매일 밤 무릎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는 것도 알아. 그게 다야. 과학이든 사기든 뭐라 불러도 좋아. 조금이라도 덜 아프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실 수 있다면. 엄마는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논리가 지배하던 내 파란 화면 너머에서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문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장의 이름은 아마도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논리가 지배하는 내 파란 화면 너머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절박함이라는 생경한 문법이 밀려오고 있었다. 엄마의 그 말들이 핥히고 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쏟아져 내렸다.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지독한 억울함만이 소금기 마냥 쓰게 남았다. 나도 외할머니를 사랑하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 외할머니의 달아 문드러진 뼈가 마찰하며내는 비명을 내 뼈마리가 저리도록 떠올렸던 수많은 밤들. 내가 노트북을 켜고 논문의 숲을 헤맸던 것은 외할머니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적어도 나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외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옳은 말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마다 나의 세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왜 나의 진심은 입술을 타는 순간 차가운 논리의 문법 속에 갇혀 잔인한 독설로 오역되어 버리는 것일까? 내 정직함이 가족들에게는 폭력으로 읽히는 이 지독한 부조리 앞에서 나는 참담하게 고꾸라지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끝내 배우지 못한 채 자라버린 모양이다. 그날 밤 내가 느낀 분노는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생생한 현실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채 고독한 논리의 외국어만을 더듬는 이방인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거실의 기계는 매일 밤 켜졌다. 나는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열다가도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드는 그 붉은 빛을 오랫동안 응시하곤 했다. 그 빛 곁에서 엄마는 외할머니의 무릎을 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 억울함의 날이 조금씩 무뎌졌다. 엄마는 정말 몰랐을까? 저 기계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 정말 몰랐을까? 엄마는 늘 외할머니 곁에 있었다. 약을 챙기고 찜질팩을 데우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장 먼저 불을 켰다. 나는 그 곁에서 수치와 확률을 따지며 고통을 분석했지만 엄마는 그 고통 자체를 온몸으로 함께 견디고 있었다. 엄마에게 저 기계는 물리적인 치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사랑이 빚어낸 하나의 행위이자 논리를 넘어서는 초리성의 언어였다. 엄마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느다란 지푸라기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이의 오늘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다. 그 붉은빛 아래에서 외할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조금은 덜 아픈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목소리

머리에 담긴 행간을 비로소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 말에는 기계에 대한 기대보다 딸을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더 짙게 배여 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기계 소리가 멎은 뒤에도 외할머니의 방에서는 아주 낮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외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기계가 어떤 기적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는 매일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가 절박함이라는 언어로 지푸라기를 내밀면 외할머니는 인내라는 언어로 그 지푸라기를 금줄처럼 소중히 받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며칠 전 내 날카로운 독서를 고맙다는 말로 받아내던 외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렸다. 외할머니야말로 우리 집에 가장 오래된 통역가였다. 어머니의 비리성적인 분투를 지극한 효심으로 나의 서슬퍼런 훈수조차 밤새 모니터를 지켰을 손자의 기특한 사랑으로 기꺼이 오역하셨던 것이다. 어쩌면 사랑이란 정확한 번역보다 이런 오역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지도 모른다. 나는 정답이라는 이름의 조각난 글자들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외할머니는 그 파편들이 이어붙여 사랑이라는 찬란한 맥락들을 완성하고 계셨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다. 완벽한 번역보다 더 숭고한 것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껴안으려는 그 서툰 오역의 과정이었음을. 그 이후로 나는 종종 외할머니 앞에서 말을 고르곤 한다. 무언가를 설명하려다가 멈추고 목끝까지 차오른 과학적인 수치들을 삼키는 일은 여전히 서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던 그 옳은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방해하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노트북을 덮자 얼굴을 차갑게 훑던 서늘한 청색광이 비로소 자취를 감추었다. 화면 너머의 정교한 데이터들이 사라진 자리 위로 문틈을 타고 넘어온 어머니의 붉은 빛이 낮게 깔렸다. 그 빛은 논리의 벽을 허물고 내 발등 위에 머물며 증명할 수 없는 절박한 기도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붉은 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저 투박한 손길이, 과학의 문법으로는 끝내 읽어낼 수 없었던 저 지푸라기 같은 간절함이 할머니의 달아버린 세월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되고 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랑은 늘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 할머니는 인내의 언어로, 어머니는 절박함의 언어로, 그리고 나는 오만한 과학의 언어로 각자의 사랑을 말해왔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정확히 번역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긋나고 오역한다. 허나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사랑이란 타인의 언어를 완벽히 번역해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서툰 오역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온기까지 기꺼이 끼워안는 일임을. 그날 밤 우리 가족이 나눈 불협 화음은 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반증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내려앉아 거실의 붉은 빛과 노트북의 푸른 빛을 하나로 섞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한참 서 있었다. 밤은 깊었고 집안에는 서로 다른 언어들이 부딪혀 만들어낸 온기만이 오래 남아있었다.

네, 리영원의 수필 사랑의 번역법은 고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언어와 번역이라는 알기 쉬운 비유로 그려내어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아낸 수작입니다. 오늘날 서사문학이 자극적인 소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할머니의 달아버린 무릎이라는 일상적 소재로부터 출발해 인간관계 본질과 사랑의 다층적 문법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성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작품의 문학적 미덕은 무엇보다 치밀한 형상화 방식에 있는데요. 우선 시각적 대비를 통한 감각적 구현입니다. 과학적 논리를 상징하는 청색광과 가족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붉은 빛을 대비시켜 두 세계가 충돌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작가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휘두르는 옳은 말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지수가 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감각적 형상화의 길로 나아갔는데요. 다음, 언어적 은유를 활용한 심층적 주제의 탐구입니다. 특히 사랑이란 정확한 번역보다 이런 오역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은 압권이었습니다. 완벽한 번역이 오만한 이성의 영역이라면 서툰 오역은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으려는 순고한 초이성의 영역임을 품격 있는 문체로 웅변하며 주제 의식의 확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 배치를 통한 입체적 구성과 성찰적인 어조인데요. 과학적 언어의 주인공, 절박함의 어머니, 인내의 할머니를 배치해 불협화음 속 숨겨진 온기를 다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고백적 태도는 이 작품의 철학적 무게를 단단히 하며 깊은 내면의 세계로 나아갔는데요. 사랑의 번영법은 단어 하나를 고르는 작가의 성실한 고뇌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성과 감성, 과학과 사랑의 언어가 불협화음을 넘어 어떻게 하나의 온기로 수렴되는지를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어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박연 씨의 수필 문 앞에 놓인 캐리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 앞에 놓인 캐리어 박연. 1996년 가을이었다. 일본에서의 7년 6개월, 21살에 집도나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일했던 일본을 뒤로하고 나는 고향 연길로 돌아왔다. 공항에 내린 그 순간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가을 냄새였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다. 일본 생활을 종료하고 한일 합작 회사 파견 근무를 앞둔 몸. 잠시 고향에 머물며 부모님 얼굴도 뵙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는 기대에 마냥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내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파왔다. 한때 곱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풍성하던 머리칼은 성기게 흩어졌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검은 빛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기억하던 부모님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의 사진 속에 갇혀버렸고 세월은 그 사진 위를 무심히 흘러가 버렸구나. 28, 어느덧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할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부모님의 늙어감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21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후로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듣는 목소리는 항상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항상 내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는 집에 전화할 때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며칠은 어느덧 일주일이 되고

않으셨다. 다만 묵묵히 내 등을 떠밀어 주셨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심지어 일본까지 찾아오셔서 고국의 소식을 전하고 장례를 물으시고 스승처럼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한가운데서 자란 내가 며칠 후면 다시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당분간 부모님 곁에 남아있기로 했다. 그해 아버지는 회갑을 막 지나셨다. 일본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회갑 잔치도 제대로 못 차려드렸다. 이번 기회에 꼭 회갑 잔치를 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화교 식당에서 아버지의 동료들과 제자들, 친척분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열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 드시지 않던 술을 즐기시고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한 듯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산책을 다녀오시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다. 현기증이 나고 울렁거린다는 증상, 병원 검사 결과 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증세이자 중풍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름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하셨지만 나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이보다 절실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부모님 곁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보며 넉 달이 흘렀다. 오랜 외국 생활의 긴장에서 풀려난 나는 삶의 참맛을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져 나날을 즐겼다. 차라리 고향에 남기로 마음을 굳혔다. 일본 본사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겠다고 파견을 포기했다. 회사 사장님께서도 내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했다. 기분이 좋아 친구를 찾아가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중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려면 중국어 소통이 필수인데 내 한어 수준은 형편없었다. 택시를 타도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내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내 앞날 계획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제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지낼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믿었기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 문 앞에 낯익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일본에서 가져온 그 캐리어였다. 그 위에는 하얀 봉투가 얹혀 있었다. 이상한 마음에 어머니께 물었다.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다. 네 아버지 뜻이야. 봉투 안에는 2,000원과 아버지 편지가 담겨 있었다. 일본에 유학 가고 회사 생활도 해본 자식 할 일도 많고 많을 텐데 효도를 한다고 하니 고맙긴 하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로서는 실망스럽구나. 내가 왜 자식을 유학 보냈겠느냐. 나는 네가 더 큰 세상에서 네 앞날을 위해 분투하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여기에 적지만 료비를 준비했다. 네가 가져온 옷은 그대로 캐리어에 넣어두었다. 이 캐리어를 들고 길을 떠나거라. 연길에서 네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더 큰 세상에 가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 분투하거라. 네 학력과 경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성공하는 그날 다시 만나자꾸나. 그것이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은 떨렸다. 지난 몇 달간의 나약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진 어디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내가 떠난 뒤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문 앞에 캐리어를 내놓으시고 나약해할 나를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하신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는 꼭 성공해서 찾아뵙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캐리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안에는 내 옷까지 대신

뭐지 간절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역전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내게 채찍이자 어둠 속 등불이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혹독하다고 할지 모르나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인내와 용기를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도록 바른 길을 열어주시며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4년의 노력 끝에 2001년 10월 나는 중국 최초의 벽돌 성형기계 중한 합자 공장을 항주 리만 화능화력발전소와 공동으로 세울 수 있었다. 사업에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자부심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집을 떠나온 지 어느덧 28해가 흘렀다. 2002년 나는 부모님을 대련으로 모셨고 20년 가까이 함께하며 효도의 시간을 채웠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날의 캐리어를 생생히 기억한다.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 그 위에 얹힌 하얀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편지. 그 캐리어는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건네준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었고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나는 이런 부모님을 두었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캐리어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딘가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수필 문화 패너인 캐리어는 청춘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노화 그리고 안주하려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 묵직한 회초리 죽비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회고를 넘어 세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큰 성장의 추동력으로 전화되는지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극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매개체의 활용과 진솔한 고백의 힘에 있습니다. 우선 작품의 핵심 매개체인 캐리어의 상징적 입체성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담았던 가방은 안일함에 빠져 머뭇거리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준엄한 질책이자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변모했고요. 특히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와 그 위에 하얀 봉투는 긴 설명 없이도 아버지의 단호한 결단과 깊은 애정을 독자의 시각과 촉각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감정의 절제와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데요. 부모의 늙어감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아픔이나 한우 소통조차 서툴러 막막했던 객제 두려움을 미화 없이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서사의 핍진성을 높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라는 아버지의 혹독하지만 간절한 당부가 단순한 채찍이 아닌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였음을 깨닫는 과정은 독자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후반부의 전개 역시 감동의 밀도를 더해주는데요. 4년의 치열한 분투 끝에 사업적 성취를 이루고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회고하는 결말부는 개인의 입신 양명을 넘어선 깊은 가족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낸 한 인간의 진지한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문 앞에 놓인 낡은 캐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주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더 큰 세상을 향해 스스로의 캐리어를 다시 고쳐 메고 있는가? 라고

지금까지 두 시간에 나누어서 제1회 종국처 순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0: 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례없던 특별 우려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이번 우려 활동을 놓치기만 하면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예, 아주 절호의 기회죠. 예, 이번 우려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 1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털 입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리죠. 예. 17곽을 사신다 할 때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 내곽도 증송해 드리고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이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리방 본약의 6곽도 증송해 드리고 또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이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동린당 유기농 고칼슘하고 고칼슘 단백질분하고 또 동린당 양이젖에서 또 추출한 단백질분하고 이 두 가지 가운데서의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이 단백질분 한 통에 예전에는 400g짜리였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이 단백분은 900g짜리이기 때문에 분량이 아주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우려 활동 또 큰 우려 활동이니까 또 용약 참가하시길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치료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주요하게는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특수한 그 성분인데 파핵 용지 효소라고 이런 파핵 용지 효소를 추출해 가지고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이 용해시켜준다는 게 녹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의 작은 혈관, 큰 혈관이 막힌 것을 해결해준다. 이렇게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다음 또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면서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 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서 나타나는 관심병, 심교통, 용형 협심증이라든가 혈액형 협심증이 이 혈액형 협심증이라는 게 서상이 사는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상동맥경화 고혈압 중풍 치료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계통 질병에서 나타나는 뇌위축이라든가 파키슨병 또 신경성으로 인해서 귀에서 소리 난다거나 신경성 위병, 신경성 고혈압 또 신경성 심장병 또 우울증 진단을 받은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신경성으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너무 파괴됐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거나 이런 분 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이런 서상약입니다. 우리 이 장약 이 심리방 보면은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서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저기 5년 6개월을 강의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 지금 이 약을 쓰고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각항 지표가 정상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아하고 있죠.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방 약을 먹는 한단다.
1: 예.
2: 예, 난 이 약 먹고 얘 너무 할 것 좋아서 자꾸 말하기 싶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2: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이 약 어제 먹은 감이 现在的母那巴萨

0: 아때부터 실제 나쁘다 하던 게 지금 나도 76인데 나 뭐가 심지어 점점도 해서
1: 예.
0: 허리 놀라고 예, 가슴 후두두 하고 떨긴 것처럼 그렇고 예. 그리고 예, 밤에는 예, 입을 올려놓고 못 담다 가슴에라.
1: 아 눌리와가 예. 있는 것 같아서 예.
0: 예 눌리와서
1: 예.
0: 그러던 게 예, 그거 먹고 또 괜찮을까 예. 그 다음에 또 내 예, 저기 이 심장이 막 떨기고 가슴 후두두 하던 게 그게 또 낫고 예, 자다가 내 올리수면 올라해 봐서 예. 세 번, 네 번 일어났다 누웠다 하는 고생했습니다.
1: 예.
0: 경기 할라서 선생님 이야기 대해 강의를 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심장 아픈 증상과 똑같으니까 내게 믿음이라서 이거 주문했는데,
1: 예.
0: 내 이하고 2년 전에 벌써 먹고 오래 사는 철 잡았는데, 그거 먹은 다음부터 이 심장 떨리지 않고 그런 증상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
1: 예.
0: 말입니다.
1: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렇게 그 좋아집니다.
0: 예, 그래, 내 이야기 너무 좋아가지고, 소리, 서당약이 되고 그런 거, 예, 효과 되게 좋았을 때다.
1: 예.
0: 모르겠었는데, 서당약이라 하더라 말입니다.
1: 네.
0: 예, 내 이야기 너무 먹고, 효과 좋게, 작년 우리 영감이 녹고 걸려서 몇 병은 일주일 입원하고, 예, 좀
1: 예.
0: 해서 이야기 딱 믿음이 있을까, 예, 인사 대주시겠다 말입니다.
1: 예.
0: 야, 굉장히 우리 영감이 어떤 10달 넘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예, 자전철 타고 맨 놀라 댕기고 그래서 활동용 쓰인다 그래
1: 예, 거기 얼마 잘 됐습니까?
0: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예, 기분이 좋아하고 서로에 다 활동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그 예 좋지
0: 예 그 예 전혀서 비자증도 있던 게 그것도 많이 나사지고
1: 예 좋아집니다.
0: 예 밤에 수업에 몇 번씩 보던 게 그래도 한 번이나 보고 장밤 시드라 말인데, 걔가 얼마나 시청하 됐습니까?
1: 그렇죠, 예.
0: 예, 나는 이야기 믿음이 가서 요즘 구치날 때, 그래서 이야기 먹을 예사입니다.
1: 그래도 됩니다, 예.
0: 나는 영어이 먹을 예. 예사입니다.
1: 예, 다른 약 쓰는 게 없지, 그러니까.
0: 예, 다른 건 못 쓴다. 다른 거, 요, 써도 효과 없을 때다.
1: 예.
0: 예, 이거 먹으니까 효과 좋고, 또 양주가 건강해져서 우리는 매일 좋은 기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좋죠.
0: 예. 예, 걔 우리 도미도 한에 답 대박신 얘긴 색이 있다 했매
1: 예.
0: 우지럼진 한 답대다.
1: 아,
0: 걔 이 예. 아줌마들이 이야기네 이번 활동이 좋다 하거나 이 아줌마들이 이거 주문하겠다.
1: 예, 다발성 얘긴 색이 있어서 여러 곳이 막혔기 때문에 우지럼진 이렇게 예, 개그 많이 나는 이런 분들한테 효과가 좋은 이야기니까나 예. 그분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시간에 우리 강의 딱딱 듣고 있습니다.
1: 예.
3: 우리의 이 심리방에 쓴지 어선이 5년 동안 어선은 한 달 맞으면 5년입니다, 선생님.
1: 예.
3: 우리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도 5년 반 되십니까?
1: 맞습니다. 이제 며칠, 이제 며칠 있으면은 그래서 5년 6개월이 됩니다.
3: 야, 예. 그러니까 이야기 것이 연변에서 얼마나 소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하고 이보다 또 오랫동안 강의하고 야, 약은 없겠구만 이야기 나는 그거에 당소 다 자주 쓴다 언 이야기 도와주고 언 이야기 내 몸에 맞겠는가
1: 약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중실해서 듣습니다 원래
3: 예, 그래 들어도 예, 서당약이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 많고 예.
1: 예.
3: 또 서당약 때 또 이게 좋겠구먼
1: 맞습니다 약재의 배합도 예. 좋고 또 이게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이 김에 들어간 거는 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글은 네 가지가 들어갔다지 예, 선생님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아이, 서방에서 그 해발이 높은 5,400m 이상 내는 약이 또 홍경처에 들어가지. 약재는 어쨌든 이만한 약재에, 이 네 가지 약재이면 한국어를, 그거 뭐니까 장홍화도 그게 대단히 좋은 약이라 제가 그
1: 맞습니다. 장홍화라는 게 이게 소홍화를, 제가 계속 소홍화라고 네. 말하지엠까. 서상이 홍화를 소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그게 야. 그렇게 좋은 약입니다.
3: 그렇게 만다. 그리고 또, 지령은 또, 얼마나 또, 그게 완화를
1: 시키는 지령도 예, 그게, 이 동물성 약재.
3: 피로 막게 하고, 동맥경화를 그거, 혈지 생긴 것도 녹이지. 그리고 또, 뭔가, 그게 여기, 뭔가, 이게 북방이 그, 지령보다 30배 더 힘이 세다, 세, 그 뭐.
1: 그게 기려고 예, 그, 가다 붙는데, 이게, 중풍한데 좋다 말입니다, 또, 특별히.
3: 예, 중풍 환자가 이런 돈약을 쓰고, 예, 재풀이 오지 않지. 해답이 올라.

0: 해야지. 그렇게 해라. 높은 약이 끝내. 이렇게 있는 낭금으로 된 네 가지가 들어간 약을 쓰니까, 해라지 탁탁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지금은 제포에 오지 않고, 아이, 얼마나 본인이 죽은지, 정말 일생에서 정말 어느, 이런 좋은 약을 썼으니까, 어느 죽어도 누워있고, 죽을 때까지 이 약을 쓰겠다.
1: 하하, 그래도 네. 되는 약입니다, 야.
0: 네, 약은 정말 이만한 맹약뿐인 맹약입니다. 다른 약들은 다 이렇게 보니까 다 재배약 되고 또 예, 또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몇 천에다 5천에다 이상 되는 약은 아직 난 내 방송도 그냥 들어 못 봤는데 확실히 이 약이 저장약이요. 정말 천의 약제는 정말 사실이었고 이런 약을 써야 심리회관 집에는 된 치료되고 잘해서 일한다고 수명도 연장하고
1: 그렇지.
0: 이제 울프 얘기라는 것도 보세요. 그분도 보세요. 이 약을 다 쓰고 정말 이로써도 수명 연장하게 됐대 그만인가.
1: 예, 심장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는 오래 못 산다 했답니다. 너무 심장병이 심해가지고. 어제는 또 어떤 환자 있는지 압니까? 내한테 전화 왔는데 그분이 그 선천성 심장병이랍니다. 그 집에 딸이가 선천성 심장병인데 연배병원에 가서 자기 먹던 이 약을 가서 그 연배병원에 가 병원에 이 신자 선천성 심장병 이렇게 이 우리 이 딸이 이렇게 심해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되겠는가 하고 박사를 보였답니다. 연배병원에 가서. 그런데 그 박사가 그거 보던 게 좋은 약입니다. 이거 먹이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기에 그 소위들이 다른 약을 쓰니나 한다. 다 먹이지 말라 한다. 제 약 먹으라 지금 계속.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박사가 이 학박사가 보던 게 이거 먹이쇼 하면서 예. 그 사람 먹이라면 그러면 내한테 전화 와서 너무 좋아하면 이 학박사까지 이거 좋다면서 예. 우리 딸이 이거 먹이라 하더라면 영조하지 않을까 그분이.
0: 예. 인간한 수만 무슨 약이면 그렇게 저기나 그렇게 쓰라 하겠어.
1: 다 쓰지 말라 합니다. 원래 그 병원의 이사들은 그런 것까지 가면.
0: 약 쓰라.
1: 예.
0: 그 어쨌든 이 약이 딱 진리라는 병원의 최고 약이고 또 어떤 거는 약이 아주 훌륭한 약인데 그보다도 또 그것뿐이니까 범위가 넓어나서 예. 30년 된다는 게 이게 딱 그거 떨어졌습니다. 병이 떨어지는 병이 없고 그래서 예. 그다음 부스 골든데 야 열심했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갑자기 이렇습니다. 진행하는 용도가지고 예. 어서 그거 완전히 나와서 부스 골든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1: 어째 그게 그런가. 풍한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그 치료해주고요. 우리 이게 또 이게 이야기는 근육 심줄 인대를 부드럽게 하는 이 그 간 경락에 들어가서 그렇게 간을 좋아지게 만들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종들이 일곱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간 경락에 들어가는 게 그래가지고 모든 이게까나 어떤 분들은 무릎이 거서 너무 통쇠 나오고 그다음에 무릎이 거서 딱딱 소리 나고 발목이 거서 그렇게 아프고 이렇게 관절이 심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약을 잡수고 아, 나는 이 다리라면 이전에 걸지 못하던 게 그렇게 잘 걸었습니다. 지금 맨리 걸어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 많다 말입니다.
0: 아,
1: 예.
0: 그러니까 우선 약 쓰고 볼까요? 총결론은 예. 그래서 주치공은 내병을 치료하는 게 있는가 없는가 봐야 되고 약
1: 그게 제일
0: 됩니다.
1: 중요합니다. 약제. 그게 기본이 기본입니다.
0: 그래서
1: 항상 말하는
0: 약 써서 얼마나 그 행복스러운지 모른다. 아, 사람 한 사람이 아름은 제때 사람은 아이 바쁩니까?
1: 얼마 바쁜가?
0: 아, 같이 그거 정말 그거 비타민 삼겨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게 낫게 하니까 거기다 일체를 다 하자고 뭡니까?
1: 그렇지.
0: 그래서 우리는 좀 머나리 싸는데 우리 진척이가 어천하게도 예, 한국에서 왔는데 또 심장에 들리게 자꾸 띠끈띠끈 뭐 가슴이 중간에 딱 그거 그렇게 벨 바늘 찍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약을 쓰라 했더만 아, 무조건 내 쓰겠다. 그래서 언제 이제 나올 생긴게 무조건 쓰겠다면 그러면서 이 약 쓰겠다는
1: 거
0: 선생님.
1: 심장이 그렇게 그 바쁜 사람들은 거기 고모태가 단종쇼입니다. 거기 그 혈점이 거기인데 거기 그 심장병이 있는 분들 그 단종쇼 그쪽에 와서 그래서 혈점이 그렇게 아프다 말입니다. 예. 그 그런 분들이 이게 다 심장이 나빠서 그런 원인입니다.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세요. 예. 선생님.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예.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아빠 중풍이 걸렸다 해서 정말 세게 고생했습니다.
1: 예.
3: 그래서 뭐 돈도 많이 쓰고 약도 많이 먹고 치료도 많이 했는데 예, 허가를 못 받습니다.
1: 예.
3: 그래서 집에서 그저 나는 그 중풍이 걸리면 그저 반병증에서 치료 못하는 법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방법이 없다고 이래서 집에서 그저 되는 자리 그저 그럭저럭 그저 피곤하게 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예, 저기나 방송 들으니까 예, 선생님 강의라는 거 들으니까 나이 아이 그 서장이한테 그렇게 좋고 그다음에 중풍 딱 지른다고 공항 주제 시에 딱딱 닦여 있는 거 이해하고 딱 담아 들어가지고 이해하고 예, 수업 한번 써보자고 쓴 게 예, 정말이 마가같이 들린 게 없이 딱 됐대다.
1: 예.
3: 아이 그쪽이나 어제는 이내는 거의 되는데 아, 야득달 만에 예, 해답이 하고 예, 그런데 아이 먹어도 예, 난 장량만 이거 먹어도 예, 혈압이 얼마나 조절이 잘 되는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녹자 방법을 가르친 대로 하고
1: 예, 딱
3: 되니까는
1: 예,
3: 아우 난 장량만 먹어도 정말이 딱딱 살대.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는데 거기다가 아이 전이 서심했고 그다음에 또 예, 이 부유하다 손을 떨고 그다음에 밤잠 못 자고 이래던 게 예, 지금은 예 정말 다른 사람을 변했습니다. 지금은 밥도 용 잘 드시고 건강합니다. 예. 지금 예 정적으로 그리고 바깥에 걸어 못 댕기는 게 지금 싱싱거려 댕깁니다.
1: 좋죠.
3: 예 정말 예 세 사람을 위해 태어난 것과 한 가지입니다. 예, 예 선생님이 이런 좋은 소개 약 소개를 해줘서 예, 예 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발에 걸지만 또 어구어구 하고 예 경력이 없어 얼빤해 했던 게 지금 똘똘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1: 정감은 예.
3: 예 얼마나 좋은데 이 약이 정말 똑똑한 약입니다. 사람 모조리를 위해 똑똑하게 만드니까 예, 투명한 약입니다.
1: 많이 치료되게 만드니까
3: 예, 우리는 이 약밖에 쓰는 게 없습니다. 다른 예. 거는 원래 무슨 어서는 뭐 근치된지도 오라고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좀 거 왜 먹겠습니까? 이 약만 먹어도 얼마든지 능이 치료 잘 되는데.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우리는 활동할 때 예성이나 주머니 가서 배달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이거 씁니다. 우리 두량준 이 약만 먹고서 살자 했습니다.
1: 예, 그래도
3: 되니까. 예, 이게 내성이나 한국에 있는 여자 동생 안에 있는데 예, 어제 나이 들어갔거나 조금 노공유한데 얼빠나다 가면서 그래 우리 심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맥이 없고 그 다음에 밥맛이 없고 이랬으면서 거리 뜨끔뜨끔 아프다 해서 그랬는데 주머니 선생님과 물어볼까나 그거 써도 된다 해서 예, 한번 그렇게
1: 예,
3: 보냈는데 많이 좋답니다.
1: 예.
3: 그래 활동이 이번에 활동이 특수한 활동이니까 이렇게 큰 활동이 이래 이런 일을 없었지않습니까?
1: 없었습니다.
3: 오니 살아도 잘 됐다고 소리 기려면 이번에 그런 배달 받아서 니 더 써보라고 똑똑하면 났으면 그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예.
1: 예.
3: 예. 오늘 배달 받아서 붙여주려고 내가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예. 그럼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4: 거기다가 귀에서 예, 어떤 때노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노 전기 노다 소리도 나고 해서 예, 옆면 병원이가 보이니까 신경 쓰고 그렇답니다.
1: 예.
4: 이런 병은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1: 예.
4: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길물 갔습니다.
1: 예.
4: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단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1: 예.
4: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4: 두 달, 세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1: 알리죠. 꼭 알리죠.
4: 예.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이 납니다.
1: 예.
4: 저는 이 약 선택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잘하셨습니다. 아주.
4: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혈압도들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당뇨약 14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닷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먹고 혈압이 하고 감량하게 먹게 됐는데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또 독색요법이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예.
4: 예, 의료법 같이 썼는데 예,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예, 여섯 달 만에 지금 예, 장약 식내방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그렇죠. 예.
4: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몇 먹고 쉬고 했는데 예, 지금 면디 걸어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좋죠. 예.
4: 예, 신경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화 3시간 이상 다 먹지 못했습니다.
1: 예.
4: 그런데 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한다.
1: 예, 그렇습니다. 실면증 치료에 그렇게 좋습니다. 예.
4: 예. 예,
1: 어떤 분들은 실면증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럽니까 지금.
4: 예.
1: 심장 때문에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해서 그 잠을 못 자는 원인도 있지만은 결국 이 신경 우리 이 신경세포가 그 잠을 잘 자게 하는 신경세포 있는데 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은 잠을 못 잔다이. 그런데 깨거나 요 신경세포를 그거 수복해주고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0: 그렇게 신경계 통해서 그렇게 예, 신경세포가 파괴됐을 때 못 자는 그 원인도 다 해결해서서 치료하기 때문에 잠을 그렇게 잘 자게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1: 예. 예. 나는 예, 우리 남편하고 지금 같이 먹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도 예, 심혈관 질병이 있어가지고 예, 계속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예, 숨이 예. 나고 예. 등교 올라갈 때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 약 먹고 영 좋아지고 예 전열선도 예 소변도 다 뜬것도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0: 아 예 좋지.
1: 여러 면에서 예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 좀 딱 찍어놓고 예 다른 거 하나도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1: 이 약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0: 예 이렇게 내가 좋은 약 잡사도 되어있습니다. 예. 이거
1: 예. 예 내가 먹고 좋으니까 예 친척 친구 그리고 활동실의 사람들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0: 예
1: 운동할로 가서도 예 그리고 용 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쓰는 사람마다 용 효과 좋다면서 예 대비 나를 칭찬한다.
0: 아 예.
1: 예. 예. 그래서 예 내 요즘에도 예 전화 많이 치습니다. 그래서 예 배달 받은 사람도 용 많이.
0: 예 여러 이대입니다. 예.
1: 예. 이렇게 이번에 용 특대 우대할 때 예 이제까지 1년 중에
0: 처음이지니까.
1: 예 처음이니까. 예. 그래도
0: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우리 할도 장가가서면. 예.
1: 그래서 우리도 쌌는데 약이 떨어졌으면 싸라고 여러 사람한테도 말해서 여러 사람이 싼 사람도 여러 사람 된다.
0: 예.
1: 우리 활동실에 갔는데 오늘도 활동실에 갔는데 활동실에 내 친구는 내 소개로 이거 먹고 있는데 그 집 남편도 얘 내 영색이 두 번 오고 그래서 내 소개해준 그 여자는 혈압도 높고 여실금도 있고 해서 영식이 고생했는데
0: 예.
1: 그래 이 약 쓰고 있는데 용 효과 좋단다.
0: 예.
1: 이분이 마침 약이 떨어졌단다. 그래서 맨발로 오늘이 36가 배달 받겠단다.
0: 아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장약 신대방을 먹는 환자인데 저는 예 먹기 전에는 신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예.
3: 거기다가 또 내경색도 두 번 나왔지. 그때 이 장약을 쓰기 전에는 예, 요알링에 실렸어서 1년에 몇 번씩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이 심할 때에는 예,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신장이 통쇄나고 뒷잔등이 막 땡기면 아프지 숨이 차면서 땀은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관을 놓고 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서 이 장약 신내방을 선택해 먹었는데 아,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 못하고 안 하고 삽니다. 돈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0: 그렇지.
3: 너무 편안합니다. 지금 아픈 데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고혈압 환자 되나서에 고혈압 약을 서약을 한 30년 먹었습니다. 서약을 먹으니까 위도 자극하지, 손도 자극하지, 여러 곳이 또 자극하는데 많았어요. 불편했고요. 왜 장약 신내박을 며칠 먹은 후에는, 몇 달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그런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간량하면서 먹고서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녹색요법을 알려주셨어요.
0: 아,
3: 예, 구려법을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서 뭐. 그래서 예,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 신내박만 먹는 것도 혈압 조절이 그리 잘 되니까.
0: 맞습니다.
3: 야, 우리 둘이, 우리 아빠가 나는 정말 이 장약 신내박으로 여러 번으로 효과를 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빠도 나이 들면서 이 장약 먹기 전에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0: 예.
3: 머리 여러 곳이, 병원과 검사가 여러, 머리 여러 곳이 나왔지. 뭐 어지럽지 않았고, 이런 어지럽는데 항상 어지럽증이 나 그러니까 내게 색이 왔지 뭐.
0: 예.
3: 그랬던 게 이 약 잡수고 지금은 용 좋아서 지금은 그저 앓는 사람 그 쨈다 지금 그저 이 팔팔고 팔팔해서 만날 그저 봤더니 운동하나 생깁니다.
0: 좋죠. 예.
3: 아, 그래 우리 둘이 이 약 먹고 좀 나도 예 이전에 병이 많은데 이 약 먹고 효과 잘 봤어. 지금은 좀 펀펀해서 앓는 사람 그 쨈고 용 좋습니다. 그래서 좀 예 지금 이번에 활동이 얼마나 좋을까요?
0: 이번 우리 활동이 큰
3: 예, 이번 활동이 또 아예 참가하면 뭐 영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활동이 참가해서 또 배달 받아왔습니다.
0: 예.
3: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나는 내 우리 아우 둘이 이 약 먹고 효과 좋고 다른 사람마다 소개를 받아서 먹은 사람마다 이 약을 쓰는 사람마다 다 효과 좋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0: 옳습니다. 이 약은 요가
3: 예, 입는 어제 약은. 나는 또, 심심해서 369 신앙이 놀러갔는데 놀러가서 이전 약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나를 보고 깜짝 놀란다. 어쩜 이렇게 신체 좋아지고 그러는가. 이전에 시름처럼 자꾸 아픈 게 어째 알아서 사람 그

0: 지 않다면서래. 예. 돈이 팔팔한다고 한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나도 이전에 병이 많았어요. 아람, 싫음, 싫음, 막, 그냥 알았는데, 지금은 이 좋은 약을 먹는데, 서장 약을 내가 먹는데, 그 약이 그리 좋다고 해서 지금은 아, 아픈데 없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야, 그럼 우리 남편도 지금, 내게 세계, 내게 세계, 또, 내 중풍이, 내 중풍이 2년, 넌 2년째 된답니다. 그래서 선발, 수족도 잘못 쓰고, 어느 상에 말을 하긴 하는데, 얼버무려서 알아먹겠다. 이런 데 이야기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인생이 온 분들, 수족을 못 쓰는 분들, 어느 상에 와서 예. 막 8년 동안은 말을 못하고, 지부 두 채를 막 날리고, 이런 분들도 이야기 잡수구설이 넉 달부터는 말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결국 수족을 못 쓰던 분들도.
0: 어느 약 세상약 근데 어느 약보다 좋다 할까? 아 그러면 나도 쓰겠다면서 조금 말해달랍니다 지금.
1: 예, 이분이 이거 쓰는 게 좋겠습니다.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예, 예. 거기서 수족도 못 쓰고 어느 장애도 오고 이렇다 잼까 이분한테 맞는 그렇지. 약이기 때문에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2417979번에
1: 예.
0: 예, 알았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아, 우리 이 약은 약재의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예, 주요하게는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도 붓기고, 배가 아픈 이런 분들, 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장약 심리방을 쓰면서, 아, 장약 심리방에는 홍경천하고 천궁이, 예, 교묘하게 배합돼가지고, 위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위에 뼈가 붓기고, 배가 아프던 증상도 해결해줬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람은 화룡시 룡두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 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리제의관에서 장인 정신이 깃든 기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 기에에서 당대의 새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성과전의 기예와 혁신 전시 구역에는 한 점 한 점의 직물 원료, 한 세트 한 세트의 전통 공예 도구, 일련의 혁신적인 문화 창의 제품과 현대 설계 작품들이 전시돼 발해 문명의 기예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대대로 전승되고 혁신 발전해온 심층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비단, 삼배 등 당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배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 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해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 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옛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 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걸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선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심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문화와 지역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어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할 수 있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의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왕대교류 융합추세 수능에 여름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 거주, 인구 유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규정은 중화민족의 발전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은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위험 경계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변강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원 협동의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 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예 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예 공연에 융합해 금융 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활동 유원 소통 재험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 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위험 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0, 후반전은 0-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흐만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90분 정규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연변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 26일 연변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봉입니다. 대련 대표팀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쓴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

광서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쾌속 역습을 통해 추가골을 뽑아내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환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 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 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 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 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 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 자리를 설치하고 연변 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 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소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 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거울 등 체험 종목을 설치했는데 관광객과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뉴스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지 습윤 경계강의 푸른 강물 경신을 윤택하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동부가 철새 이주 중요 장소인 훈춘 경신습지에 수초가 무성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군영회 프로에서는 일전에 향촌에서 새 치부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 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부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촌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총재를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동림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2: 연길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길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조령남 작사 최명철 작곡의 저녁노을 보내드립니다. 인생도 석양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간다면 참 좋겠죠? 김지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어 작곡의 우리의 인생사,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서로 아껴주고 의지하며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부부,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부부 보내드립니다.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소중한 만남, 따뜻한 정,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행복은 인생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선물 같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최선숙 작사, 장영남 작곡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새 희망이 피어나는가요? 박경만 작사, 김홍일 작곡의 희망찬 새연별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어떤 말로 담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가요와 함께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며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한테 소홀히 한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가요입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자랑 많은 우리 연볕 보내드립니다. 비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이며 희망적인 가요들로 이 시간을 꾸며봤습니다. 옛된 노래가 좋아하는 늘 청취자들에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기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백에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11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박스 사시면 23박스 드리고 1,000원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C 캡슐 2박스를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예, 황금 분말인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지금 추석하고 국경절을 맞으면서 본 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하고 명절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예, 내세가 있거나 만성질환하고 이난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명약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에서도 인삼하고 로경하고 동충하초가 3대 명약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장약에서는 우리 동충하초하고 홍경천, 예, 장홍황화라든가 설련화 등 이런 약품들 중에서도 동충하초가 지금 최고의 약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동충하초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아, 용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에 한 이전에 29년 하니까 나에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들어와서, 야, 수태약은 많이 쓰고, 그저 좋단 약은 다 써도, 그 근데 해결 못 보고, 예, 그냥, 그저 말초 신경염이 들어왔지, 신염이 들어왔지, 그 다음에 관심병, 심근병, 색이 들어왔지. 그 다음 폐기저에 들어왔지. 위라는 게 나쁘지. 고혈압이지.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알 치료라 하겠습니까?
1: 네.
2: 그래서 예, 정말 영화다는 이산 다 보이고, 그래서 예, 수태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때 해결이 알게 된 게 내 이사들이 이전에 뭐 별로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구급이 나오고 이래라. 나와서 이거 예, 한 달 남아 방송 듣고서리에 정말 예,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 허가 반응하는 게 어느 자식이 대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으로 어떻게 낫다고 이러니까 오, 저 사람도 내가 똑같구나. 또 이 병도 내가 똑같구나. 이래서리 예, 이 동통화초에 믿음 써 있어서 시작해서 썼는데 오, 정말 좋습니다, 약이.
1: 네.
2: 네, 지금 이 말초 신경염도 아래 하시 또 살까나에 소변도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1: 네.
2: 제일 처음 소화되는 게 소화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경경찰하고 관심병이가 있잖아요. 많이 좋아지기 시작할까요?
1: 네.
2: 뭐가 마르고 칼에 붓고 하던 게 그게 또 차츰차츰 나기 시작합니다. 예. 깨던 게 혈압 조절이 또 잘 되고, 예. 그도 예. 차츰차츰 매일 좋아지는 게 이 동청하초마의 좋은 약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네.
2: 사실 합병증에는 진짜로 좋은 약입니다. 나에게 이 동청하초는

0: 그러니까 이, 도, 이름도 그대로 그 양동성화초고이 가격도 무슨 올라다가고 내리다가고 그냥 그까이니까나요. 얼마나 믿음 소이감까.
1: 예.
0: 약 먹기도 좋고 하루에 한번 먹어도 되니까나요. 내 지금 감기다 하고 이 당뇨합병증이라 그렇게 고사하던 게 지금 까딱이도 없습니다.
1: 예.
0: 예, 그래, 형, 좋습니다. 매일매일 좋아지는 게 알긴다.
1: 예.
0: 나가 운동 그렇게 해도 예, 숨이 찬 것도 아야 알기고, 예. 감기도 아야 하지. 아까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0: 예, 오늘이 또 18 가고, 예, 배달받아서, 예, 요 먼저 가서 또 쌌는데, 예, 그래도 우대할 때에서 올 때 또 우리 친구도 내 소개돼서 한 세 집이 되는 게, 못 하더라도 오늘이 열리아 싸다고 된다.
1: 예, 지금 열리아 과학에는 23과학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하고 3,000원까지 달하는 이 명절 선물 세트를 또 드립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먼저 예약하시면은 예, 198원 하는 Q10부터 두 과학을 드립니다. 당뇨 합병증에는 아주 좋습니다. 이
0: 당, 네, 아주 좋습니다.
1: 혈당 조절도 합니다. 이 인슐린이.
0: 아, 혈당도 이전 혈당약 아예 먹어도 되고, 혈압약도 이전 내 끊은지 원합니다.
1: 네.
0: 이 인슐린약도 아예 먹고.
1: 예, 인슐린이 분비도 촉진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간 활성화도 시켜주면서 이 합병증 치료에서 효과를 잘 봅니다.
0: 네.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선생님 수고하시오.
1: 네.
3: 이 동통화 적인 선택에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이 피해를 온 게 다 떨어져가지고.
1: 네.
3: 등록에서의 소인 이 댄지를 그렇게 해도 다 떨어지고.
1: 네.
3: 아직도 문상의 신문을 고르자 했고.
1: 네.
3: 이 밤에 소변 자수랑이 뒷부분이 닿고, 또 이 축성형 이세의 소화랑이 다 알지. 이래서 내가 이거 썼는데, 써보니까 많이 났습니다, 지금.
1: 네.
3: 지금 이거 같은 게 떨어지지, 이거는 이 동청화 썼으니까 떨어졌습니다, 지금.
1: 네.
3: 물이 자꾸 고르게 된 거를 정말 엄청 되고, 밤에 이 소변 자수가 뒷부분이 닿던 게 자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쓴 게.
1: 네.
3: 만약에 그 한, 두 번이나는 된다, 지금.
1: 네.
3: 특히, 좋아야 되니까, 그래든지, 그 증상도 많이 나서니까, 밥도 지금 제대로 먹습니다, 지금.
1: 네.
3: 때문에 활동, 좋을 때,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는, 예, 우리나라 천년 이학 대사전에서, 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장 기능을 돕고 피를 든든하게 하면서 강장 효과하고, 이 정력 보강, 예, 진정 효과, 빈혈 등의 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거 내용 보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는 이 면역력이가 지금 최고의 이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고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는 항암 작용도 있고 면역력 증가하고 항피로 노화 방지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의 성분별로의 질병의 효능에서는 첫 번째가 정력 증가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E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노화 방지도 되고 정력 기능도 많이 높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이 있거나 또 소변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효과가 좀 특별합니다. 예, 그 외에도 허약한 체질을 개선시키는 작용이가 아주 큽니다. 만성적으로 좀 허약한 체질이 있는 사람에게는 면역 기능도 강화시키고 호흡기 기능을 회복시켜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 이런 체질로 만듭니다. 예, 우리 왜서 노년에는 감기를 중시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단 감기 발생해서 감기 염증도 생기고 또 열이 난다 할 때에는 다른 기저 질환들이 다 엄중해집니다.

원래 앓고 있던 질환들이 같이 엄중해지기 때문에 우리 노년에는 감기를 예방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 효능 보면은 피로 회복입니다. 예, 바로 폐 기능을 촉진시켜서 심한 육체적

0: 근데 이거 먹으면서부터 지금 감기를 아예 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혈압도 영 조절이 안 돼서 그랬는데 혈압 조절도 영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0: 예. 이 저기 특별히 이 기침을 세게 했는데 기침이 없어졌습니다.
1: 네.
0: 예. 이 저기 심혈이 고르지 않아가지고 항상 가서 검사하면은 진리부치라고 항상 그랬는데 지금 진리부치가 없어졌습니다.
1: 네. 심장 예. 든든하게 합니다.
0: 예. 예, 예. 그래, 이, 저기, 동순화섭 바로 견부는 이게 정말 무슨, 저기, 4,500m 악렬한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1: 네.
0: 예. 앞으로도 저는 이 동순화서 발효견분을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예. 꾸준히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예, 예.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죠. 예?
0: 예, 예. 예.
1: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다 보면은 체질도 개선되고 면역력도 높아지면서 든든한 이런 면역력이 많이 높아지고 또 체질이 또 강화됩니다.
0: 예, 입이 좋은 약을 알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정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이제 동풍 와서 바로 견보 먹이나 한다는 데는 1년은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언전에 나이서 그런지 여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고 어느 감기는 다 했다 말입니다.
1: 네.
3: 감기 걸리면 또, 그래서 지루하게, 그래서 흙에 기침도 없고, 열도 없이,
1: 네.
3: 그들의 감기 증상처럼 계속 달고 있었단 말입니다.
1: 네, 그 면역력 저합니다.
3: 네. 네, 이게 면역이 약화돼서 면역에 대한 건 많이 먹었습니다.
1: 네.
3: 근데 고개 그때 먹을 때 보이지 있을 때 없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돌아서면 또 감기 증상 계속 있고, 예.
1: 예.
3: 그리고 특히 제일 힘들다는 건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1: 예.
3: 잠을 6개 동안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약도 먹어보고 중이들에게 왔으면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도 예,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1: 예.
3: 효과 볼까 하다가도 또 자꾸 이렇게 반하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이 후둥후둥 떨리고 밤잠 못 자고 누구면 온밤 꿈기다 일어나고 예. 잘 땐 또 식은땀 자꾸 흘리고 영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몇 년 고생했습니다.
1: 네.
3: 그러다 나가 무슨 진짜 이 정신 상태가 말이 안 됐다 말인다 그죠.
1: 네.
3: 그만 막 우울증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됐겠습니다.
1: 네.
3: 약 이 약 저 약 쓰도 말도 안 듣지 하니까 우울증 정도까지 됐는데 내 우연하게 이 방송 이 동치나 초발의 전분에 대해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약이 영 특이합니다. 네. 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소리는 이거나 먹어보자고 마지막으로 먹어보자서 먹어봤는데 이걸로 이 증상들이 다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지금 뭐 그리 추위 타던 게 추위도 안 타고 감기도 안 하고 이 발이 시려봐서 계속 이거 밑에서 그다 양말 신고 자고 이랬는데 지금 그 증상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예. 잠을 잘 자지 밥 잘 먹지 나가 활동하지 아무런 근심도 없습니다 지금.
1: 네.
3: 예. 그래 계속 이게 좋으니까 여기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먹으려고.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전화합니까. 예. 예. 두고 선생님 수고한다.
1: 예.
4: 나도 이 동통화살 먹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건 이 약은 먹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 정말.
1: 네.
4: 그런 뭔가 저 얼음지 나서 그랬던 게 얼음지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런 기침 나서 그랬던 게 기침도 이 가을 잡아서도 기침도 하나 다 나지 예.
1: 네.
4: 감기도 안 걸리지 정말 이 약이 좋은 약이나 먹을수록 좋은 약이야 트란다 정말
1: 네.
4: 그런 이거 먹기 전에는 자버름에서 그래서 밤에도 몇 번씩 깨나고 그랬던 게 지금 밤 잘 자기 그다음에는 그런 변비용 심해 난 아 때부터 변비용 그런 심했는데 이거 먹고 어제는 몇 달 먹을까 그래서 어제는 그래서 매일 보는 게 속이 영 편안하다 말다
1: 네.
4: 밥 잘 먹고 그다음에는 그런 배설 잘 되지.

0: 그 다음 잠 잘 자지, 약간, 맥이 나지 않거든. 몸이 편안할까. 그래서 그런, 한 가지 물어봤거니, 그, 뭐니까, 나는 그런, 이런, 저, 열콩순서 먹으면 얘 자꾸 이래, 방귀 자꾸 나간다 말입니다. 네. 어떻게 해결될까요?
1: 예, 해결이 됩니다. 이, 지금 그러니까. 이 소화효소라 할 때는, 소화효소로 네.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에, 이 원재료가 동충 합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소화불량이 있거나 이다 소화효소가 관계됩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쓰다 보면은 소화 기능이 회복이 되면은 그런 증상이 같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저, 좀 그렇게 공둥서기가 소화 잘 안 된다 할 때는 좀 적게 잡수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맞습니다. 예, 아. 천천히 적응시키죠.
0: 적응시키기.
1: 네, 예. 단번에 지금 우리 요즘에 지금 그 열콩등소스 드시고 막 설사하거나 배붓거나 가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스리가 막 땡기우죠. 예? 막 땡기우면서 그리고 또 헤드열코이랑 밥에 넣고 뭐 드시면 또 맛있죠. 예, 그렇지만 내가 이거 소화 잘 못 받는다 할 때는 적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0: 아,
1: 예.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이 약은 정말, 예, 만병통치기 약이 같습니다. 언제는 다 됐는. 내게는 그래도 가슴 방면에서, 예, 아이, 간, 담나도 다 나쁘던 게 지금 다 해결되지. 그 다음에 그 기침가래, 그냥 심해서 그렇게 고생하던 게지. 수면 해결되지. 변비 해결되지. 그지만 다 해결되는데, 내 지금, 그건 어떻게 해결되겠는가 하는
1: 게. 꼭 조절해야 됩니다. 네, 보니까, 예, 환자분들이, 예. 그런 분들이 조금, 그, 량이라, 예,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예.
0: 마실 것 같고, 많이 먹지 않을까.
1: 과식하지 마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예.
0: 아, 알았습니다. 예. 어, 고맙습니다. 예.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다른 데는, 그리고 이 약은 정말, 예, 하루에 딱 한번 먹을까, 예,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1: 예.
0: 하루에 한번 딱 먹으면 그래서, 어, 나라고, 몸,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아까에 그러니까 계속 아예 아무래도 약에 떠보지 말고서 계속 쏴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네. 나도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예. 예.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잎 불면증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 요즘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잎 불면증 때문에 이 동충하초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에는 어떤 분들은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 같고 우울증 때문에 불면증이 온 것 같다. 이게 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거 잘 모르죠. 예, 근데 우리 지금 실제로 관찰하면은 예, 먼저 우울증이 오면서 불안증이라든가 정신 장애가 생기면서 또 이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우리 불면증이라 할 때는 항상 좀 긴장한 상태에 있거나 근심 걱정이 많거나 예, 그리고 조금 기분이 감정 기폭이 좀 크거나 이런 분들인데서 또 불면증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본다 할 때에는 폐기능이 저하도 치료하면서 이 멜라토닌이 수면 리듬을 조절해서 수면을 개선시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수면 개선에서 일단 수면이 개선된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이 또 같이 나사집니다. 그리고 천식하고 기침을 치료하는 데서도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바로 면역력을 정상화시켜서 항염 작용에 의해서 예, 체력 저하로 일어나는 이런 증상들을 또 완화시킵니다. 예, 내가 몸이 허약해지면서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 이런 질환 치료에서 효과를 본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뇌혈관 치료에서도 효과가 뚜렷합니다. 뇌졸중이 있거나 예, 혹은 뇌혈관하고 뇌신경 질환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동맥경화 치료에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동충하초에는 예, 이 아스파타산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습니다. 예,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면서 또 콜레스테롤의 침착도 개선시키면서 동맥경화를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4: 네, 나도 동충하초 발효동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어떻게든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 다들 걸렸습니다. 지네. 그래서 하나가의 감기, 그것도 43초로 감기 얼마나 걸렸는지도 모른다.
3: 네.
4: 그래서 이 동충하초 발효동물 쓰는 선생님 지금 감기 알고 있습니다.
3: 네.
4: 그러니까 이러면 살 것 같습니다. 지네. 안에 감기 걸리지 않고.
3: 맞습니다.
4: 그래서 네. 예, 난 또 위가 났다고 예. 밥도 잘 못 먹었습니다. 어떤 맛이 없지, 밥 먹어. 사이를 자꾸 우울 올릴지, 정말 아이 먹기보다 더 밥하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 밥을 못 먹으면 내지 아이 낳았지. 그 맨날 무릎에서 공기밖에 나요. 어디 바깥에 나가면 맨날 나가지 못했습니다. 맥이 없어가지고.
3: 네.
4: 지금요, 밥이 소화가 잘 되면 이렇게 밥이 맛있으니까. 정말 밥을 잘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밥을 잘 먹어요. 맥이 나옵니다. 지금요.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 활동도 못하더니 지금 바깥이나 활동해도 맥이 뭔지를 모르고 인간 좋습니다.
3: 네.
4: 그래 음식이니까 기억력도 땡기 돌아섰지. 네, 신장도 것도 나빠서 고생했습니다. 맨날 숨이 차고 자꾸 가슴이 침침하지. 숨이 올라요. 지금도. 그리고 점점 잘 좀 나아졌습니다.
3: 네.
4: 피 나빠서 그래서 기침 때문에 얼마나 기침 사람인지도 어떨 때는 모든 데를 가지 되었대 못 가서 너무 기침 쪽에 나갔고 예 어디 모든 데가 그렇게 되면 나는 피 나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싫어하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이 못 가겠을 때다 그랬는데 지금 예, 기침도 안 나옵니다 그래놓고 이제 모인 데 가도 예 좋고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를 나는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예 너희들이 약 먹고 오늘 약 먹고 그게 힘이 듭니까
3: 네
4: 근데 이 아가님은 그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앞으로 한 번이나 먹으면 어, 하루 가도 약 먹을 근심도 없지 그다음에 효과도 빠르지 정말 약은 진짜 약이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 우대 활동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예 그래 난 약은 있는데 우대 활동 한 동안 조금씩 조금씩 싸놓으면 경제상속에 인간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 난 이번 주 우대 활동 좀 참석하려고 전화 올립니다
3: 예, 이번 우대 활동은 그 발효 동충 하초 균분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명절 선물도 같이 드리기 때문에 이 건강도 찾을 수 있고 명절의 기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론에는 누구나 이 고혈압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이 고혈압 치료에서도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 우리 동충하초에는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 칼륨은 혈압도 정상화시키는 효과

0: 효과가 아주 큽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 활동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낚시 애호가들을 위한 가요입니다. 많은 남성들의 취미생활 중 하나가 바로 낚시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기가 물리는 그 성취감에 낚시를 많이 하죠. 현규동 작사 김정섭 작곡의 낚시꾼 타령 함께 들어보시죠. 신광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농부의 보람찬 일과를 흥겨운선율에 잘 담은 가요입니다. 1950년대에 창작된 백호연 작사 김종화 작곡의 석두월화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대삼 작사, 허세록 작곡의 푸마 시저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마복자 김명복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고향, 아름다운 나의 고향, 연변을 멜로디로 아름답게 표현한 가요입니다. 최정연 작사, 정진옥 작곡의 아름다운 나의 고향, 안용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동호 작사, 바구 작곡의 만년버둑사 가자 보내드립니다. 이 작품이 그때 당시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요. 남성 중창으로 들어봅니다.

이어서 휘몰이 장단에 가요. 북병창과 늙은 량주 대창으로 된 최우철 작사 허원식 작곡의 꽃피는 우리 살림 보내드립니다. 날마다 꽃피는 우리 살림, 행복한 우리 살림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아리랑을 바탕으로 창작된 신민요입니다. 최현 작사, 안계린 작곡의 장백의 새아리랑,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덩실덩실 어깨춤이 저절로 나는가요? 허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절놀이. 이 노래와 함께 흥겨운 리듬 속에 몸을 맡겨볼까요? 박정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다산성 있고 행복한 사랑 1곳 여매 노래 감상은 밀어보는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작곡으로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노아나 그리고를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영변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 모습을 담은가요? 태옥 작사 송일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대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식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아니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5대 활동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이번 우대활동은 우리 월말에 하는 우대활동이 아니고 월초에 시작해서 월초에는 다 이리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우대활동입니다. 예. 두 각의 한가, 네 각의 세가, 열곽 사면 열곽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대활동은 우리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혹은 나는 처음이 돼서 먼저 써보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0: 네.
1: 그래서 그런데 이 우대활동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이 우대활동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약국 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자문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예. 특히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 같은 약은 뭐 쓰던 분들도 못 본 분들도 오늘 저거 한번 써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벌써 한 60세 올라서게 되면은 또 70세 더 하죠. 예. 기억력이 깜빡깜빡 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많이 차해집니다. 이래서는 내가 이래다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이 치매라는 게 꼭 유전적인 인소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나이 엄마 아빠가 걸려야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 들어서면서 뇌조직 위축이 우리 그 MRNA의 허축공

0: 해보면 대부분 이런 줄어듭니다.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있다거나 노워이소가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러다가 우리가 이상도 건강하고 치매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가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장도는 장도지 소화나의 위장도 문제가 그렇게 네 건강하고 관계될 일이 있는가. 장도는 배 아래쪽에 있고 뇌는 우리 머리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해부 구조적으로 보나 생리 공능상에서 보나 크게 관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끄덕거릴 겁니다. 내 주위에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형제 가운데서 치매 걸렸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댐빌레 고생했거나 계속 위장도가 나빠 설사했거나 소화해 되거나 위장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연계되는 것 같다. 이렇게 머리 끄덕일 사람 있을 겁니다.
1: 네.
0: 확실히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그 위장도로 오래 고생하던 이 질병을 오래 하던 사람들 치매 걸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위장도에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면역세포가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란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 반대로 우리 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 때 위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병행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은 사람 몸에서 병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 사람보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먹는 음식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심지어 약도 그렇고 많은 음식들에 의해서 그 장도의 유익균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예. 이전에 우리 이전도 아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몸에 이도 있고 머리에 썩에도 있고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변을 보면은 해충도 나가고 이것이 나쁜 거는 나쁜 거지만 대신 유익균도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 이게 아주 평형 이루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농약을 친 쌀을 먹고 농약을 친 채소 먹고 여러 가지 그 소염제를 먹인 물고기, 돼지고기, 뭐 죽소를 먹인 달걀 이런 걸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장도의 유익균들이 이전보다 많이 없습니다. 평형을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내 환경이 좀 독소가 많이 쌓입니다. 쪼가면 이 장두자 한다거나, 쪼가면 설사를 한다거나, 혹은 변비를 앓는 사람들이 또 엄청 많죠. 이렇게 되면은 장내에 그런 독소가 많이 차면서 그 독소가 우리 장을 대장이든 소장이든 특히 소장이 흡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복강 안에는 장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장심어, 뭐 소장, 대장, 제장, 흥제장, 장제장 이런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심어라는 게 보자기 같습니다. 납작한 게 그거 우리 훌 이래 들고 보면은 몽땅 혈관입니다. 혈관을 이렇게 구물이 진 것처럼이 그리고 지방이 좀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해부 구조적으로 보면은 장도에 안에 거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런 많은 혈관 그다음에 장도의 점막을 통해서 영양분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런 독소가 흡수되면서 그게 혈액을 통해서 머리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1: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그 금리보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금풍이 와서 머리 뻥 하면서 아프던 게 아침은 아프지 않고 지팽이를 짚고도 다 걷지 못하던 게 지금의 지팽이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바지 나빠서 옆구리 아프던 것도 좀 아프지 않고 호흡을 다섯 번 하고 그래 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리 잘 나가고

0: 지금은 지금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0: 그리고 경력이 없어서 말을 하다가도 뒷말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경력이 어떤 해법도 했습니다.
1: 네.
0: 전일 효과도 오니까 바닥바닥 또 쓰다 그랬나.
1: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니까 이 뜻께서도 참가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네, 친구 기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기술 이게 따지고 보고 보면 또 특히 알고 보면 의학적으로 알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배가 배 안에 있는 뭐 위부터 시작해서 십이지장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후이장 결장 이 많은 장도들이 우리 몸에서 그게 또 장심원 거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 논다 이 말씀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두분씨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제가 금요보신 하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이남의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락공세 부수가 있어 어린지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그리고 경력도 없고 잠 못 잤습니다.
1: 네.
3: 그래도 이제 이거 먹고서 지금 인근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지금 예, 저기 이 혈압이 정상 거의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항상 이게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것도 지우시려고 예. 경력이 없어 자꾸 이래 평생 뭐 가지려고 갔다 예. 자꾸 뭐 가지려고 하는가 제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증상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 잠 잘 잡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 사전이 불편하던 것도 좀 많이 낫고 지금 여러 면에서 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보니까니 그런지 약탕이 좀 만들냐는데 그런지 너무 효과가 확실히 빠르고 좀 저기 좋단 말입니다.
1: 네, 약이 질량이 딱 보존되어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내 몸에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 그러니까 어느 약을 배달다 조금
1: 네. 우리 활동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물론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위장도 하고 관계되지만 특히 우리 이 뇌세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전적으로 치매 나중에 걸릴 위험성이 많은가 할 만한가는 위장도의 건강하고도 관계된다 이 말씀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4: 네. 우리 오빠 뭐니까 이 건네보시오 하는 소리인데 콩팥이 나빠서 예, 각 검사할까 단백이 나가고 그 다음에 좀 혈류 좀 나가고 이런데 이거 한 이제 25세였는데 그게 저기 그저께 가서 검사할까 예, 그게 없어졌단다 선생님.
1: 예, 없어졌지.
4: 예, 그래 약이 너무 좋다네. 그래 오늘까지 우리 할도 한다는 오늘 조금 더 싸겠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할도 오늘 끄지 마세요.
4: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산약이라든가, 봉동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런, 비위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중에서 비위는 이 위나 장도를 다 포함합니다. 비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라는 게. 그래서 이 약은 확실히 약종이 배합이 잘 되어 있고 약을 잘 만들었다 하는 감이 들죠. 이 우리 옛날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똥집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가 기실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건비작용을 말합니다. 비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예, 위를 포함해서 비장이라든가 장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게 다 우리 소화계통에서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때문에 예, 이런 장도가 든든하고 든든하려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5: 오부 건네버스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나빠서에 섭외는 잘 안 나가고 어쩔 때는 용 다섯 번 이런데 지금 섭외 용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다섯 번지 않습니다.
1: 예.
5: 보리다리 쪽이 아파서에 이 밀차를 밀고 다녔는데 지금 밀차를 밀고도 안 던지고도 예, 용 잘 걷습니다.
1: 예.
5: 그리고 또 예. 이 경력이 없어서 빙산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경력이 해보겠습니다.
1: 네.
5: 저희 이 그러면 변비 신었습니다. 근데 변비도 해결된다 약이.
1: 네.
5: 네. 변비 신어서 이렇게 해서 변비약 먹는데 변비약 아니면 변이 용 잘 나간다 지금. 어른 변비 해결된다.
1: 네.
5: 저희 동맥경화이고 혈진 아팠던지 동맥경화 혈진도 쌓았고 하품 다 쌓았던 게 하품 다 해야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런 효과 본다.
5: 오, 선생님 이야기 써볼까요? 여러 가지 면이 섞어서 씁니다. 스스로 한 가지 한 가지 면이 다 나서집니다.
1: 맞습니다.
5: 오, 예, 우리한테 오늘까지 한다가 이야기는 것도 오늘 또 많이 받아봤다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네,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위장도 역시 우리 그 사령부에 속하는 대뇌의 이런 그 신경 전달과 호르몬 분비, 소화액 분비 이런 지배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하나는 머리에 있고 하나는 아랫배에 있다지만 밀접한 이 경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무슨 근심거리 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집안에 무슨 근심거리 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밥부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경련이 일어나고 에? 이게 무슨 말인가? 위장도 하고 우리 이런 신경 대뇌중추 이게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시완 약이 그 조합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끔 약이 조합이 되었으면서 25가지 진귀한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약이 많이 들어간 거 좋은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약들이 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뇌세포가 건강해지는 약 그 다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비작용을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약 또 콩팥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은 이 소화액이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은 아주 중요한 소화액입니다. 예, 이런 소화액이 분비되어야만이 우리가 소화상에서 큰 문제 없이 아주 무난하게 이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균형을 잡을 수 있죠. 예, 얼핏 보건 데는 건내보신환이라 하면은 뇌세포가 건전해진다는 것 같지만 전신의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이는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귀한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2: 네.
1: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현웅이가

0: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키워서 밥맛이 없으니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이렇게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에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몇쯤 그래도 이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0: 예.
2: 네,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나이 나고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범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이어트 포즈 봤습니다. 범사변
0: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졌던 분들 좋지 않습니까?
2: 그래도 구하여 쓴다부터 범사변에 아주만 한번 내지 혹시 두번 됐습니다. 이래. 그러니까 참 제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나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두한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박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으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 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나는 입간 냉모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환당가 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어떻게
0: 많이 좋았습니다.
4: 그분이 개선을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하는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쓰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에
0: 네, 그렇죠. 건강이 네. 좋아졌다는 것 말에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4: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4: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도 어찌나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0: 예. 날, 계속 예.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의 아서여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0: 여자라.
4: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의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니트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한 달간 진행되는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 복식 복원 성과전이 그날 연변 박물관에서 대회 개방됐습니다. 전람은 화룡시 룡도산 정효 공주묘의 천년 벽화를 핵심 근거로 하고 고고학적 실증, 문헌 전적과 복식 복원 과학연구 성과에 의탁해 천년간 잠들어있던 발해 궁정 문명을 입체적으로 재현했습니다. 전람은 또 백산 흑수 사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과 중화 문명의 다운 일체적 지속 발전의 역사 맥락을 체계적으로 해독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계열 보도, 육합 동풍 문맥 장백을 내와 문물을 통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발해와 중원이 맥을 같이하고 풍속을 공유했던 문명의 비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문물 뒤에 깃든 장인정신과 당대의 활성화 혁신 속으로 들어가 직조, 염색, 전통 공예에서 디지털 문화 창의 전화에 이르기까지 천년 발해의 문화 맥락이 신시대에 어떻게 대대로 전승되고 새로운 생명력을 발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변 박물관 육합동풍 당나라 발해 정효 공주묘 벽화복식 복원 성과전에는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복식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는 당나라와 발해 복식이 매우 흡사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리제의관에서 장인정신이 깃든 기에에 이르기까지 천년 전통 기예에서 당대의 새로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선거전의 기예와 혁신 전시 구역에는 한 점 한 점의 직물 원료, 한 세트 한 세트의 전통 공예 도구, 일련의 혁신적인 문화 창의 제품과 현대 설계 작품들이 전시돼 발해 문명의 기예가 같은 뿌리에서 나와 대대로 전승되고 혁신 발전해 온 심층적인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청에는 비단, 삼배 등 당나라와 발해 시기의 고대 직물 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악사와 시종들이 신은 신발은 또 이러한 삼배 직조 기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서는 당대의 초목 염색기에도 복원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꽃과 풀, 나무 껍질, 광물 등 천연 원료로 여러 가지 공예를 거쳐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당나라풍 복식 색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발해 복식의 온화하고 차분한 색채 질감도 바로 중원 전통 염색 기예가 동북 변강에서 완전하게 전승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전시청에는 북, 바디 등 도구와 옛식 배틀 등 전통 공예 도구가 질서 있게 진열돼 당나라 시기 날실과 시실이 교차되며 직물이 만들어지는 원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양부 주임 리해걸입니다. 벽화 속 복식을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도 일부 도안과 꽃무늬,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추출하면 선으로 된 도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도안을 통해 고증해보면 당시 당나라에서도 매우 유행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해국 역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기에 식미와 도안 등 면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해는 동북아 지역에 위치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원 문명과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교류, 인원 왕래, 물자 교류가 기술과 문화의 전파를 촉진했습니다. 복식은 우리가 문화 교류를 관찰하는 하나의 창구로 됐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직물 자체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역 사이에 장기간 이어져 온 교류와 연계이기도 합니다. 전시청에는 또 정효 공주묘 벽화 속 인물을 근거로 복원한 삼실 신발, 팔 보호대, 가죽띠 등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과학연구팀의 복원 제작을 거쳐 잠들어있던 당나라 시기 수공업 기예가 다시 입체적으로 재현됐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고대사연구소 연구원 조련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복원해 놓으면 향후 영화와 드라마, 지방문화와 지역형상 그리고 현재의 역사문화에도 아주 좋은 문화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람의 또 하나의 주목점은 그림자, 짙은 가을 정취, 현대 복식 계열 작품으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화를 실현한 것입니다. 설계자들은 정효공주묘 벽화와 전통 복식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설계언어로 옛 운치의 미학을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육합 계열 문화창의 제품도 전시됐습니다. 전반 전람은 중화의 우수한 전통 복식 문화 전승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전통 문화와 디지털 과학기술의 융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강 관광객 류서랑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을 활용해 전통 문화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에 있던 내용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춘 사범대학 고구려 발해연구원 원장 정춘영입니다. 문화 전파 면에서 감지할 수 있고 료해할 수 있는 실물 성과와 다원화된 전파 경로를 통해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가 창조적으로 전화되고 혁신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고대의 기의 상호 교류에서 당대의 문화 관광 역량 부여에 이르기까지 천년을 뛰어넘은 이번 문명의 대화는 중화 문명이 끊임없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 바로 포괄, 교류와 상호 참조, 끊임없는 생명력에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강의 대지에 립각해 천년간 이어진 육합동풍의 문화 맥락은 오늘도 흥변부민, 문화윤변, 민족단결의 끊임없는 신시대의 역량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왕대교류 융합추세 수능에 여러민족 융합식 발전 추동해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찰을 논함이란 제목으로 된 중국민족보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왕대, 교류, 융합은 민족 단결을 증진하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 단결 진보촉진법 제3장에서는 왕대,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해 규정하고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 거주, 인구 유동, 융합식 발전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으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할 때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왔습니다. 왕래, 교류, 융합 촉진에 대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규정은 중화민족의 발전법칙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신시대 민족사업 실천을 법치적으로 응축한 것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화민족의 대단결은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전제와 기초입니다.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과정은 필연코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 교류하며 심층 융합하는 과정이고 여러 민족이 공동 단결 분투하고 공동 번영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추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전면적으로 잘 관철 실시해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 교류, 심층 융합을 힘써 촉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대단결로 중국식 현대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금융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들의 금융 위험 경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에서 주최하고 교통은행 연변 분행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6년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가동식이 일전에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여러 감독관리 부문과 정부의 역량을 모아 실용적인 금융 지식을 변강 대중에게 전달하고 다원 협동의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전 교양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활동은 문외 공연으로 막을 올려 반사기, 신용,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전문 지식을 대중들이 즐겨보는 문외 공연에 융합해 금융 지식 보급이 더욱 생활에 다가가고 인기를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유원 소통 체험 구역이 개방됐습니다. 현장에는 반사기 문답, 신용 지식 보급, 소비자 권익 보호 지식 알아가기 등 재미나는 체험 종목을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은 놀이 속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고 위험 식별 능력을 높였으며 자신의 합법적인 금융 권익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지를 요해했습니다.
2: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준결승 2차전이 9월 12일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대련 대표팀과 맞붙었습니다. 전반전은 0

0: 0대 0, 후반전은 0대 1로 끝났습니다. 최종 연변 대표팀은 승부차기에서 아쉽게 대련 대표팀에 패했습니다. 저녁 7시 40분 경기는 대련 사흐만 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대련 대표팀은 곧바로 전방 압박에 나섰고 연변 대표팀은 진영을 뒤로 내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양 팀은 중원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전반전은 0대0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56분경 대련 대표팀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18번 고약신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사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섰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 대표팀은 공격을 강화하면서 마지막 1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90분 정규 경기가 끝난 후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5차례의 승부차기를 모두 성공시키며 5대3으로 연변 대표팀을 꺾고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비록 아쉽게 준결승에서 멈춰섰지만 연변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은 인상적이었습니다. 9월 26일 연변 대표팀은 3-4위 결정전을 치르게 됩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 감독 장붕입니다. 대련 대표팀이 제1회 동북축구연맹전 결승에 진출한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새긴 연변이라는 두 글자에 부끄럽지 않게 뛰었습니다. 12일 저녁에 쓴 2026 중국축구협회 각급 리그 제23라운드 광서 항신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초반부터 광서팀의 공세가 거셌습니다. 15분경 코너킥 기회에 연변팀이 문전에 올린 공을 상대 골키퍼가 쳐냈지만 포브스가 보충슛으로 골망을 가르면서 연변팀은 0대1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광서팀의 공세는 계속됐고 41분경 광서팀이 한 골 넣으면서 전반전은 1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후반 들어 69분경 광서팀이 전방에서 공을 차단한 후 계속 역습을 통해 추가 골을 뽑아내 점수는 2대1이 됐습니다. 경기는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원정에서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9월 18일 연변 용정 거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광동 광주 표범팀과 제24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인민일보 클라이언트는 일전 새 정경의 활력 인터넷 인기 간판벽 방문하고 아침 시장에서 미식 맛보기 연변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주에서 아침과 저녁 두 가지 인터넷 인기 지표에 이탁해 문화관광의 장기적인 인기 비결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이 두 가지 언어 간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이 기세를 몰아 조명 승격, 거리구역 확충, 방문 장소 편민 시설을 증설해 문화관광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새로 이사한 연길 수상시장에 850여 개 가게 자리를 설치하고 연변 특색 미식과 산나물을 이곳에 집결해 경영 모식이 보다 풍부해졌다고 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는 일전 길림 용정 비암산 산수 사이에 숨겨진 생태 레소 명소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용정 비암산이 매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관광 성수기에 드넓게 펼쳐진 화해를 관광객들에게 무료 개방했는데 화해 경관대에 서면 평강록조, 해란하와 용정 도시구역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경관 외에도 풍경구에서는 또 벼랑근해, 고공삭도, 유리다리, 하늘

하게 자란다고 하면서 현지에서 변경습지 생태를 수호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생태 풍경을 그려냈다고 했습니다. 중앙TV 농업농촌채널 삼농 권영회 프로에서는 일전 향촌에서 새 치보 종목 내화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도나시 삼도 하자촌을 집중 조명하면서 촌 당지보석이 곡봉거리 촌민들을 이끌고 일련의 혁신 조치로 새로운 치부 모식을 내와 조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게 했고 마을은 전통 농업에서 다원화 산업으로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다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박홍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지,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0: 과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상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자전거를 팔려고 합니다.
1: 자전거요? 네.
2: 네, 제가 얼리오에.
1: 네네, 이륙해. 네네.
2: 네, 양병원에 팔려고 합니다.
1: 네.
2: 네, 전화하면은 136.
1: 네.
2: 2071.
1: 네.
2: 7541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이륙형 자전거 한 대를 200원에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6207을 7541번 136207을 7541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주방일꾼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80433 5311번 1580433 5311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양철 기와는 새로 얹었고요. 여름에 남살갑골 터밭이 넉넉합니다. 면적은 200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받을 가격은 3만원 좌우입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네, 주변에 중소학교와 시장이 가깝다고 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요.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연변 일중에서 북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부 화원 아파트의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슈퍼도 있고요. 버스 선로가 많아서 교통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5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94430-9670번 1594430-9670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가스레인지를 팔려고 합니다. 네, 사용하려고 새로 샀는데 갑자기 출국하게 되어서 급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33063-6609번, 1533063-6609번입니다. 연결시 제2고급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5층 엘리베이터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편에 위치한 65평방미터 되는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도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종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쳐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양합시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합니다.
1: 네.
2: 시점은 더문시 영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둘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1: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1: 네.
2: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2: 채소심을 밭이 한 양 100평 넘어 있습니다.
1: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1: 네.
2: 산란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1: 네.
2: 구유 토지여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에, 받을 가격은 3만 원 좌우 받겠습니다.
1: 네.
2: 전답번호는요. 138
1: 네.
2: 9433
1: 네.
2: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당원이 당기를 향해 서약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공무원의 업무상 중요한 직책입니다.
3: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국방 안전과 직결되며 군인의 사명과 책임감을 구현하는 일입니다.
4: 국가 비밀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민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3: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을 위함이고
4: 국가 비밀 보호는 인민의 의지합니다.
3: 우리 함께 국가 비밀 보호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1: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가화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9559번 1394479559번입니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0: 있습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휴가라는 문화 관광의 새로운 흐름에 따라 연결시 의란지는 훌륭한 현지 생태 자원과 저산적 민속 문화의 내포에 발붙이고 향촌 문화 관광을 깊이 발전시켰습니다. 근교 미니 휴가의 새로운 업태를 꾸준히 육성하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먼 길을 떠나지 않고 집 근처에서 쾌적하고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의란진 구룡촌 굉업 산장은 실내에 들어서기도 전에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지 면적이 6만 5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 종합성 민속 레저 휴가지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단거리 출행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민속 체험, 레저 오락, 체육 단련, 문예 공연 등 다양한 업태를 융합시킨 원스톱 코스로 전체 연령층의 미니 휴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한 거리 또한 인기 명소로 부상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의란진 리민촌 연변 베스트 휴가 야영지는 고즈넉한 산야의 느긋한 삶을 특색으로 내세워 도시인들이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할 수 있는 미니 휴가의 좋은 선택지로 떠올랐습니다. 야영지에서는 일부 시민들의 일상적인 미니 휴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장소 텐트 임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민촌에 위치한 청담 산건은 길림성 3A급 향촌 관광 경영 단위로 알찬 미니 휴가 체험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조선족 특색이 다분한 11개 민박은 전통적인 언덕식 설계로 짙은 민속 분위기를 풍기며 조선족 특색 음식, 야외 불고기, 커피 등 다양한 음식으로 연변의 전통적인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아동락원, 친환경 채집, 야외 야영, 자동차 영화관 등 즐길 거리는 가족 단위 관광과 레저 관광 수요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향촌 문화관광 자원의 잠재력이 꾸준히 발굴되고 부대시설이 보완됨에 따라 연변 근교 미니 휴가 브랜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전주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끊임없이 향촌의 새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연간 혼천시 경신진에서는 해당화 산업을 적극 육성해 화훼 경제를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시켰습니다. 혼천시는 삼복철에 들어서면 일조량이 충족하고 온도와 습도가 적당해 해당화가 만발하고 열매를 맺는 황금기에 접어듭니다. 경신지는 질 좋은 사양토를 가지고 있고 무상기간이 적당해 해당화가 생장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재배한 해당화는 꽃잎이 두툼하고 정류 함량이 높으며 꽃과 열매의 품질이 훌륭해 생태 가치와 매우 높은 경제 가치를 동시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혼천시는 정부 인도 플러스 기업 투자 플러스 촌집체 지분 참여 모식으로 경진에 해당화 고표준 재배 산업단지를 세우고 세척, 건조, 압착, 추출 등 기능을 일체화한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 원료 판매에 그쳤던 곤경을 타파하고 재배에서 최종 판매에 이르는 일체화 산업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현재 경신지는 성숙된 산업체계를 기반으로 전자상 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전시, 판매, 문화 관광을 담채로 하는 제품 판매 등 다양한 판매 경로를 통해 해당화 제품을 전국 각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단지는 단연간 주변 촌민들을 고용해 근처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재배 능수, 기술 장인, 전자상 거래 판매 달인 등 취업 근체를 육성했습니다. 오늘날 해당화 산업이 이루어낸 화훼 경제는 농촌의 유휴노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촌민들의 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며 촌집체 경제를 발전장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향촌의 인재지능, 산업지능의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이제 배달 음식은 현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건강 사이에는 주동적으로 넘어야 할 큰 간극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흔한 배달 음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몇 가지 메뉴별로 함정 피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즙과 기름, 소금이 모두 밥에 스며든 것이 가장 큰 잠재적 위험입니다. 토마토 달걀 볶음, 고기 채고추 볶음 등과 같이 담백한 요리를 우선 선택하고 홍서육, 회과육을 피하며 먹기 전에 먼저 국물을 버리고 밥을 비비지 말아야 합니다. 면과 쌀국수는 단점이라면 면이 많고 냄새가 적으며 국물이 짜고 기름기가 많은 것입니다. 우선 맑은 육수를 선택하고 야채 1인분과 고기 1인분을 더 추가하여 면은 절반만 먹고 국물은 가급적이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라탕은 사실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배달 메뉴입니다. 맑은 육수 또는 버섯 육수를 우선 선택하고 냄새, 두부, 버섯, 살코기를 많이 추가하며 완자와 라면을 적게 넣고 국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집을 팔겠습니다.
0: 네.
1: 시점은 도매시장 부근 오이웬성입니다.
0: 네.
1: 면적은 90평이고 네. 진실 두 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1: 네, 15층에 6층이고
0: 네.
1: 이미 장식되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연계전화 185
0: 네.
1: 4330
0: 네.
1: 9381입니다.
0: 9381번 침실 두 칸이 있다고 하셨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하남 도매시장 부근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참여 고맙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계속해서 흔한 배달 음식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네, 메뉴별로 함정 피하기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흰쌀 쪽은 전분의 호화 속도가 빨라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잡곡 쪽을 선택하고 삶은 달걀이나 소량의 랭채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흰쪽만 마신다면 이는 마치 설탕물 한 그릇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치킨과 바베큐입니다. 네, 이는 일반적인 식단으로 자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먹고 싶다면 반드시 껍질과 껍질 아래의 지방층을 제거하고 많은 양의 남새 샐러드를 곁들이며 매달 1회 이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네, 배달 음식 자체가 건강에 적인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주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새는 절반 이상, 주식은 줄이기, 기름과 소금은 적게라는 세 가지 요령만 기억한다면 배달 음식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균형 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앉을 때 사람들은 늘 편한 대로 앉습니다. 똑바로 앉아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앉은 자세가 체형과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구부정하게 앉은 사람에 비해 똑바로 앉는 사람일수록 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 높이, 화면 위치 같은 일상적 세부사항이 앉는 자세를 바꿔 사람들의 감정과 판단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웅담분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28원이며 네, 20곽을 사시면 20곽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60곽을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2곽 더 드립니다. 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부에서 송보폐 웅담분에 대해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가 있다면 적게 쏴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한 곽의 가격이 128원인데요. 5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5병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한 곽 안에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립니다. 먼저 분에 비해서 싸는 퍼센트를 쏙 낮추게 되었는데요. 40각을 싸면 60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50원 좌우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송보폐 웅담분은 효과성이 빠르고 효과성이 전면적이고 효과가 진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효과를 보는 데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설명 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비준 허마가 있는 OTC 국약입니다. 보건품이 절대 아닙니다.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Z문자가 붙은 이런 100% 중초약으로 조성됐다는 뜻인데요. 바로 성보폐 응담문은 Z문자가 붙은 비보건품에 속하는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폐 응담문은 출처가 특수하기 때문에 믿음이 진일보라 갈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출처를 거쳐서 나온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저명한 우리나라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첫째, 두 번째는 4대 중위 가족사의 계승인으로 불리웠고 세 번째는 해방군 총병원의 신경질병연구소 줄기세포 간시보라입니다. 줄기세포 이학연구 중심의 주임입니다. 네 번째는 연변대학 농학원 검항업연구소 고급 연구원인 황야진 주임이 대화를 이끌고 연구에 성공해서 산품으로 나온 제품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웅담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보폐 웅담분 자체는 지금 시장에 나온 일이 거의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서 많은 분들이 인기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복용 방법에 있어서는 한 곽 안에 5병이 들어있으니까 그 약방에 가게 되면 빈 캡슐을 파는 게 있습니다. 술에다 퍼하지 마세요. 술에다 퍼하면

0: 대기 그 아주 붙이기 힘들어지니까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100mg이 들어있으니까 캡슐에다 담아서 드시게 되면 제일 그 붙이기도 쉽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이런 충분한 그 복용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2: 아, 저는 이 성복표 응담번호에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예. 아, 이전에도 말했지만 젊었을 때에 그런 이게 떨어져서 뼈 상하고
0: 있어요. 아, 예, 상한 적이 있는데.
2: 그만 예. 그랬을 때 응담번호 먹었댔습니다.
0: 예.
2: 그런데 우선은 여러 해를 지나고 소리 얻어 나 먹으니까 나에 또 이렇게 다시
0: 그
2: 자리 통신하고 아프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은 또 이리도 쓰겁지.
0: 예.
2: 그다음에 어째서 나의 영주영만 쓴다. 각종 뼈도 어디나 다 아프지. 정말 나이도 있거나 어디나 불편하지.
0: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예. 나이가 병을 불러온다. 그렇죠. 대사물란으로 면역력자하러.
2: 예. 이 선생님께서 강의라는 거 들어볼까. 지금 이 성복패 운당범이 그렇게 영 더 좋은 것 같아서 어제는 이미 두 달 썼습니다.
0: 아, 금담으로 되어 예. 있으니까 효과성이 심할 바가 없죠.
2: 예. 예. 그러니까 예, 그 통증이 심하던 게 거기에 났고 예. 그러면 당나이 나빠 그런지 소화도 잘 아이 되고 입이 쓰고 예. 어째서 나 예, 밤에 자지 못하고 영 힘들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예, 지금 입이 쓴 게 예, 많이 났습니다.
0: 담낭팩이 예. 두껍거나 담낭에 염증이 있거나 이걸 해결해서는 되는 이두궁두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성부팩 응담분으로서 해결하니까 그게 자연적으로서 담낭팩이 두껍거나 담낭 염증이 해결받아서 지금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위 쓰리고 예,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어째서나 예, 염증이 많아서 예, 불편한 점이 욕만 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예, 위 쓰린 게 예, 별 완전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음식을 좀 먹거나 무릎마에도 어떤 때는 그렇지니까.
0: 많은 분들이 이 제품 드셨는데 소화가 그렇게 잘 된다고. 이게 예. 담즙을 보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으니까 담즙은 십이지장에 들어가서 진을 걸어서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게 돼 있는데 일단 담낭에 이상이 생긴 걸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2: 예. 그래 내가 또 이거 쓰고 좋으니까 예. 우리 언니는 어서는 지금 막 80대 중반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예. 밤을 못 쉬고, 그러면 이 식사를 못 하고, 밤에 잘 때면 이마에 너무 썩어봐서 영 힘들다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먹는데 그렇게 효과 좋다고 말했다니까, 예.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소리, 내가 또 지금 할 때 영 좋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지금.
2: 물어보고 예. 소리 같이 싸자면 그랬대요.
0: 예. 이용하기 편리한 예. 시간입니다. 예, 예, 예.
2: 예.
0: 그렇게 하세요.
2: 그래 입이 쓰고, 예. 어디나 입이 아이 아픈데 없고, 움직이기 예. 바쁘지, 영 힘들다며 그러더란 말입니다.
0: 골격통으로 그래. 힘든 분들은 기본으로 이 제품 드시게 되면 효과를 빨리 봅니다.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말씀 전하고 이번에 활동용 줬을 때다. 예.
0: 그렇습니다. 40각 싸면 예. 60각을 예. 줍니다. 너무 많이 예. 싸지 않아도 많이 드리게 예. 되어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뭐 언니같이 싸겠습니다.
0: 이번에. 아, 그렇게 하세요. 아, 이렇게 예. 언니하고 자매간이 같이 쓰거나 형제간이 같이 쓰거나 이게 좋습니다. 예.
2: 예.
0: 그렇게 하세요.
2: 예. 예. 네. 아스네서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삼고해졌습니다.
1: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김수연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응담분이 좀 몇 달 먹고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예, 이전 많은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3: 특히 염증에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3: 나는 이 저기 코로나 후유증을 인해서 예, 이 기관지염이 걸려가지고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아, 예, 예. 그 후유증이 홍계통을 예. 많이 범하게 되었죠. 예.
3: 예. 이전에 미네 이 기관지라는 거 보고 몰랐겠습니다.
0: 예.
3: 다른 법 몰랐는데 그치? 이 기관지염이 걸린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자꾸 기침이 나고 얘 감기를 자주 하고 기침만 하면 가려움이 심했단 말입니다.
0: 노린 게 들어서서 이 기관지를 아주 중시해야 됩니다.

0: 어느 시간에 그게 긴 장병으로 되는 날이면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예.
1: 예, 그래서 뭐, 저 병원이가 배우고 약을 쥐다 먹어도 그땐 좀,
0: 그렇죠.
1: 약이 좀 났을 때.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이내 저기 발작하고 발작하고 감기 자꾸 걸리고 하던 게 이거 먹은 다음부터 지금 이내 감기도 안 나고 이 저 기침가래가 없어 얼마 전지 뭐.
0: 이게 즉흡 화탄 해소는 되는 특수한 효과입니다. 믿어도 됩니다. 확실합니다. 예.
1: 예. 그리고 얘 단낭도 나쁘고 이렇게 그래 그런지 소화가 또 이내 안 돼가지고 바로바로 못 먹었습니다.
0: 예.
1: 경기 저기 이거 먹은 다프는 소화가 잘 되면서 밥 잘 먹이 맥이 나고 막 정신이 납니다.
0: 그렇죠.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1: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예. 심장도 영 놀라고 뛰고 하던지 이것도 좀 해결되고 예. 그리고 난 이전에 자사골로 소리 이 허리를 상해가지고 소리 지금 발 못 걸었겠습니다.
0: 아, 꽤나 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범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불편하다고. 예.
1: 예. 그때 좀 약을 쓰고 소리 좀 괜찮았는데 좀 나이도 있잖아요. 뒤에 자꾸 재발하더라 말입니다.
0: 예.
1: 마침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기 바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얘 허리가 통증 심하거나 그를 듣지 못하고 앞으로 자꾸 꼬꾸라대고 이렇게 돼서.
0: 예, 예.
1: 그런데 이거 먹고 저리 지금 통증이 많이 완화되니까 지금 병개도 잘 걸어댕긴다.
0: 그렇죠. 예.
1: 네. 그래서 저기 먹어보니까 여러 년을 지금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상관
0: 예.
1: 없습니다.
0: 예.
1: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이가 저기 OTC에 나온 약이고
0: 예.
1: 치료약을 나온 게 되든지 쓰기 다른 약만 영 효과가 다르다 말인다.
0: 아 그렇죠.
1: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아서 계속 쓰려고 예. 네, 좀 한 가지 자문할 거니 좀 젊은 사람이 한 40대인다. 근데 지방갈증 심합니다.
0: 아 예.
1: 그리고 예,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어디 뭐 맡은 데도 없던데 영 허리 아파서 걱정 못한다 말인다.
0: 예.
1: 무슨 먹어본 거 들기 바빴나 말인다.
0: 예.
1: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0: 아, 잘 모르셨는데요.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간경화, 복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복용하고 너무 좋다고 음질을 내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제품 자체는 천연 자원으로 된 셈이 돼. 그리고 산곰한테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그 활성화 정도가 아주 좋게 되어 있어서 기본으로서 그런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골격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보온 제품을 드시고 나서 골격통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수밖에요.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하나는 간과 담낭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간과 콤파 사이에는 연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콤파지 좋아짐에 골격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 그리고 빨리 암으로 붙고 부족한 부분을 빨리 보충해주는 역할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문의하시는 그 두 가지가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좋은 문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1: 예, 그럼 전해줬어요. 이번 활동 절정이 좀 참가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 활동 좀 손쉽게 쓸 수 있는 낮게 그러는 작은 양을 써도 많이 들게 40각, 3에 60각, 20각에 20각 이렇게 들게 되었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보평단분 이 제품 자체는 그 공능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품은 금담이라는 보배급 상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담은 전방 응담분 가운데서 0.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이런 특점을 갖고 있는 데는 그 조성으로부터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2: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저 전화입니까?
0: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농담번호 좀 써서 써봤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저는 어째 그랬는가 하면 저 이전에 번져서 허리 상한 일이 있습니다.
0: 예.
3: 그리고 담낭염이 있어서 예,

0: 이전에 달걀도 못 먹고 아무것도 고기랑 별로 못 먹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약해 그런지 감기도 자꾸 하고 소변도 자꾸 여러 면으로 몸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인문당분이 좋다 할까에 좀 싸서 써본 결과가 확실히 좋습니다. 효과가.
1: 그렇죠.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0: 예. 저기 담양이 용 나빠서 무서워 아무것도 달걀도 못 먹고 아무것도

0: 닭에 조금씩 많이만 먹어 조금씩 먹어봅니다.
1: 어, 그렇죠. 이롭습니다. 예. 이거 드시면서 계란을 드셔보세요. 됩니다. 예, 예. 예.
0: 그리고 허리 이전에 상해서 그때는 약 마서 이렇던 게 나 먹을까 그게 더서 예. 그래 이번에 약을 썼는데 이 허리가 확실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골격통을 해결하는 데는 이 제품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 예.
0: 예, 그 허리 옆구리 뚝부러 그 빼지면서 예, 내려앉는 같은 게 걸쭉만 타던 게 지금 그거 한 달가량 먹을까 예. 그게 좀 걸을 수 있고 통증이 지어서 용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저기, 뭡니까. 그래고, 저 면역력도 약해서, 예. 거기서 가고 오는 감기도 잡고 하고, 소변도 잡고, 어쩌든 몸에 많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번에 이 활동이 하도 좋을까, 예. 계속 써서, 나도 저기, 좀, 병을 치료를 하자고, 예. 이번 활동에 참가를 해서, 좀 싸다고 그랬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뭐 추워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말씀한 이상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배라도 가능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아, 예. 예, 건강하세요. 지금 본 제품 성법회 응담분 자체는 청열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쩡하면 눈에 피지고 인후가 부어나고 구강궤양이 생기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결국 치아통이 생기고 눈앞에 불꽃이 튕기고 대변이 너무 건조하고 청열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된 그런 면에서 확실한 해결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채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채담, 24.5%의 철담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보폐 응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어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과 이제 함께 생활 속 작은 발견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태문입니다. 함께하는 생활의 발견 코너입니다. 매일 가정에서 살림을 꾸려가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생일에 주부님들의 고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다양한 생활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안전 상식과 아침에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건강 상식까지 이어서 우리 연변의 홍색 역사 속 항일 두사의 구귀한 사적도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하죠.

감자는 우리 가정들에서 밥 대신도 먹고 또 반찬으로도 자주 쓰이는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보거나다 보게 되면요, 뭐 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죠. 흔히 사람들은 싹만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 푹 익히면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맞는 걸까요? 수도의학대학의 부속 북경중의병원 림상영의학과 부주임의사 동려의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기란 감자의 독성 원인은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성 생물 알칼로이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익은 감자는요, 100g당 솔라닌 함량이 2g 내지 10mg 밖에 되지 않아서 100g당 20mg 미만일 때는요, 안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은요, 감자의 싹이 트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거나 또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요, 이 솔라닌 함량이 수십 배, 또 심지어 수백 배까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해요. 특히 쌍눈과 쌍밑동 부분은요, 100g당 500mg까지 치솟을 수가 있대요. 이 솔라닌은요, 우리 몸 안에서 콜린에스테리라제의 활성을 억제하게 되고 또 위장점막에 강한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과 호흡중추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해로운 영향을 미친대죠. 네, 해로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싹 부분만 파내고 껍질을 벗겨 찬물에 담그고 푹 삶게 되면은 독이 없어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솔라닌염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어요. 쌍눈은 독소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일 뿐 독소는 이미 겉보기에는 멀쩡한 주변 감자살 부분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찬물에 담가봐야 표면에 아주 적은 양만 녹아나올 뿐 효과가 거의 없고 또 솔라닌은 열에도 비교적 안정적이랍니다. 이 가정에서 삶거나 볶는 100도에서 180도 온도에서도 일부분만 뭐 분해 될 뿐 여전히 독소가 남아있다고 해요. 또한 약간 싹이 난 감자는요, 조리한 뒤에도 쓴맛이 으르란 맛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이 솔라닌 중독의 잠복기는 보통 30분에서 2시간입니다. 가벼운 경우 목이 화끈거리고 구토,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은요, 탈수, 전해질 불균형, 경련, 호흡곤란, 심지어 호흡중추 마비로 인해서 생명까지 위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솔라닌 중독에 대한 특효 해독제도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싹이 난 감자를 먹고 이상한 증상이 생기면은 초기에 구토를 유도하고 미온수를 마시되 증상이 심각해지게 되면은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서 위세척과 수분 보충 등 대증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는요, 싹이 나거나 껍질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아까워하지 말고 통째로 버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평소 작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하루의 시작인 아침 습관이 몸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시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바로 하루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주부님들, 가족, 식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영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와인스타인 박사는요, 피해야 할 이 나쁜 아침 습관 다섯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기상하자마자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입니다. 밤새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수분을 많이 잃게 되죠.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기보다 먼저 큰 컵 한 잔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탈수로 인한 아침 두통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네, 커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카페인에 의지해서 하루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커피 없이는 견디기 힘들다면요, 수면 부족 혹은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을 아침으로 먹는 것입니다. 시리얼이 건강식품처럼 알려져 있지만은 제품마다 첨가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하루 총 열량의 5% 미만으로 첨가당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kcal를 먹는 사람은요, 첨가당은 25g 이하로 먹어야 하는데 일부 시리얼은 한 그릇만 먹어도 각설탕 3개 분량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죠. 전문가는 시리얼 대신에 그릭 요구르트에 베리류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이 되죠. 세 번째로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입니다.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을 굶으면 오전 10시부터 11시쯤 심한 허기를

있고, 보통 뭐 빵, 과자 같은 고열량 간식을 많이 찾게 되죠. 뭐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요, 건강하지 못한 음식 선택을 하기 쉬운데요. 물론 간헐적한 단식을 하는 경우에 미리 영양 균형을 잘 계획했다면은 문제는 없지만은 무조건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습관입니다. 잠을 깨자마자 뉴스나 SNS를 보면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막 잠에서 깬 순간에 강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알람 시계를 쓰고 또 휴대전화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좋지요. 기상한 뒤에 최소 15분 정도는요, 휴대폰을 보지 않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여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책상 의자에 앉는 습관이죠.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에 있어서 흔한 모습인데 아침부터 움직임 없이 오래 앉아 있다 보게 되면요, 몸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관련 연구 결과도 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건강 악화와 관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15분 정도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짧은 산책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요, 식구들 중에 위에서와 같은 아침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꼭 단속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식욕이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나 아내, 뭐 자식들이 밥 먹기 싫다고 하게 되면은요, 과일로 대체시키는 주부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과연 입맛 없을 때 저녁 대신에 과일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과일로 저녁 식사를 대체하는 습관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성질이 차가운 데다가 영양 구성이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수박 반 통은 당분이 아주 많지만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체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비장의 양기를 손상을 하게 되고 또 몸 안에 습기가 쌓이게 만들어 복부 폐만 뭐 밤중에 잦은 소변이라든가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무기력한 증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저녁 식사는요, 적은 양의 복합 탄수화물, 구품질, 단백질, 충분한 제철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0, 80% 정도 배부르게 먹고요. 뭐 찌거나 삶는 등 담백한 조리법을 선택을 하고 잠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야식과 기름진 저녁은 피해줘야 합니다.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4가지 건강 원칙에 4가지 원칙 기억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섭취 총량을 조절하고 과일로 밥을 대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성인의 하루 권장 과일 섭취량은 200 내지 350g이고 두 번에 나눠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수박, 참외 등으로 정식 식사를 대체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먹는 시간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많이 먹다 보면은 위점막을 자극해 복통, 속쓰림, 식욕저하를 일으키게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도 과일을 먹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는 당대사 속도가 느려져 아침 얼굴 부종과 야간 빈뇨가 생기기 쉽습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 혹은 식후 한두 시간 뒤에 간식으로 먹어 위장 소화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얼렸거나 오랫동안 냉장 보관한 과일은요, 주의를 하십시오. 잘라놓은 수박 또 멜론은요,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 냉장 보관도 12시간 이내로 먹어야 안전하답니다. 네 번째로 고당분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또 당뇨병 환자는 리치 그리고 망고, 우리홍안과 같은 과당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 과도한 과당은요, 간에서 지방으로 합성됩니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복숭아, 자몽, 딸기, 체리 등을 고르고요. 수박은 한번 먹는 양을

리치, 룡안, 두리안 같은 고열량 열대 과일은요, 되도록이면은 적게 먹고요. 과일 주스를 과일 대신 마시지 않은 것도 참 중요하답니다.

삶의 지혜는 작은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살아있습니다. 연변은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말처럼 홍색 유전자가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변방 변강 곳곳에는 영웅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변 지역에서 활동했던 항일투사 시세영 동지 구기환 사자를 함께 되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영 동지 본명은 시조승입니다. 1894년 산동성 내주 부교 주현, 지금의 산동성 교주시의 빈농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길림성 화룡현 이도구로 이주해 생활했고, 1929년 화룡현 이도구 공안 분국 제1 분주제소 순경으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항일의 기대에 나섰습니다. 1931년 12월 28일 시세영 동지를 7명의 순경을 이끌고 항일의 깃발을 들고 왕덕님이 이끄는 길림 중국국민구국군에 참가했습니다. 1934년 윤영 반일 동맹군에 가입을 했고 같은 해 중국공산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1935년 부대가 동북반일연합군 제5군으로 개편이 되고 뒤이어 동북항일연군 제5군으로 개칭된 뒤에 세서영 동지는 부군장을 거쳐 동북항일연군 제5군 군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세서영 동지는 부대를 이끌고 여러 지역을 우가며 광범위한 유격구역을 넓히었고 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랜 시간 몽영 림구 일대에서 적구 항일 무장투쟁을 견지하며 수많은 전과를 세워 항일 전선의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1942년 8월 시세영 동지는 동북항일연군 교도여단 제4보병 영장으로 임명됐습니다. 1944년 가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장년이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은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피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시세영 동지를 비롯한 선열들의 순관 애국 정신을 잊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정신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싹이 난 감자의 독성 위험, 잘못된 아침 습관, 과일로 전액을 대체하는 문제 등 생활 건강 상식을 알아보고 항일 열사 시세영 동지의 사적도 함께 돌아봤습니다. 가정의 건강은 작은 식습관과 생활습관 하나하나에서 만들어지죠. 주부님들, 오늘 방송 내용들을 가정생활에 잘 참고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부클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유익한 생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제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후골태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대에 대해서 또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백자방 구보객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곽이 가격은 398원이며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 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우대활동 알려드립니다. 한 곽의 가격은 490원이며 네 곽 사시면 두 곽 더 드리고 여덟 곽 사시면 여덟 곽 더 드리며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아이 패치 두 곽 더 드립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보객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5시부터 5시 반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뭐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노인님들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을 이 한 가지 제품으로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백자방 구보객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하루에 한 번만 딱 주무시기 전에 복용하시면 빨대로 빨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잠을 잘 잘 수 있고 모든 공능을 완성하는 데 아주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는데요. 한 가게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적게 싸도 퍼센트를 많이 줍니다. 열 곽을 싸면 열 곽을 물으러 주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게다음에 한 곽에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태의 제품 자체는 한 곽에 490원인데요. 24일간 복용할 선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용약 한 곽에 외용약 한 각이 물으러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 제품 자체는 선택해서 쓰시게 되면 너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골격통으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던 분들 가운데서는 투골태를 구복하고 바르고 마사지해 주니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아프던 내가 같지 않을 정도까지 회복됐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드각을 사면 야드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 이런 우대활동이겠습니까?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40원 잡았게 되지 않으니까

0: 여러분도 충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5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아주 뭐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로령화 시대에 접어서 노인님들이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많은 불편을 해결해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쓰자며 간과 콩팥에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걸 피해갈 수 있는 연구 성과가 바로 상품으로 나온 제품이 백자반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안전성이 높고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러한 위험이 없습니다. 기본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빠른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뭐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기혈 부족으로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저는 이거 두얼 펜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약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네, 저는 허리 지내 아파서 예, 영 돌아눕기도 힘들고,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영 자그마한 걸어도 그것도 몇 번씩 심해 걸었는데 예, 이 두얼 펜을 묶고 바른 게 지금 예,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게 관절이 많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그렇죠. 관절 치료에서는 예. 알아주는 제품이라는 걸 공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라서 발명 특허까지 받았을 때는 림상 경험을 얼마나 많이 총화했겠는가 하는 거 그것을 충분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2: 지금 모두 관절이 좋아지니까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지 모르고 걸고 다닌다.
0: 예.
2: 예. 그래서 뭐, 예, 이따가지 수탄 관절약을 예, 먹었는데 예, 그냥 위를 해서 예, 먹다가도 약 막 버리고 했는데 이 두골패는 예, 위를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예, 관절 통증에는 정말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인정합니다. 예. 이 제품 자체 사회적으로. 예.
2: 예. 그래, 효과하시니까, 예, 계속 받아 소리 하면, 예, 백자반 구매하고 문의하자, 그럽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남편이 어제 여지가 자꾸 어지럼증이 난다, 뭐, 소변이 잦다, 뭐, 소화도 자꾸 아이 된다, 이랬는데, 이런데 백자반 구매하고 쓰면 되겠는지, 문의합니다.
0: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어지럼증이 해결받게 되어 있고 기본으로 이 제품 자체는 다각도로서 좋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까 잠도 잘 오고 기억도 잘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허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귀가 술 들리고 눈이 술 보이고 머리가 쉽게 휘어지고 빠지고 이런 곰팥지하고 간이 허한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특수한 제품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분한테 예.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릴 것으로 인정합니다.
2: 예, 그럼 받아 쓰겠답니다. 예.
0: 그렇게 하세요.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예.
0: 예.
3: 백사방 고방역을 먹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오늘 백사방 고방약을 먹고, 나는 그래서 그냥 간데간데 간다, 뭐, 댕기면 그래서 내게 없다는 게 일인다, 그 병원이가 거기서 예. 기혈이 좀 부족하던데.
0: 기혈 부족입니다. 예, 예. 제일 전형적인 기혈 부족입니다.
3: 그래 나서 그래서 자리를 보지 못해 눕지 못한 낮에 두고 나지고 밤 저녁에 오고 저녁엔 떼서 받아서 그래서 누우면, 그런 잠은 아였는데, 그래서 자꾸 눕기 싫지, 뭐, 내게 없어놓고.
0: 그렇죠.
3: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밥은 또 위나 빠 그런 짓이 매우 내기 그냥 없으니까 밥은 못 먹고 내기 딱 떨어지지 밥은 못 잡으면 밥은 어차피 숟가락 했으면 그거 밥은 먹기 싫어 아예 먹고 아예 먹고 때때도 밥 먹을 군인 아예 한다고 그러니까 점점 더 하지 뭐
0: 비가 허하니까 예
3: 펜토통이 있어 코를 찍고 그냥 아픈다
0: 그게 혈관성 두통이다
3: 이약 먹은 이 안에 어떤 한 끼려서 먹었어 먹었는데 지금은 코를 아픈 것도 나서 자꾸 자리를 바꾸지마다 자꾸 눕기 싫던 그런 내기 좀 나는 것 들어간다 뭐 눕기 싫던 그런 사이에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3: 예. 예, 그리고 그런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밥 먹기 싫던 그런 사이에서 지금 요즘에는 밥은 너무

0: 어때 밥 영살복 쓰고
1: 아 이게 황정이라 성분 자체가 들어갔으니까
0: 밤이나 10시에 그렇죠. 눈도 먹어서 아침 3시 4시 5시는 깨나고 그래야 이제는 그 손에게 2시간도 사나만 했습니다. 지금은 아, 예. 잠을 잘 자지 좀 기혈이 좀 많이 보충된 것처럼도 지금은
1: 그렇죠.
0: 이 약이 잡을 때 더 싸먹자 그럽니다.
1: 아 선택이 잘 됐습니다.
0: 그런 두월 패근이 우리 언니께서 했죠. 여초한판 탈출했지 부수성 관절염이지 퇴행성 관절 한때 관절염이나 관절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에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우리 집이 3층밖에 안 돼도 올라올 때는 그래서 몇 번 쉬어서 올라오고 그래서 이 두월 패고 잡수고서 지금 얼마 안 잡았어 몇 통 안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내 다리콜이 내게 없던 게 내게 나는 게 알리고 큰결 내려갈 때 딱딱 맞추던 게 요즘은 그 증상이 작아서 좀 많이 좋아졌다.
1: 아, 그렇죠. 이 두골대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관절통이 해결받지 않은 분은 거의 없거나 적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는 게.
0: 그 절을 쓰게 침도 대보고 아마 대보.
1: 그랬겠죠.
0: 그래요. 무슨 침이라. 네. 버리산나는 그건 맞은 것도 지금 낫지 않습니까?
1: 아, 버리산나는 예. 유나지.
0: 이건 예. 먹고 바르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게.
1: 그렇죠. 이
0: 뭐
1: 제품 특수합니다.
0: 바르는 거 바르면 용 즉시로 아예 아픕니다.
1: 예, 그렇죠.
0: 어, 그래, 우리 언니는 너무 싸워서, 나 그것도 계속 사시겠어. 이번에 이 두 가지를 다 빼서, 우리 언니는 두월 패가고, 나는 백사장 고백을 빼서 다 달아봤자,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면서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 네.
1: 별로 구시한노라 말이 있는데 골격이 노화는 우리에게 동통을 심각하게 실어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2: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닭다방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너무 좋습니다. 이야기가.
1: 예.
3: 예. 예, 이게 좀 항상 날씨도 춥고요. 이러면 이맘 빼면 나는 신경 어떻게 자꾸 발작했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이 신경이 발작한다면 참 아픕니다. 한쪽 가슴이 턱으로 반으로 쏙쏙 찢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 뒤에 어깨도 묵직하게 또 아프고 발이 막 내리저리고 이렇게 아플 때는 야, 내 신장벽이 또 발작하는구나. 아주 공포심도 들어가고 기분도 안 좋습니다.
1: 어, 그렇죠. 마음이 벌써 불안하죠. 이게 이러다 어찌자고 예. 이러는가 그러면서 예.
3: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 약을 쓰면서 이내 저항력이 강해졌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이야기가 예. 약종이 좋지.
1: 예.
3: 이러니까 내 병과 딱 맞아가지고서 지금 이 신조통 협심증이 발작하였습니다.
1: 예. 협심증이 발작하지 않았다. 그렇죠. 신조통 발작하지 않았다. 그렇죠. 아 그렇죠.
3: 예.
1: 이,
3: 예. 예. 그래서 평온한다.
1: 아, 그렇죠.
3: 이러니까 내가 이거 잠도 잘 잔다. 이 심장이.
1: 예, 예.
3: 저 기분도 좋고 나가 좀 활동하기도 좋고 예. 용서 다리도 맥도 난다. 이 약을 먹으니까.
1: 예, 그렇죠.
3: 예, 그러면 이 무릎이랑 막 다리 막 이렇게 시리 들던 게 무릎이 용 차갖고 그렇더라 말입니다. 그 차가우니까 이 혈액순환 안 되니까 더 아프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3: 근데 이게 이 무릎이 좀 이렇게 아주 찬 기운이가 지금 이렇게 따스하게 됩니다. 따스하게 됩니다.
1: 아 예.
3: 그러니까 예. 아예 아프다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밤에 이렇게 소변도 아주 작고 이러던 게 그래서 이제는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밤잠 자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 용맥이 없고 이러던 게 지금 밤잠 폭 잔다. 밤잠 폭 자니까 그동안 그저 한 번에 하면 두번 이렇게 그럼.

0: 돌아왔어요.
1: 예, 예.
0: 이래서 막 이때 70, 80대 때는 막 그저 핑핑 돌아가는 게 안 좋죠.
1: 예.
0: 근데 지금은 그저 140 아래.
1: 170, 30, 180은 높습니다. 안 됩니다. 예, 예.
0: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140 아래 30.
1: 아, 그러면 됩니다. 정상입니다.
0: 아, 예. 영 좋지.
1: 그렇죠.
0: 영 좋습니다.
1: 예.
0: 아래 혈압 50 며칠 이런 게 지금 또 65, 70. 어쩌면 75, 80 이렇게 올라가니까 참 이게 다 이게 혈압, 심장이 다 온정되다.
1: 당대사, 지방대사가 조절받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조절받게 되어 있고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예.
0: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하고 나는 병원도 안 가고 나는 이하고 늘이 쓰겠습니다. 계속 쓰겠습니다. 온통 삼은.
1: 예.
0: 그러네 이렇게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자,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네, 죄송합니까?
1: 아, 그렇죠. 말씀하세요.
4: 네. 선생님, 남이 선생님 가면 이제 꼭 백자바 있지 않습니까?
1: 예.
4: 예, 그거 저기 일곱 단반을 썼는데, 뭐, 잠을 자자는 이야기 정말 보겠다는.
1: 잠자는 데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심할 바 없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4: 그리고 예. 이거는 백 건드는 약고 또 이렇게 아예 한 농사로 쏘가서 그러니까 세게 농수된 약이
1: 되는 거 그렇죠. 보니까. 잘 이해하고 예. 계세요.
4: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야기는 백년 장수약이라고 어쨌든 우리 노인들이 어쨌든 오래 사는 게 좋겠구먼.
1: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기본이 오래 아니겠습니까?
4: 오래 사는 게 원칙이지.
1: 그렇죠.
4: 그래서 내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한 숨을 안 먹고 자버러니 그 소리 눈꺼풀 자꾸 내려도 그러는 게 숨을 안 먹고 그다음에 자버러니 그래서 계속 먹고는 또 잠자고 아침에 정신이 나고 골이 거뿐 앞대다.
1: 그렇죠.
4: 무슨 골이 무거운 게 없어졌습니다.
1: 예, 예.
4: 예. 골마 그런 게 몸도 좀 가벼워지고, 걸음 걸을 때니, 약간 좀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옷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바람이 이루는 것처럼 섹섹하면 이렇게 걷게 된다 말이죠.
1: 그렇죠.
4: 발이
1: 예.
4: 발이 몸이 헷갑다 말이죠.
1: 바람 소리 나게 걷게 되면 그 사람은 장수다. 이렇게 뒤에서 말한다지 않습니까? 예.
4: 어렵습니다. 예, 예. 그 얘기 맞겠습니다. 이게 원래 장수, 백년 장수약이니까.
1: 그렇죠.
4: 그게 또 비슷할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 자기 전에 한 대만 먹고 잘까에 영어도 어느 전에 잠 잘 자겠구나 이렇게 생각될까에 기분도 좋고 기분이 좋아야 잠도 잘
1: 그렇죠. 하겠구나. 이런 제품이 드물지요. 자기 전에 한 번만 예. 오늘 동안 딱 드시는 제품이 이 제품을 제외하고 다른 제품은 말하기 두 번째 제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4: 예. 예, 그렇습니다. 농수액이니까 한번 먹어도 된다.
1: 그렇죠. 한번 먹어도 예. 몇 번 먹는 그 효과를 넘쳐나게 볼 수 있죠. 예.
4: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꼬리 정신하고 눈도 별 밝아진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근데 이야기하더니, 선생님, 계속 먹을 일 없습니다.
1: 일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OTC에 속하니까 처방약이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고, 뭐, 량적으로 어느 말 복용하고 딱 끊어라 그게 없습니다. 예, 예.
4: 예, 알았습니다. 나 계속 먹을 일 산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4: 아, 나 계속 예. 먹겠습니다.
1: 이게 수면제가 아닌 수면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4: 예,
1: 수면제는
4: 예,
1: 치매도 하고 그렇지만 해도 그렇죠. 예, 예.
4: 안녕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0: 저 전화합니까?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저는 투급해를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저는 어째 투급해를 썼는가 하면 저 오른쪽 팔 견주염이 와서 이게 오른쪽 어라한다.
1: 어.
0: 가서 침도 한 20날 맞았는데 그때 보고도 2차 아프대다.
1: 아, 지금까지 20날까지 맞았다면 얼마나 큰 공을 이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
0: 예. 그래 옷도 바로 뭐 입고 머리도 감기도 어찌기 힘든지 정말 영 울지 않는다고.
1: 아, 그렇죠. 예.
0: 그리고 그 다음에 허리도 상한 게 이게 또 아파서 엉치 내려앉지. 이래서 이 투급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게 두께 사 받았다는 거, 그거 듣고서 예, 저 나도 여기 가서 쓰기 시작한 게 정말 다른 약과 같이 이게 다릅니다.
1: 그렇죠. 용도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 자체는 효과성을 충분하게 긍정하는 전제하에서 발명 특허가 나왔지. 그러자 발명 특허를 국가에서 아예 줍니다.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먹고 약을 바르고 안마를 할까 예. 효과가 하루에 저게 아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까? 먹고 바를까? 영 효과가 빠르대다.
1: 그럼요.
0: 다른 약은 예, 먹으면 일상에서 도무지 얼마 못 먹고 버린 약도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약은 정말 투표사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과같이 따뜻하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정말 어서는 두 달 대가에 어깨도 많이 낫고 허리도 낫고 그래서 예, 저 이번 활동이 또 좋지. 그래서 저는 배달받아서 계속 쓰길래 해서 배달받자고 그랬다.
1: 아, 이번 활동이 우수합니다. 투글테는 야드깍 싸면 야드깍을 주니까 이 정도 계다면 한 가구 24일 동안 쓸 수 있으니까 10가구 계다면 241복이었는데 이 정도 계다면 꽤나 오래 쓰게 돼 있으니까 이번 활동 잘 이용하시겠다면 야드깍에 야드깍을 주니까 얼마나 좋은 우대할 때입니까?
0: 그렇죠. 자, 대단히 좋죠.
1: 그렇죠. 예.
0: 이럴 때 뭐 이때 싸야 경제도 많이 전략하고 좋죠.
1: 그렇죠. 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100%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 이용하세요.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네, 건강 장수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걸테 제품 자체는 일단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골격통으로서 힘든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하나는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그만큼한 산자병원에 몇만 명이 이런 림상 경험 그게 그 통계학적으로서 나오지 않고는 국가의 발명 특허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이라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요. 황차 이 제품 자체는 구봉약하고 외용약이 1대1로 따라갑니다. 구봉약 한 각을 싸게 되면 외용약은 무료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으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요. 특히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이 제품이 약각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글자마다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이라는 것은 몇 가지 복합성분, 칭펑탕이라든지 친주라든지 방귀라든지 이런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제일 관건의 관건은 통증의 관건은 막혀서 통증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뭐에 막혔는가? 경락이 막혀서.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복방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은 아주 좋은데 특히 여기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첫 구절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풍 한 습으로 오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좋은 제품이다. 이러해서 발명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통은 누구든지 100사람 가운데서 99.9%는 관절통을 경과하지 않은 분이 없거나 당선의 관절통으로 힘들지 않은 분은 60, 70대 그 이상의 분들 가운데서는

0: 없는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바로 그런 걸 풀어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 흑개미는 제가 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흑개미는 미형 운동 영양 보물고에 속합니다. 그리고 매개 개미다리 6개는 발동기 몇천 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육지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인 그리고 힘이 제일 센 이 그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이런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고 부종이 생기는 걸 부종을 쭉쭉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통이 무릎이 아프면 무릎관절 그 뒤에 무릎이 생기거나 발목이 아프다면 거기 알게 모르게 거기 발목이 부어나거나 어깨가 아프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부종이 생길 가능성도 있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게 되었는가 하면 소변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이게 주약이 지금 우리 콤파치 신주골이라 이렇게 되었는데 콤파치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골격통이 해결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여기 또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간은 주약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주근이라,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근육을 만들어내고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고 풍한습을 빼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고 특히 이게 방귀란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킵니다. 그리고 무기성 염증을 소염을 잘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풍한습을 몰아내고 부종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서 충분하게 체험되셨지만 해도 많은 관절 제품의 위를 상해서 복용하다가도 끝까지 복용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이 투골테는 오히려 위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구복과 위용이 따라가는 제품 자체는 이렇게 우수한 제품 투골테를 우리 노년계에 이 제품을 접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무난한 아주 편안한 이런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다 줬으니까 열심히 쓰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 됩니다. 무료 배달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레슨 심수고하셨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마음의 용기를 채워줄 따뜻한 동화 두 편을 준비했어요. 먼저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굳센 한 다리 병사의 모험담. 굳센 병사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살짝 감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야기에 빠져보세요.
0: 굳센 병사.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던 생일이 드디어 찾아왔어요. 선물 상자를 활짝 열고 안에 든 장난감을 본 아이는 기쁨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우와! 주석병사다!
1: 상자 안에는 30명이 넘는 작은 주석병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병사들은 모두 낡은 숟가락을 녹여 만든 형제

0: 들이었고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된 예쁜 군복을 입고 어깨에 총을 맸는데 그 모습이 정말 위풍당당했어요.
1: 그런데 병사들 중에 한 병사만 유독 달랐어요. 다른 병사들은 튼튼한 두 다리로 똑바로 서 있었지만 이 병사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조조할 때 금속 재료가 부족해서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한 다리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버티며 다른 병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었어요.
0: 병사들이 놓인 탁자 위에는 온갖 멋진 장난감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종이로 섬세하게 만든 아름다운 궁전이었는데 작은 창문 너머로 궁전 안의 풍경이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궁전 앞에는 작은 나무들이 거울처럼 투명한 작은 호수를 둘러싸고 서 있었고 하얀 백조들이 호수 우를 헤엄치고 있었어요.
1: 하지만 탁자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궁전 문가에 서 있던 종이 무용수였어요. 하늘색 치마를 입고 어깨는 반짝이는 리본을 단 그녀는 한쪽 발을 높이 들고 춤추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한 다리 병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무용수도 나처럼 다리가 하나밖에 없구나. 그 순간 병사는 마음이 뜨거워지며 무용수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0: 해가 지고 고요한 깊은 밤이 찾아오자 탁자 위의 모든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장난감, 장난치며 뛰어다니는 장난감,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장난감까지 온 탁자가 신나는 무도회로 변했어요.
1: 그런데 대부분 병사들은 선물 상자 안에 갇혀 움직일 수 없었고 오직 한 다리 주석 병사만 탁자 위에 홀로 남아 아름다운 무용수를 많이 쳐다봤어요.
0: 그때 벽시계가 뚝딱 울리며 자정을 알렸어요. 갑자기 작고 까만 요정이 탁자우로 훌쩍 튀어나오더니 병사를 노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2: 이봐 병사야, 그 무용수를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마.
0: 하지만 한 다리 병사는 요정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무용수를 바라보았어요. 요정은 몹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좋아! 내일 꼭 내게 복수하겠어!
1: 다음 날 아침,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러 왔을 때 뜻밖의 사고가 벌어졌어요. 아이가 병사들을 창가에 가지런히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벌컥 열리며 한 다리 병사가 3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어요. 거꾸로 돌틈 사이에 꼼짝없이 끼어버린 병사의 위험하고 긴 모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0: 비가 후두두 쏟아지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가던 장난꾸러기 소년들이 돌틈 사이에 낀 병사를 발견했어요. 소년들은 신문지를 접어 작은 배를 만들고 병사를 배에 태운 뒤 빗물이 고인 도랑에 배를 띄웠어요.
1: 종이로 만든 작은 배는 빗물 파도에 출렁출렁 흔들렸어요. 거센 물결이 배를 사방으로 휩쓸었지만 한 다리 병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깨에 총을 꼭 메고 똑바로 선 채 오직 앞길만 바라보았어요. 배는 점점 빠르게 흘러가더니 어둡고 음습한 하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0: 하수구 안은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쥐가 앞길에 나타나 으름장을 놓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힝! 동행증을 내놓아라!
0: 하지만 병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배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쥐는 뒤에서 쫓아오며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3: 저 병사를 잡아라! 동행주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든다!
0: 하수구 끝에 밝은 빛이 보였는데 그곳은 높은 폭포였어요. 병사가 탄 총이 배는 쏜살같이 폭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차가운 물에 잠긴 배는 빙글빙글 돌며 물이 가득 차오르고 병사의 몸도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1: 결국 종이배가 물에 찢어지고 병사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0: 그때 마침 커다란 물고기가 다가와 그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은 하수구보다 더욱 어둡고 좁았지만 병사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몸을 똑바로 세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총을 꽉 움켜쥐고 꿋꿋이 버텨냈어요.
1: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사가 들어있는 물고기가 어부에게 잡혀 식당 요리사에게 팔렸거든요. 요리사가 칼로 물고기 배를 가르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2: 아니, 이게 뭐야? 물고기 배 안에 주석 병사가 들어있어? 어?
0: 병사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1: 사람들은 병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처음 있었던 아이 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똑같은 나이, 똑같은 장난감들, 그리고 한쪽 팔을 들고 우아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무용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병사는 너무 기쁘고 감동돼 눈가가 뭉클해졌어요. 드디어 돌아온 자신의 집이었거든요.
0: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병사를 집어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뜨거운 화로 속으로 던져버렸어요. 화로 한가운데 서 있는 병사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며 본래의 광채가 사라져갔지만 그는 끝까지 똑바로 선 채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눈길로 탁자 위 무용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무용수도 자기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1: 그때 바람에 방문이 휙 열리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종이 무용수는 춤추듯 가벼운 몸을 날려 화로 안으로 흘러가 병사 곁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가 화로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병사는 반짝이는 작은 주석 구슬로 변해 있었어요. 구슬 한가운데는 무용수가 달았던 리본과 똑같은 장식이 새겨 있었고 두 사람은 마침내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요.

0: 친구들, 굳센 한 다리 병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겉모습은 아주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긴 모험 속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높은 창가에서 추락했을 때도, 거센 물결에 휩쓸렸을 때도,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도, 마지막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까지도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는 크고 힘있는 겉모습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줘요. 아주 작은 존재라 해도 마음속에 큰 용기를 품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답니다. 잠시 동요 한 곡 듣고 나서 다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동요 칠색 유화를 보내드립니다.
1: 이어서 두 번째 동화를 들려드릴게요. 학교에 몰래 따라오는 귀여운 꼬마 사자의 모험 이야기.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까요? 학교를 따라온 꼬마 사자.
0: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사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자는 다른 사자처럼 무섭지 않고 마을 사람들 모두의 여웅이었어요. 특히 앨리스라는 소녀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사이였어요. 둘은 언제나 붙어 다니며 공원이나 길가에서 함께 뛰놀곤 했어요.
1: 하지만 단 한 곳만 둘이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바로 앨리스가 다니는 학교였어요. 엄격하지만 마음 따뜻한 홀랜드 선생님께서는 학교는 사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사자는 앨리스와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매일 몰래 앨리스를 따라 학교까지 왔어요.
0: 학교 정문에 도착하면 사자는 온갖 기발한 방식으로 몸을 숨겼어요. 커다란 수음용 칠판 뒤에 살짝 숨기도 하고 선생님의 피아노 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며 아이들이 걸어놓은 외투 사이에 꾹 웅크리고 숨기도 했어요.
1: 사자는 매번 이번엔 진짜 잘 숨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언제나 홀랜드 선생님에게 발각되고 말았어요. 선생님

0: 또한 어디 숨어도 소용없다며 부드럽게 사자를 학교 밖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1: 그러던 어느 날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학교 밖 햇살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면 쉬는 시간 운동장에서 뛰노는 앨리스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0: 마침 학교 정문 앞에 노란 학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버스 지붕으로 내리쬐고 있었어요. 사자는 딱 좋은 낮잠 자리다라고 생각하며 살며시 버스로 올라가 금방 깊은 잠에 빠졌어요.
1: 그런데 그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박물관으로 현장 학습을 가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시끌벅적 버스 안으로 오를 때 아무도 버스 위에서 코골며 잠든 사자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0: 한참 뒤 사자가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사자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2: 여기가 어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0: 버스는 완전히 낯선 길을 달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건물 앞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줄을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사자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어요. 건물 앞에는 커다란 박물관 간판이 달려있었어요.
1: 박물관 안은 신기하고 멋진 전시물로 가득했어요. 사자는 곳곳에 숨기 딱 좋은 완벽한 장소들을 발견했어요. 오래된 긴 백식의 안에 들어가 숨어보기도 하고 거대한 비행기 모형으로 기어올라가 보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쏙 들었던 건 반짝이는 낡은 갑옷이었어요.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0: 아이들은 고대 이집트 전시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앨리스는 숨어있던 사자를 발견했어요. 앨리스는 깜짝 놀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3: 어머나,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홀랜드 선생님께서 널 보시면 큰일 나.
0: 바로 그때 선생님께서 모두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앨리스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1: 앨리스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한아름 가져와 사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둘둘 감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자는 하얀 휴지로 꽁꽁 감겨 박물관에 전시된 미라와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앨리스와 사자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0: 그때 한 할머니가 코가 간지럽다며 사자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3: 오, 고맙구나. 정말 편하네.
0: 할머니가 고마움을 전하며 휴지를 살짝 당기셨는데 휴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1: 휴지가 풀리며 사자의 모습이 드러나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셨어요. 박물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앨리스는 사자가 전혀 나쁘지 않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외쳤지만 경비 아저씨와 홀랜드 선생님의 엄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사자는 슬픈 마음으로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어요.
0: 해가 저물며 하늘이 어두워지고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휘몰아쳤어요. 사자는 학교 버스 뒤에 세워진 빨간 트럭 위에 올라가 조용히 앉아 기다렸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은 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더니 길가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쓰러뜨렸어요. 넘어진 나무가 길 한가운데를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어요.
1: 달리던 학교 버스는 급히 멈췄어요. 운전사 아저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앞길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고 홀랜드 선생님은 아이들을 걱정하며 군심이 태산이었어요.
0: 트럭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사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꼭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자는 조용히 트럭에서 내려 모든 사람 앞으로 당당히 걸어나왔어요.
1: 아이들은 하나둘 사자의 넓고 포근한 등 위에 차례로 올라탔고 홀랜드 선생님도 마지막으로 올라타셨어요. 모두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꼭 붙잡았어요. 사자는 힘차게 달려나가 길을 가로막은 커다란 나무

0: 를 가뿐하게 뛰어넘었어요. 비와 거센 바람 속에서 사자는 아이들을 태운 채 말길을 질주했고 길가 사람들은 이 멋지고 특별한 모습을 보며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1: 무사히 학교에 돌아왔을 때 홀랜드 선생님은 사자의 목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마웠어. 너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진짜 영웅이야. 사자는 말은 못하지만 친구를 아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누구보다 컸던 거예요.

0: 오늘 준비한 두 가지 동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도 굳센 병사처럼 용기를 갖고 꼬마사자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별은 영원히 빛나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31년 9.18 사변 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항일무장을 조직해 전장에 나선 대만령과 그가 이끈 대가군의 충절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항일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시 천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 화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0: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6번째 시간입니다.

0: 대천과 도철초는 말없이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 침통한 얼굴로 모여선 사람들과 마주치었다. 주올레와 주덕도 그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작은 눈 무더기가 보이었다. 금방 만든 무덤이 틀림이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갔나 보군. 재창이 나직히 말했다. 그때 산 꼭대기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산 꼭대기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승리입니다.
2: 저기서 구함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3: 아마 선전대원일 거예요.
0: 재창이 말했다. 과연 산 꼭대기가 눈앞에 있었다. 산등성에서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었다.

0: 붉은기는 마치 하얀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바람에 의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 휘날리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힘이라도 얻은 듯 걸음이 빨랐다. 채찬 두 철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대우를 찾아갔다. 두산 사이 낮고 우묵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정말 한파묘라는 절이 있었다. 어지럽게 쌓인 나무 막대기들이 절 앞에 가득하였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긴 것이었다. 안에는 서장 여자들 모습을 꼭 닮은 조각상이 하다라는 흰천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향로 둘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기고 간 동전과 지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었다. 곧 산등성리에 닿았다. 선전대의 어린 전사들이 얼어서 푸르딩딩해진 손을 꼭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선전대원들은 늘 남보다 일찍 출발하여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 표호를 썼다. 오늘처럼 가장 힘들 때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전사들을 격려하였다. 또 힘들게 일하는 인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공연으로 인민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다. 두 철추는 대견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리소우는 두철추가 만들어준 망토를 쓰고 사람들 속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는 두철추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얼싸났다.
1: 소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러게요, 올라왔지요.
2: 리소우가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동지들이 저를 꼭대기까지 태워주었어요.
0: 도졌던 말라리아도 이제는 나은 것 같았다. 걱정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놨다.
3: 이제나 저제나 동지들을 기다렸어요. 설산에서 뼈도 못 추린 줄 알았단 말입니다.
0: 영장 김우래였다.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다.
3: 자, 어서 내려갑시다. 사방명군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혁명은 꼭 성공할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0: 김우래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였다. 두 홍군 주력은 설산날에서 합류한다. 계급의 정,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막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미끄러운지 아예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미끄럼틀을 타듯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김우래와 두 철추, 리소우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다. 설선 아래에는 북디붉은 요촌홍과 황금빛 나는 작은 꽃들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아래로 20-30리를 더 내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타났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에 눈 쌓인 봉우리들이 빗기어 더없이 아름다웠다. 호숫가의 푸른 불밭에서는 검은 모우가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리는 소가 비슷하고 꼬리는 말 비슷했지만 소도 말도 아니었다. 풀썩풀썩 뛰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정쩡해 보였지만 몹시 억센 짐승 같았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모우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았다. 기온도

0: 산 꼭대기보다 높아 따뜻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박과 눈보라 속에서도 힘겹게 그었던 일이 남의 일 같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방면군과 합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었다. 발걸음도 가볍고 빨라지었다. 리소우가 김우래에게 물었다.
1: 용장 동지, 사방면군과 정말 합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0: 김우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1: 산을 내려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홍군 사방면군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와 아마 비슷하겠죠? 에? 그러면은 8, 9만 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 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0: 니소우가 눈을 반짝거렸다. 두 철추도 빙긋 웃었다.
1: 우리 힘이 워낙 작지는 않지. 호남 호북 서부에도 화룡과 임필시, 서국 왕진 동지가 이끄는 이방면군이 있는데 그 힘도 대단히 큽니다. 1, 2, 4 방면군은 우리 홍군의 새 주력 부대가 아닙니까? 이 새 무시의 주먹이 힘을 모은다면 장계석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0: 김우래가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1: 합류한다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나요? 이동모.
0: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합류한 뒤에 몇 차례 크게 적들과 붙지 않겠습니까? 설악이나 요산 같은 놈들한테 뒷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요.
0: 한창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찰병이 와서 보고했다.
1: 산을 내려가면 두위진입니다. 사방면군 동지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0: 김우래는 곧장 한동종과 황소에게로 달려갔다. 지도부에서는 행군을 멈추고 장비와 옷매무시를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행이도 모두 버리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초라한 옷차림과 알록달록 제멋대로인 옷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동종과 황소, 김우래는 맨 앞에서 걸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 그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좁다란 골짜기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협금산 어구에 이르렀다. 산어구를 따라 앞을 내다보니 새하얀 물결로 뒤덮인 채 용솟음치며 흐르는 강이 보이었다. 소금천이었다. 강으로 란간이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환영하러 나온 건장한 전사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쭉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는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산호구를 나섰다. 저쪽 대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2: 동지들, 중앙황군이 옵니다!
0: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쳐댔다.
2: 온다! 온다!
0: 한동종과 황소는 흥분을 억누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환영을 나온 대렐이 똑똑히 보이었다. 사방면군 전사들은 모두 회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달고 홍군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팔각 모자가 더 큼직한 것 말고는 일방면군과 비슷하였다. 한동종과 황소가 아직 다리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여든 사방면군 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2: 중앙홍군을 환영한다! 환영한다!
3: 일방면군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사방면군 합류를 축하한다! 당중에 경의를 드린다!
0: 구호는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목소리는 뜨거웠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일방면군 전사들의 가슴도 뜨거워지었다.

한동종과 황서도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환영해준 사방맹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방맹군 동지들을 따라 배우자. 단결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자. 중국 노농홍군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한동정이 막 나무다리를 넘어서자 맞은편에서 권총을 찬 젊은이가 잽싼 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저는 선봉사 사장 왕대산입니다. 이선념 정치위원을 대신해서 동지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어깨는 넓으나 허리가 짤룩한 젊은이가 활짝 웃으며 한동정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다. 우리 호랑이 턴턴장 품명 동지입니다. 키는 작지만은 담차 보이는 그 젊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한동정도 황소와 김오래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눈 뒤에 나란히 마을로 들어섰다. 뒤를 따라오던 대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한종은 겹겹으로 둘러싼 적의 포위를 해치고 살아남은 대우였고 다른 한종은 두 번이나 근거지를 떠나 여러 도시와 요충지를 빼앗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대우였다. 두 대우가 드디어 만나게 된 것이다. 전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일방명군 전사들은 다투어 사방명군 동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사방명군 전사들은 일방명군 동지들의 총과 짐을 나누어 메고는 삼삼오대를 지어 마을로 들어갔다. 대우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트웨이지는 소금천의 높다란 강기슬개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우로 자그마한 언덕을 오르니 비로소 마을이 보이었다. 마을은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가게가 몇 집이 있었다. 장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집은 대개 2층 혹은 3층으로 지은 나무집들이었다. 라마 교사원의 금빛 지붕이 붉은 석양에 반짝거리었다. 붉은 담안에 성처럼 자리를 잡은 사원은 주위의 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으리으리하였다. 왕대산과 풍명은 한동정네를 라마 교사원으로 안내했다. 호위병들이 진작 사원을 깨끗이 치워 놓았는지 안은 퍽 깨끗해 보였다. 커다란 구리 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사장 동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네,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스무 살의 사장이라니 대단합니다.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대산이 웃으며 말을 했다. 부대에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랑이 턴 단장이었는데 지금은 풍명이 물려받았습니다. 풍명 동지는 올해 19살밖에 안 된걸요. 풍명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다. 보십시오. 처녀처럼 부끄럼을 타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저 모양으로 말이에요. 왕대산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풍명은 고개를 더 숙이었다. 사방명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황소가 물었다. 북쪽의 리현, 무현과 문천 일대에 있습니다. 왕대산이 말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일방명군을 맞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양전 총지휘가 주황홍구리 로종교를 거느릴 거라면서 30군 정치비원 리선념 동지에게 몇 개 살을 거느리고 천전 보홍 일대에 가서 맞으러 가셨습니다. 모두석 주부주석과 주총사령원 동지를 비롯한 주황홍군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문천은 역에서 얼마나 멉니까? 320리쯤 됩니다. 왕대산이 대답했다. 오는 길은 온통 큰 산들 뿐이었어요. 홍교산이라는 큰 설산을 지나오는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땀을 벌벌 흘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눈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무공에는 등속 후에 두 개 영을 식은 죽 먹기로 해치웠지요. 동지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사탄이 산을 내려왔는데 서로 나팔을 불어 연락을 했지요. 우리는 사천 군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밤잠을 설친 동지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비탈에 올라가 멀리 바라만 보았어요. 끝내는 이렇게 동지들을 맞아오지 않았습니까? 한동정, 황소, 김우래는 왕대산의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장편 소설 대장정 76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1회 중국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작품과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은상을 수상한 작품인 리영원 씨의 수필 사랑의 번역법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번역법 리영은 밤이 깊어질수록 뒤척이시는 할머니의 손바닥에서 낮고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안온한 일상의 곁을 거칠게 핥히며 내 마음의 벽을 아프게 두드렸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낮 동안 애써 밀어내던 것들이

하나씩 또렷해진다는 뜻이었다. 소파 한쪽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문지르며 나는 노트북 앞에서 외할머니의 무릎 상태를 검색하고 있었다. 어두운 거실에서 노트북 화면이 내뿜는 서늘한 청색 광만이 내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화면 위로는 뼈가 시리도록 정교한 의학 용어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달아버린 연골, 유일한 대안인 수술, 그리고 그것마저 버티기 힘든 노쇠한 몸. 단어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가르고 가능성과 한계를 숫자로 명확히 정리해 주었다. 데이터는 할머니의 고통을 몸이 건조한 문장으로 직역할 뿐 그 안에서 무너져 내리는 삶의 무게까지 읽어내지는 못했다. 나는 달아버린 연골의 마모도를 생각하며 그것이 할머니가 견뎌온 세월의 함축임을 망각했다. 타자의 고통을 객관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내 안의 두려움을 격리하려는 비겁한 방어 기제였음을 차가운 모니터 뒤로 숨어버린 나는 알지 못했다. 나의 서늘한 청색광의 세계를 가르고 들어온 것은 어머니의 손에 들린 투박한 상자였다. 무릎에 효험이 있다는 정체불명의 의료기기, 과학의 문법으로 세상을 읽어왔던 내게 그 기계는 통계의 벽 앞에서 바스라질 보잘것없는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저 어설픈 기계가 외할머니의 달아버린 세월을 되돌릴 수 있을지 만무했다. 정답이 없는 고통 앞에서 오답만을 골라주는 어머니의 손이, 그 무모한 간절함이 나는 견디기 힘들었다. 어머니가 기계의 전원을 켜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일렁였다. 기계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빛이 내 차가운 수치들 위로 서있던 엄마가 그런 나와 외할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잠시 말이 끊겼다. 엄마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마치 설명하듯이, 아니 설명이 아니라 고백하듯 말을 이어갔다. 난 내 엄마가 지금 몹시 아프다는 건 알아. 매일 밤 무릎 때문에 잠 못 이루시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신음소리가 나는 것도 알아. 그게 다야. 과학이든 사기든 뭐라 불러도 좋아. 조금이라도 덜 아프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기운을 내실 수 있다면. 엄마는 기계 위에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논리가 지배하던 내 파란 화면 너머에서 나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문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문장의 이름은 아마도 절박함이었을 것이다. 엄마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논리가 지배하는 내 파란 화면 너머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절박함이라는 생경한 문법이 밀려오고 있었다. 엄마의 그 말들이 핥히고 간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확 쏟아져 내렸다. 가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지독한 억울함만이 소금기 마냥 쓰게 남았다. 나도 외할머니를 사랑하는데 매일 밤 잠들기 전 외할머니의 달아 문드러진 뼈가 마찰하며 내는 비명을 내 뼈마리가 저리도록 떠올렸던 수많은 밤들. 내가 노트북을 켜고 논문의 숲을 헤맸던 것은 외할머니의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적어도 나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외할머니의 남은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옳은 말들이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힐 때마다 나의 세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왜 나의 진심은 입술을 타는 순간 차가운 논리의 문법 속에 갇혀 잔인한 독설로 오역되어 버리는 것일까? 내 정직함이 가족들에게는 폭력으로 읽히는 이 지독한 부조리 앞에서 나는 참담하게 고꾸라지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끝내 배우지 못한 채 자라버린 모양이다. 그날 밤 내가 느낀 분노는 엄마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생생한 현실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채 고독한 논리의 외국어만을 더듬는 이방인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거실의 기계는 매일 밤 켜졌다. 나는 습관적으로 노트북을 열다가도 문틈으로 가늘게 스며드는 그 붉은 빛을 오랫동안 응시하곤 했다. 그 빛 곁에서 엄마는 외할머니의 무릎을 만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 억울함의 날이 조금씩 무뎌졌다. 엄마는 정말 몰랐을까?
저 기계가 과학

0: 정신적으로 얼마나 허술한지 정말 몰랐을까. 엄마는 늘 외할머니 곁에 있었다. 약을 챙기고 찜질팩을 데우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가장 먼저 불을 켰다. 나는 그 곁에서 수치와 확률을 따지며 고통을 분석했지만 엄마는 그 고통 자체를 온몸으로 함께 견디고 있었다. 엄마에게 저 기계는 물리적인 치료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사랑이 빚어낸 하나의 행위이자 논리를 넘어서는 초리성의 언어였다. 엄마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가느다란 지푸라기를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이의 오늘을 지켜내야만 했던 것이다. 그 붉은빛 아래에서 외할머니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하셨다.
1: 조금은 덜 아픈 것 같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0: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행간을 비로소 읽어내기 시작했다. 그 말에는 기계에 대한 기대보다 딸을 향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더 짙게 배어있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기계 소리가 멎은 뒤에도 외할머니의 방에서는 아주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외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 기계가 어떤 기적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외할머니는 매일 괜찮다고 말했다. 엄마가 절박함이라는 언어로 지푸라기를 내밀면 외할머니는 인내라는 언어로 그 지푸라기를 금줄처럼 소중히 받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문득 며칠 전 내 날카로운 독서를 고맙다는 말로 받아내던 외할머니의 표정을 떠올렸다. 외할머니야말로 우리 집의 가장 오래된 통역가였다. 어머니의 비리성적인 분투를 지극한 효심으로 나의 서슬퍼런 훈수조차 밤새 모니터를 지켰을 손자의 기특한 사랑으로 기꺼이 오역하셨던 것이다. 어쩌면 사랑이란 정확한 번역보다 이런 오역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지도 모른다. 나는 정답이라는 이름의 조각난 글자들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외할머니는 그 파편들이 이어붙여 사랑이라는 찬란한 맥락들을 완성하고 계셨다.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다. 완벽한 번역보다 더 숭고한 것은 끝내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삶으로 껴안으려는 그 서툰 오역의 과정이었음을. 그 이후로 나는 종종 외할머니 앞에서 말을 고르곤 한다. 무언가를 설명하려다가 멈추고 목끝까지 차오른 과학적인 수치들을 삼키는 일은 여전히 서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입술을 비집고 나오려던 그 옳은 말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을 방해하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노트북을 덮자 얼굴을 차갑게 훑은 서늘한 청색광이 비로소 자취를 감췄다. 화면 너머의 정교한 데이터들이 사라진 자리 위로 문틈을 타고 넘어온 어머니의 붉은 빛이 낮게 깔렸다. 그 빛은 논리의 벽을 허물고 내 발등 위에 머물며 증명할 수 없는 절박한 기도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 붉은 빛을 한참 바라보았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저 투박한 손길이, 과학의 문법으로는 끝내 읽어낼 수 없었던 저 지푸라기 같은 간절함이 할머니의 달아버린 세월 속에서 어떤 위로가 되고 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사랑은 늘 같은 언어를 쓰지 않는다. 할머니는 인내의 언어로, 어머니는 절박함의 언어로, 그리고 나는 오만한 과학의 언어로 각자의 사랑을 말해왔을 뿐이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정확히 번역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어긋나고 오역한다. 허나 이제는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 사랑이란 타인의 언어를 완벽히 번역해내는 기술이 아니라 그 서툰 오역의 틈새로 새어나오는 온기까지 기꺼이 끼워안는 일임을. 그날 밤 우리 가족이 나눈 불협 화음은 실은 가장 뜨거운 사랑의 반증이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내려앉아 거실의 붉은 빛과 노트북의 푸른 빛을 하나로 섞어놓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 한참 서 있었다. 밤은 깊었고 집안에는 서로 다른 언어들이 부딪혀 만들어낸 온기만이 오래 남아있었다.

네, 리영원의 수필 사랑의 번역법은 고통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언어와 번역이라는 알기 쉬운 비유로 그려내어 서로 다른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밀도 있게 담아낸 수작입니다. 오늘날 서사문학이 자극적인 소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작품은 할머니의 달아버린 무릎이라는 일상적 소재로부터 출발해 인간관계 본질과 사랑의 다층적 문법을 탐구하는 인문학적 성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이 작품의 문학적 미덕은 무엇보다 치밀한 형상화 방식에 있는데요. 우선 시각적 대비를 통한 감각적 구현입니다. 과학적 논리를 상징하는 청색광과 가족의 절박함을 상징하는 붉은 빛을 대비시켜 두 세계가 충돌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작가는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휘두르는 옳은 말이 어떻게 관계 안에서 비수가 될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며 감각적 형상화의 길로 나아갔는데요. 다음, 언어적 은유를 활용한 심층적 주제의 탐구입니다. 특히 사랑이란 정확한 번역보다 이런 오역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는지도 모른다라는 고백은 압권이었습니다. 완벽한 번역이 오만한 이성의 영역이라면 서툰 오역은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껴안으려는 순고한 초이성의 영역임을 품격 있는 문체로 웅변하며 주제의식의 확장을 향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인물 배치를 통한 입체적 구성과 성찰적인 어조인데요. 과학적 언어의 주인공, 절박함의 어머니, 인내의 할머니를 배치해 불협화음 속 숨겨진 온기를 다층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를 사랑이라는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는 고백적 태도는 이 작품의 철학적 무게를 단단히 하며 깊은 내면의 세계로 나아갔는데요. 사랑의 번역법은 단어 하나를 고르는 작가의 성실한 고뇌가 묻어나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성과 감성, 과학과 사랑의 언어가 불협화음을 넘어 어떻게 하나의 온기로 수렴되는지를 훌륭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이어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박연 씨의 수필 문 앞에 놓인 캐리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 앞에 놓인 캐리어 박연. 1996년 가을이었다. 일본에서의 7년 6개월, 21살에 집도나 청춘을 바쳐 공부하고 일했던 일본을 뒤로하고 나는 고향 연길로 돌아왔다. 공항에 내린 그 순간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가을 냄새였다.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들떠 있었다. 일본 생활을 종료하고 한일 합작회사 파견 근무를 앞둔 몸. 잠시 고향에 머물며 부모님 얼굴도 뵙고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는 기대에 마냥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 부모님을 마주한 순간 내 마음은 칼로 베인 듯 아파왔다. 한때 곱던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풍성하던 머리칼은 성기게 흩어졌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검은 빛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기억하던 부모님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의 사진 속에 갇혀버렸고 세월은 그 사진 위를 무심히 흘러가 버렸구나. 28, 어느덧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할 나이가 되어서야 나는 부모님의 늙어감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21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후로 부모님을 자주 뵙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듣는 목소리는 항상 그리움에 젖어 있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항상 내 전화를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는 집에 전화할 때마다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그 며칠은 어느덧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됐다. 지금 생각해도 그 무심한 한마디가 어머니를 얼마나 끝없는 기다림에 빠뜨렸는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아버지는 늘 말없이 나를 지켜보는 분이셨다. 어릴

때부터 잔소리라는 것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다만 묵묵히 내 등을 떠밀어 주셨고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든든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심지어 일본까지 찾아오셔서 고국의 소식을 전하고 장례를 모르시고 스승처럼 가르침을 주셨다.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한가운데서 자란 내가 며칠 후면 다시 먼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사실, 그 말 한마디 꺼내기가 차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다녀오겠습니다 대신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결국 나는 당분간 부모님 곁에 남아있기로 했다. 그해 아버지는 회갑을 막 지나셨다. 일본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회갑 잔치도 제대로 못 차려드렸다. 이번 기회에 꼭 회갑 잔치를 해드려야겠다고 결심했다. 화교 식당에서 아버지의 동료들과 제자들, 친척분들을 모시고 작은 잔치를 열었다. 그날 아버지는 평소 드시지 않던 술을 즐기시고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한 듯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산책을 다녀오시더니 몸이 불편하다고 하셨다. 현기증이 나고 울렁거린다는 증상, 병원 검사 결과 혈관이 막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한 증세이자 중풍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보름간의 입원 치료 후 퇴원하셨지만 나의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이 이보다 절실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부모님 곁에서 함께 산책도 하고 장도 보며 넉 달이 흘렀다. 오랜 외국 생활의 긴장에서 풀려난 나는 삶의 참맛을 느끼는 듯한 착각에 빠져 나날을 즐겼다. 차라리 고향에 남기로 마음을 굳혔다. 일본 본사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겠다고 파견을 포기했다. 회사 사장님께서도 내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했다. 기분이 좋아 친구를 찾아가 술잔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막막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중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려면 중국어 소통이 필수인데 내 한어 수준은 형편없었다. 택시를 타도 목적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엉뚱한 곳에 내려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내 앞날 계획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제 생각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지낼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고 믿었기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서니 문 앞에 낯익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일본에서 가져온 그 캐리어였다. 그 위에는 하얀 봉투가 얹혀 있었다. 이상한 마음에 어머니께 물었다. 이게 웬일이에요? 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다. 네 아버지 뜻이야. 봉투 안에는 2,000원과 아버지 편지가 담겨 있었다. 일본에 유학 가고 회사 생활도 해본 자식 할 일도 많고 많을 텐데 효도를 한다고 하니 고맙긴 하다. 그러나 또한 아버지로서는 실망스럽구나. 내가 왜 자식을 유학 보냈겠느냐. 나는 네가 더 큰 세상에서 네 앞날을 위해 분투하고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여기에 적지만 료비를 준비했다. 네가 가져온 옷은 그대로 캐리어에 넣어두었다. 이 캐리어를 들고 길을 떠나거라. 연길에서 네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더 큰 세상에 가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 분투하거라. 네 학력과 경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성공하는 그날 다시 만나자꾸나. 그것이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은 떨렸다. 지난 몇 달간의 나약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드렸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진 어디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내가 떠난 뒤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문 앞에 캐리어를 내놓으시고 나약해할 나를 보지 않기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하신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께는 꼭 성공해서 찾아뵙겠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캐리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 안에는

내 옷까지 대신 아버지의 간절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캐리어를 끌고 역전으로 향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객지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겼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내게 채찍이자 어둠 속 등불이었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혹독하다고 할지 모르나 나는 그 말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에게 인내와 용기를 가르쳐 주시고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도록 바른 길을 열어주시며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이끌어주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4년의 노력 끝에 2001년 10월 나는 중국 최초의 벽돌 성형기계 중한 합자 공장을 항주 리만 화능화력발전소와 공동으로 세울 수 있었다. 사업에서 성공의 첫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동안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자부심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한다. 집을 떠나온 지 어느덧 28해가 흘렀다. 2002년 나는 부모님을 대련으로 모셨고 20년 가까이 함께하며 효도의 시간을 채웠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서 지켜드릴 수 있었다. 지금도 나는 그날의 캐리어를 생생히 기억한다.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 그 위에 얹힌 하얀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편지. 그 캐리어는 단순한 여행 가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내게 건네준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었고 나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다. 나는 이런 부모님을 두었기에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캐리어를 마음속에 간직한 채 어딘가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

네, 수필 문화 패너인 캐리어는 청춘의 한복판에서 마주한 부모님의 노화 그리고 안주하려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 묵직한 회초리 죽비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수작입니다. 이 작품은 개인의 회고를 넘어 세대 간의 사랑이 어떻게 더 큰 성장의 추동력으로 전화되는지 보여주는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가장 큰 미덕은 극적인 전환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매개체의 활용과 진솔한 고백의 힘에 있습니다. 우선 작품의 핵심 매개체인 캐리어의 상징적 입체성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담았던 가방은 안일함에 빠져 머뭇거리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준엄한 질책이자 새로운 출발을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변모했고요. 특히 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캐리어와 그 위에 하얀 봉투는 긴 설명 없이도 아버지의 단호한 결단과 깊은 애정을 독자의 시각과 촉각에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감정의 절제와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데요. 부모의 늙어감을 처음 목격했을 때의 아픔이나 한의 소통조차 서툴러 막막했던 객체 두려움을 미화 없이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서사의 핍진성을 높였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마라라는 아버지의 혹독하지만 간절한 당부가 단순한 채찍이 아닌 가장 깊은 형태의 신뢰였음을 깨닫는 과정은 독자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깁니다. 후반부의 전개 역시 감동의 밀도를 더해주는데요. 4년의 치열한 분투 끝에 사업적 성취를 이루고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을 회고하는 결말부는 개인의 입신 양명을 넘어선 깊은 가족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낸 한 인간의 진지한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작가는 문 앞에 놓인 낡은 캐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주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더 큰 세상을 향해 스스로의 캐리어를 다시 고쳐 메고 있는가? 라고

지금까지 두 시간에 나누어서 제1회 종국조선족 아리랑 수필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수필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연혜용입니다. 2026년 국가통용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혼천시 현대시설 농업 고도 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용 언어 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용 언어 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봉,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석이며 당조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배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후가복, 조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방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을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 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과 흑토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0: 추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 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영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조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을 1+7+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의 학습관찰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 주제의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통, 국가언어문자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언어문자선전사업의 축제마당 힘써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업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립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계를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뉴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촌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 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통영 언어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문화 활동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선전주간 민족 단결 진보 선전월과 결부해 고전 랑송, 홍색 이야기 강연, 꼬마 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산업과 변경 상업무역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주체와 기층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판매와 대외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곡 소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 입각해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곡 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도중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국가통용 언어문자 보급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 사무연회 언어문자 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의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0: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치리 법치화 수준 제고해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찰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인해 중국 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은 석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특별 규칙을 설치하고 유연한 인도와 강제적 규제를 결부해 보장과 감독 조치, 법률 책임을 명확했으며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의 효율적인 민족 사무 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인솔하고 규범화하며 보장하는 데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 사무치리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져내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업의 중대한 교육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 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업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해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배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 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이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이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꾼들이 시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원실 306동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106동이 착공됐고 46동이 준공됐습니다. 이 46동 원실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재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고추와 도마도입니다. 이 대상은 명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산동 수광농업통제집단에서 투자 건설하며 계획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천 여무입니다. 대상은 훈촌시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실시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의뢰서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종합체를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석일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에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정취 속에서 축구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져다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여오자 미만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곳을 찾아 장터를 구경하고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정체로운 경기는 현장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복영재입니다. 일부러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해서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미만 장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축제의 밤 행사를 펼쳤습니다. 현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의 멋진 장면을 실황 중계하면서 축구 조제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뉴대로 광범한 축구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 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뉴대로 체육, 문화관광과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0: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방학 기간 전성 공공문화박물관과 체육관은 충수 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 재학 중소 학생을 대상으로 각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3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3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1: 가을 거지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탄화하고 도랑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 거지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0: 염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우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우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해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는 행복 프로젝트 연광 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오늘도 저희 생방송실 열선전화 두 대 열려져 있습니다. 생방송실 이용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전에 추천을 했던 제품도 좋고, 또 궁금한 제품도 좋고, 어떤 제품이든지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 우선 매장 담당자 리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제품, 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난 시간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이어서 이에 관해서 또 어떤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듣긴 들은,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1: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해왔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언제 도착을 하냐, 해물이 언제 도착하냐. 예, 드디어 그 해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예, 이제 매장에 오시면 그 프로바이오틱스를 바로, 예, 사갈 수가 있습니다.
0: 네, 프로바이오틱스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전에 예약 판매에서 뭐 199원에 6통을 드렸었는데 이제 현물이면 뭐 가격은 올라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거?
1: 아, 그건 아닙니다. 우리 영광 우선은 우리 중장년층 건강을 위해서 만든, 예, 맞춤 매장이죠. 예. 그래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래도 우리 중장년이 건강 우선으로 생각하고, 예, 현물에 해서 절대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좀 아쉽게 현물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저 도착하는 족족 지금, 예, 먼저 예약한 분들께 지금 드리고 있고, 예, 때문에 우리 좀 먼저 매장을 찾는 분이 임자를 할 수 있죠. 예. 만약에 내일 바로 매장을 찾지 못하시겠다면, 예, 우리 생방송

0: 참여했어요. 그 미리 예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 물건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생방송에 참여하게 되면은 직접 매장을 찾기보다 많은 혜택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1: 어떤 궁금증이 있던 뭐 저희 생방송실에 전화를 주신다면은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품 또 매장 찾기보다 많은 혜택을 또 가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생방송실 이용자나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우리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그리고 검은깨 어두 어디 가로 이렇게 섞어서 만든 예 우리 그 식사대용으로 예, 들 수 있는 가루가 있는데 역시 우리 방송에 참여하셔야만 29원 90선에 예, 최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예, 오늘 방송에 참여해서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1: 그래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은 혜택이 많이 따라가고 세 개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유 지난번에 16명 아 전화가 불티났어요.
0: 그렇죠. 예.
1: 예 맞아요.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또 영양도 풍부한 무가당 유기농 셀레늄 검은깨 호두 그렇죠. 가루잖아요 이게. 그 예. 얘기 세 봉지를 살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하신 분들에는 저희들이 세 개를 들어요. 기다리던 그리고 또 프로바이오틱스도 현물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찾아뵙기도 하고 또 저희 방송 한번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죠.
0: 예, 우선 문제를 하나 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뭐 기초 뭐 든든한 방법 글쎄요 뭐 운동 먹는 거 뭐 식습관 뭐 이러이러 두루 아니겠어요 이거?
0: 예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1: 글쎄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니까 예. 아, 이상 더 뭐 있을까요? 예. 뭔데요?
0: 예 여기서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바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운동과 식습관도 필요하지만 여기 우리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추가하면 보다 쉽게 우리 몸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모두 건강을 위해서 뭐 칼슘, 비타민, 보양식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몸 상태는 들쭉날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좋았다, 또 내일은 또 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또 피곤하고, 예? 안색도 좋지 않고,
1: 네.
0: 우리 또 그 위장도 자수 말썽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만병은 정말 장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장은 인체 건강의 총 스위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변비나 설사, 예, 배에 더부룩함을 그냥 작은 병으로 여기고 예,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 예, 장기간 장이 좋지 않은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1: 그렇죠.
0: 이런 문제는 우리 전신의 노화 그리고 또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이 그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래, 그래. 그러니까 만병의 시작. 이 만성질환의 근원을 잡으려면요. 장 건강을 지키고 또 장 건강을 지키면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셔야 또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0: 예,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장내세균이 혼란스럽고 장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우선에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중국인의 장 건강에 딱 맞는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엄선해서 특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중국인 맞춤 고활성 특허 예, 프로바이오틱스 예, 원가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여기에 방송국에서 특별히 보조해줘서 100원을 바로 깎아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뭐 쿠폰을 받을 필요도 없이 예, 바로 할인해서 199원에 드립니다. 예. 그게 우리 또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우리 1 플러스 5에 한 통을 사르면 우리 다섯 통을 더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199원에 총 6통. 예, 정말 이 혜택은 평소 그 어떤 매장에서나 예, 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우리 청취자들만을 위한 특별 혜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특별 혜택.
0: 예.
1: 저희 영광 우선, 영광. 요즘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우선

0: 벗어나는 그런 제품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방송국의 예. 이름을 걸고 여러분들에서 마련하는 좋은 제품들을 같이 나눕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요. 영광우선 생방송에서 만날 수 있는 혜택인데요. 생방송실 이용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지금 전화 주셔서 현물 명액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해드렸던 무대도 있고 앞에서도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좋고 그리고 29원 90전에 세 통 드릴 수 있는 이 무가당 유기농 세련은 검은깨 호두 이거 많은 분들의 선호를 하잖아요.
1: 예, 그렇죠.
0: 어떻습니까? 이걸 좀 더 건강을 챙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이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1: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평생 건강을 위해서 뭐 배 건강이나 혈관 건강, 예, 그리고 심폐 건강을 챙기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 장은 예 많이 홀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은 인체에서 가장 큰 소화 흡수 공장입니다. 예, 우리가 먹는 밥, 채소, 고기, 예, 그 모든 건 예 다 우리 장에서 흡수됩니다. 예.
0: 네.
1: 예를 들어서 장이 나쁘고 식욕이 혼란스럽다면 아무리 좋은 보충제와 예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전혀 그 흡수가 되지 않고 예 모두 허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 예, 아깝긴 아깝지만 그래도 우리 예 먹는 바에는 그래도 예 좋은 걸 그리고 우리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그래요,
1: 예.
0: 그래요.
1: 그래서 우리 이학계에서도 인정하는데 예, 우리 장은 그 면역력이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정말 예. 좋은 제품인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를 예, 흡수하셔야겠죠. 예, 섭취하셔야겠죠.
0: 그래, 우리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세균 균형이 우리 몸의 저항력, 감기에 잘 걸리는지 또 알레르기 있는지 또 뭐 이 환절기와 노화를 견딜 수 있는지 직접 이제 결정을 한다 말씀인데 전화 지금 연결이 되는데요. 받아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예, 안녕하세요.
2: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
1: 예.
2: 그, 이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겠는데, 요즘에 싸서 이제 한 일주일 후, 한 가지 두 번 아침 밥 먹고, 한 시간에 딱 이렇게 물, 따뜻한 물에 풀어 먹었습니다.
1: 예.
2: 그래, 이게 장이 좋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작용 하는지 말로 물어본다.
1: 예, 위에나 장이나 다 좋습니다, 그게. 근데 주로는 우리 장의 건강을 위해서, 장의 그 세균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익균을 장에 이렇게, 예, 제공해 주는데, 장이 좋아지면 당연히 다른 우리 기관들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예, 그리고 이거, 이 세균은 뭐 이제 간이하고 콩팥이 한, 약하고 병이는 사람은 뭐가 이렇습니까?
1: 아, 그거는 뭐 큰 예 연관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장이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히 우리 간이나 콩팥이나 이 기능도 다 같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아, 기능이 올라갑니다.
1: 예.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예 다른 우리 장기들도 예, 다 같이 알았습니다. 예 그 건강해지는 그렇군요. 거죠. 예.
2: 알았습니다. 예,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예, 늘 이렇게 그 도리는 얘기인데. 먹으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먹어도 이렇습니까?
1: 예, 장기간 드셔요. 그건 괜찮아요. 예.
0: 유화장.
2: 예. 몇달 복용하고 또 쉬는 건 없습니까? 쉬시라고.
1: 이거는 우리 유산균은 거의 뭐 쉬고 먹고 그런 예 필요성이 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몸이 좋아지면 뭐 우리 하루에 두 봉지 먹던 걸 한 봉지로 줄여도 되고요. 예.
2: 아. 그렇군요.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2: 그, 양나이가 있다 합계로 왔습니까?
1: 예, 예. 뭐, 예, 산양분유, 예.
2: 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그게 아닌 무슨 안지사이 들어가서 무슨 먹으면은 한 봉지 15개 인데 열을 먹게 나면은 다리 맥이 온다는데 하는데 정말 옳은지 그거는 못 봤습니다.
1: 예, 그거는 예 사람마다 예 개인적인 이런 차별이 있긴 하지만 예,
2: 예
1: 그 드시던 분들은 예 다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성분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뭐 한꺼번에 보충될 수도 있고 예 우리 또 칼슘이 또 많이 들어서.

0: 가지고 우리 특히 우리 이런 분들이 배관강에 아주 예, 도움이 된답니다.
1: 도움이 되겠지요?
0: 예예예. 예.
1: 그건 얼마씩 한가?
0: 지금 활동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내일 한번 268-0999번에 전화하셔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문의해 보세요, 지금.
1: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십시오. 그래, 어떤 제품은 저희 받았다가 그 물건이 뭐 한 주사에 다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위화장, 위장을 돕는 또 저항력, 감기, 뭐 이런 알레르기, 노화, 뭐 관절기, 뭐 이런 직접적으로 우리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자체가 어디서 소개를 해드렸던.
0: 그렇죠, 예. 특히 우리 프로파이틱스의 정말 장 건강에 좋은 제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중국인의 우리 몸에 이거를 장에 딱 맞게 설계되어 가지고, 예. 아주 지금 우리 예, 가장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제품이라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장은 또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해독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 대사 직격이라든가 음식물 잔류 독소, 예, 대사 폐기물, 예, 등등은 모두 장에서 지금 배출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장이 통하면 온몸이 가볍고 우리 장이 막히면 온몸에 독이 쌓이게 되죠. 예.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큰 병이 없는데 왜 항상 피곤하고 또 예, 잠도 못 자고 예, 저 우리 낯색도 칙칙하고 또 입냄새도 자주 나고 아 이럴까 또 이문이 가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우리 한번 장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예, 독소가 많이 쌓이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 체크해 볼 필요는 그렇죠, 있습니다.
2: 그렇죠. 뭐 설사나 심한 통증이 없으면 장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오래도록 좋지 않게 되면은요 온몸이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뭐 우리 경미한 우리 장 문제라도 장기간 방치되면 예, 전신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소화계통이 예, 악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또 식후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예, 조금만 먹어도 배가 또 막 부르는 느낌이 가지고 또 변비와 묽은 변이 예, 이게 번갈아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비위도 예, 비위도 점점 약해져서 무엇을 먹어도 또 흡수가 잘 안 되고 예, 보충해도 더 흐려지고 예, 관리할수록 더 나빠지는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2: 네.
0: 두 번째는 우리 또 체내 독소가 축적돼서 우리 그 신체의 노화를 더 빨리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내 세균이 예, 불균해지고 또 유해균이 번성하면 예, 그 음식물 찌꺼기가 장내에서 부패하고 예, 발효되며 대량의 독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혈액, 예, 혈관을 뚫고 소리, 예, 우리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은 우리 입냄새, 예, 체취, 예, 그리고 대변 악취, 칙칙한 피부, 기미나, 예, 로안입니다. 예. 그리고 동안이다, 젊어 보인다 하는 분들은, 예, 피부 관리를 잘해서도 있지만은, 예, 그 장이, 예, 근본적으로, 예, 근본적으로 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반대로 그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면 우리 장에 독소가 좀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세 번째는 면역력이 지속적으로 또 저하되고 예, 자잘한 병이 끊기지 않습니다. 우리 장이 예, 불편하면. 네. 그래서 장이 오랫동안 혼란 상태에 있으면 전형적으로 예, 우리 나타나는 것이 환절기에 몸이 불편하고 또 쉽게 피곤해지고 예, 자주 기운이 없고 예, 그것도 뭐 우리 병에 들었다도 그 회복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예. 이 모든 원인은 예, 정말 대부분이 그 장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
2: 그렇죠. 환절기에 몸이 자주 아픈 것도 뭐 장과 관련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입에도 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나 봐요, 이거.
0: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고질적인 변비와 예, 숙변이 축적. 예, 서너 날에 한 번씩 겨우 우리 변을 보거나 또 배변할 때 힘이 많이 들고 예, 배변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이렇게 오랫동안 장에 머무른 숙변은 계속해서 발효되며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우리 각종 망성질환이 예, 보이지 않는 도화선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를 자주 하고 또 위장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찬 음식, 기름진 음식, 예, 매운 음식 예, 먹기만 해도 바로 예,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점막이 손상되어 있고 또 유익균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예.
2: 그래요, 그래요. 이 장 건강이 우리 몸이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건강을 더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이 장에 작은 병은 없습니다. 뭐 방치하면 모두 큰 병이 됩니다. 뭐 이미 심해진 다음에 뒤늦게야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꾸준히 돌보는 것이 가장 싸고 또 가장 확실한 건강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의 특별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실까요?
0: 예, 우리 영광 우선에서 엄선한 다균주 특허 프로바이오틱스는 예, 시장 가격으로는 한 통에 299원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영광우선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100원을 뽑아줘야 됩니다. 예.
2: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보죠.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0: 예.
3: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구매해봐서 그랬는데요.
0: 예, 말씀하세요.
3: 예, 방송에 늦게 들어오다니까 듣지도 못했는데 이거 저기 만약 지금 방송으로 예약한 한번 그러니까 99원에 몇 개였어요?
0: 199원에 6통, 예, 6통 받아갈 수 있습니다.
3: 199원에 6통.
0: 예, 예. 그럼 뭐 한 통의 가격이 한 30원쯤 되는 셈이죠. 예.
3: 그런데 그거 얼마를 며칠 먹는 거예요?
0: 한 석 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드시는가에 따른데 예. 뭐
3: 그거 편으로 그래요. 한 날에 두 번 먹어요?
0: 예, 한 날에 두 번씩. 예, 아침에 예, 식사 후에
3: 그러니까 6통에 그러니까 6통 받는데 이거 하루 두 번 먹으면 석 달?
0: 예, 거의 석 달 표준이 됩니다. 예.
3: 그래 이거 예약해야 돼요?
0: 예, 지금 전화 우리 저 기록됐으니까 예, 내일 가서 예, 전화번호 대시고 예, 사시면 돼요.
3: 예, 그랬는데 그 전화번호가 얼마던가요? 2680?
0: 예, 0, 그 다음 93개.
3: 아, 0, 93개?
0: 네.
3: 어, 그래갖고 무슨, 전례님이고 무슨, 이제 뭐.
0: 예, 예, 예, 예. 그것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은 깨가루, 예, 호두 가루, 그리고 어디 가루, 이 세 가지를 섞어가지고, 예, 그 안에 전례님도 들어있고, 예.
3: 아, 섞은 거예요?
0: 예, 예, 예.
3: 그러니까 검은색을 세 가지
0: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2: 전화 주셨기 때문에 세 통 드려
0: 예
3: 전례놈은 그 거기다가 그러니까
0: 첨가되어 있죠 예 예예예 예, 예, 예.
3: 아니, 나는 그 다 우회의 그 번호는 있는데 전례놈은 어찌고 할까 지금은 여쭤보는
0: 아 그러니까 우리 주로 그 세 가지 가루인데 예 그 안에 전례놈 성분이 예 포함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
3: 그건 얼마예요?
0: 그거는, 예, 지금 전화해서 하면 29원 90전에, 예, 3통 드리게 됩니다.
3: 3통?
0: 예.
3: 그거는 또 대개 얼마 먹는가?
0: 그거도.
2: 한 통에 400g이에요.
0: 한 통에 400g.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드시는가에 따라 다른데, 뭐, 예, 그 뭐, 한 달 반? 두 달쯤 드시지 않을까요?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3: 아, 알았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아주 괜찮죠. 29원 90선이면.
3: 예. 네, 알았습니다.
2: 예. 찾아주시고. 예, 예, 예, 예. 예. 그래요. 199원에 6통. 한 통의 가격이 30원이
0: 그렇죠.
2: 조금 넘는
0: 예, 30원이라. 어, 그건 30원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예, 넘.
2: 그렇죠.
0: 하루에 겨우 정말 이런 남짓한 돈으로, 예, 오랫동안 우리 축제 때 뭐, 장내 세균도 좋고, 예, 우리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증상도 개선할 수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예. 참 우리가 이렇게 몸이 더부룩하고 그리고 영양흡수 잘 받는다 뭐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면역력 저하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아요.
0: 그렇죠. 예.
2: 정말 이런 면에 대해서는 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0: 예. 그래서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예. 예. 지금 우리 생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전화 드셔서 우리 예. 프로바이오틱스 예약하시기

0: 바랍니다. 예. 정말 한동안 예, 우리 현물이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드디어 우리 현물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예.
1: 네, 중론은 지금 흔히 이 면역력 저하, 뭐 위장 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량은 뭐 이제 오시는 물건이 도착하는 대로 이제 나가다
0: 예,
1: 보니까.
0: 근데 지금 현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지금 예약하셔서 예를 예,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예.
1: 생방송실 이용자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섭취한다면요, 요구르트도 먹고,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도 사먹어 봤는데, 그, 왜 효과가 없었을까, 뭐, 생각한 분들이 없지 않아도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근데 정말 아쉬운 건 우리 정말 대부분이 일반 의료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의 그 위산을 견디지 못하고, 예, 장에 도달하기 전에, 예, 우리 그 안에 그, 예, 유익한 성분들이, 예, 유익한 균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제품들은 그 균수가 너무 단순하고, 예, 활성균 수가 적으며, 그리고 그 보호 기술이 없어서, 우리 입안으로 들어가면 강력한 위산과 담즙에서 견디지 못하고, 예, 장에 가버리, 장에 가기 전에, 죽어버리죠. 예,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하지만 우리 오늘 소개드리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중국인의 장내 환경과 예, 체질에 맞춰서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것입니다.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예, 21가지 예, 국가 특허 복합 균주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균주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장 전체를 골고루 돌보고 있죠. 예.
1: 네.
0: 한두 가지 균주로는 한 가지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리 균주가 협력하면 우리가 변비가 심한 장, 설사가 잦은 장, 그리고 예민한 위장, 예,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예, 면역력이 낮은 경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한꺼번에, 예,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우리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위산과 담즙에 강해서, 예, 대부분이 우리 살아남아가지고의 장까지 직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균주들이 장에 도달한 후에야 예, 비로소 그 뿌리를 내리고 증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유해균을 보충하고 유해균을 억누르며 중간균을 안정시킴으로써 우리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그 근본으로부터 다시 초세워주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활성균 수가 충분히 높아서 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단순히 우리 그 뭐 포장에 표시만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의 우리 높은 활성을 가진 우리 유익균들이 듬뿍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예, 소화를 도우며 우리 복부 폐만감을 줄이고 예, 장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예, 몸의 면역을 끌어올리는 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1: 그렇습니다. 21가지 균주로 예. 특허가 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만하게 되면 효과는 보장된다고 봐야죠, 이건.
0: 예,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 예 약은 이미 생긴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는 것인데, 예. 그래서 오랫동안 장이 혼란스러웠던 분들은 약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전 유익균을 꾸준히 보충해주고 예, 그 우리 장내의 세균 균형을 맞춰가면서 예, 장 환경을 서서히 예, 회복시켜야 합니다. 예. 예,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특별 혜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한 통의 원가 예, 299원인 특허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 영광우선에서는 예, 복원을 100원을 보조해줘서 199원에 드립니다. 예. 그리고 199원에 한 통이 아닌 6통을 드립니다. 예.
1: 네, 그래요. 199원에 6통, 한 통에 30원 정도 가격입니다. 하루에 겨우 1원 정도로 우리 몸의 면역 부분인 이 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오래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면은 이보다 더 현명한 투자는 없을 것 같다. 이런
0: 예, 그렇죠.
1: 자세가 되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특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 좋을까요, 이거?
0: 예, 우리 첫 번째로는 예, 식사 후에 자주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면 드림이 자주 나고 예, 배에서 구르륵 소리가 자주 나는 분.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배변 주기가 예, 불규칙하며 뭐 어떤 며칠

0: 며칠에 한 번씩 본다거나 변비가 생기면 또 그 배변 시 또 힘들고 예 또 시원한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예,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예 매운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바로 예 설사를 하고 또 위장이 너무 예민하고 약한 분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그 대변 냄새가 예 몹시 고약하고 예 입 냄새도 심하며 온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느낌을 받는 이런 분들 예 그리고 또 우리 몸이 항상 나른하고 또 음식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잘 흡수가 되지 않는 분 그리고 또 뭐 우리 환절기만 되면 저항력이 떨어지고 예 쉽게 컨디션이 나빠지고 회복도 더딘 분 이런 분들이 공통한 문제는 우리 모두 장내 세균이 불균형과 예 유익근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예.
1: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해마다 큰 돈을 들여가지고 건강을 챙기시면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불의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불의는 간과하고 계시는데요. 장이 깨끗해야 그래요. 장이 깨끗해야 세균이 균형이 바로 서고 또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되고 독소가 온전히 배출이 된 면역력이 이제 올라갑니다. 오늘의 혜택 다시 정리를 해드려보면요. 한 통의 원가 299원인 특허 상품입니다. 특허 프로바이오틱스를 저희 연광우선 연광 요션 저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선 추천해드리는 제품으로서 100원을 보조해주며 199원에 드립니다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원에 한 통이 아니라 6통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예, 정말 이 특별 혜택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은 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6통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또 위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은 그 영양 흡수와 체력 증진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드실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장 문제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뭐 생긴 것 아니겠어요?
0: 예, 그렇죠.
1: 수년간, 뭐 수십 년간 불규칙한 식사라든가 늦게까지 자제하는 습관 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더 나아가서 자연에 줄어드는 뭐 유익균이 오랜 시간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때문에 장을 바로 잡는 데에는 빠른 효과를 바라지 마시고 꾸준히 안정적인 효과에 집중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 장이 건강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죠.
0: 예, 그래서 우리가 추천하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예 꾸준히 보충하시면 우리 장이 계속해서 좋은 세균을 공급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나빴던 장이 그 환경에 있어서 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꾸준히 드셔도 예 멀지 않아서 우리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더부룩했던 배가 예 더부룩한 그 느낌이 없어지고 또 식후에도 편안해지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배변이 규칙적이 되고 매끄러지면 예 변비로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예전처럼 자주 설사하거나 배가 아프지 않고 또 위장이 훨씬 튼튼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또 우리 입냄새와 체취가 확실히 줄어들고 예. 우리 몸속으로 배물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또 우리 흡수율이 좋아서 우리 먹는 음식과 그 영양제가 우리 몸에 제대로 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0: 그리고 또 전반적인 체력과 예, 컨디션도 꾸준히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더욱이 환절기, 뭐 9월, 10월의 환절기
0: 그렇죠.
1: 쉽게 아프지 않고 또 튼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계절이지 않을까. 건강에 가장 비싼 돈을 쓰는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근본 원인을 제대로 찾고 헛돌지 않는 것이 진짜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부터 제대로 잘 챙겨가지고 진짜 건강한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으로 고생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 주변에
0: 그렇죠.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딱 우리 중국인의 장 건강을 위해서 맞춤 제작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예,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영광 우선에서는 우리 예멘 티립자원 방송국에서 예, 담보하는 만큼 예, 우리 제품을 실은 넣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예.
1: 네.
0: 이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저희 매장을 찾는 것도 환영하고 예, 여기서 우리 매장 주소를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릴 건데요. 영광우선 매장 주소는 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0: 자가 청사 1층, 예, 길치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예. 그리고 그 매장 문의 전화는 0433-268-0999번입니다. 예. 268-0999. 예, 영광우선은, 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예, 정품을 보장하고 반드시 가성비도 좋고 품질도 좋은 제품만 선별해서 어르신들께 진정으로, 예, 우수하고 안전하며, 예, 합리적인 가격이 건강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영광우선 매장은 또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혜택도, 예,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
1: 여유의 1111번, 여유의 112번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지금 제가 그 프로바이오틱스.
0: 예.
2: 거기 좀 그, 저기, 그거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0: 예.
2: 그 가게가 어느 부분입니까?
0: 우리 예멘 텔레비전 방송국 아십니까?
2: 예, 예.
0: 그러니까는 그 우리 예매 이웬 뚱물 끝자기죠, 예.
2: 예매병원 정정문.
0: 예, 예, 예, 예. 거기서 우리 그 우리 정문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십자가가 있지 않아요?
2: 예, 십자가, 예, 예.
0: 예, 십자가에서 예 오른쪽으로 구부려서, 그러니까 동쪽으로 구부려서.
2: 노커이웬 그 모텔.
0: 그렇죠, 예, 예. 노커이웬하고 우리 예매 데스타고 어간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2: 예, 예.
0: 거기에서 우리 한 50m, 100m, 예, 되는 곳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0: 예, 동쪽으로 가야 되죠. 예.
2: 예, 그러니까.
1: 정체적으로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이 정문이가 우리 서쪽현에 있잖아요.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노크이웬하고 우리 데스타고 가운데, 예, 골목으로. 예.
2: 예, 알만합니다.
0: 예, 동쪽으로 한, 예, 100m, 예, 100m.
1: 연성 뚝배기 음식점 맞은편이에요, 바로.
2: 아, 예, 알만합니다. 예, 예, 예, 예.
0: 예. 예. 오셨어. 예, 여러 가지 제품도 많으시니까.
1: 뭐 수십 가지, 예,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예, 많은 걸로 또 골라보시고, 예, 가격도 뭐 저렴하고 혜택도 따라가는 뭐 우대 제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 예,
1: 전화,
2: 예,
1: 참여 감사드리고요.
0: 예, 예, 그래서 뭐 찾겠으면 268-0999번에 예 전화하셔서.
2: 예, 예, 그 부분 압니다. 예,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 듣고 계시는 저희 방송입니다. 지금 방송에 듣고 있거나 뭐 또 직접 뭐 매장으로 직접 가신 분들 꽤 많다는 소식도 들었고, 전번 방송에는 한 17명 좌우에 전화를 많이 새 제품 소개를 하면서 생방송에 이용 전화 이어육에 1111번, 12번 이렇게.
0: 그렇죠. 예. 현운도 좋고 가격도 싼 제품. 예.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효과도 좋고.
1: 지난 시간에 그, 예, 뭐 가루 제품이 우리 몸에 좋고 건강에도,
0: 예,
1: 좋고.
0: 우리 검은 깨, 호두, 어디 가루. 예.
1: 맞아요. 그 음식 대신에 뭐 집에서 이렇게.
0: 그렇죠.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좋고.
1: 맞아요. 예. 그 제품이 그러니까 전화로 주시면 안 되지만은 그 29는 90전에 해당하는데,
0: 예,
1: 세 곽을 드려요. 예. 전화 연결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그 제품은 내 다 쐈습니다. 근데 그 이성진우 반찬에 먹든가 공복에 먹든가 아이 그러면 반호에 먹든가.
0: 유산균은 꼭 식사한 후, 예, 반 시간 후에 드셔야 합니다. 예, 공복에.
3: 난 그거 뭐, 나 그거 두 포로 나 쐈습니다. 근데 난 그거 모르고 그냥 공복에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 영 편안합니다.
0: 아, 그래도 우리는 추천하는 것은 식사, 예, 반 시간 후나 한 시간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한데,
3: 아~
0: 공복에는 그 안에 지금 우리 그, 예, 공복에는 우리 위산이가 많아가지고, 예.
1: 그래서 미리 자극할, 예, 것 같아서 밥 먹고, 예, 식사 후에.
3: 예. 그거 균이니까 밥 먹은 후에 먹으면 효과 없을까봐 그래 식전에 먹었습니다.
0: 아~
3: 그래서 영 편안합니다.
0: 편안하시면 그대로 드셔도 되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1: 어머니 그래도 위가 나쁘진 않네요. 예. 든든하시네요. 위산이,
3: 예,
1: 적고 하니까.
0: 예.
3: 예.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예.
1: 안내 계세요. 그래, 어머님이 위, 장, 뭐 다 건강하고 하니까 저희 방송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0: 그렇죠. 이거 아무리 뭐 그 먹는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편안하면 편한 대로 드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뭐 그렇게 추천하니까. 예, 추천하면서 뭐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신이 그렇게 드셨는데 편안하시면 그대로 드셔도 좋고.
1: 네, 그래요. 저희들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여 또 같은 가격에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또 영양도 풍부한 무가당 유기농 실리늄 검은깨 호두 가루입니다.
0: 예.
1: 세 봉지를 살 수 있는 기회에서 전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환영을 받는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거?
0: 예, 그러니까 이 가루는 검은깨 가루를 기반으로의 우리 호두, 어미도, 흑미를 흑미까지 또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조막 검은색 보양 식품이라 할 수 있죠.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드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여기 우리 유기농 실레늄, 예, 푸시, 예, 보리싹 분말이 또 추가됐습니다.
1: 맞아요.
0: 예. 실레늄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정확히 우리 실레늄이, 예, 왜 중요하고 또 우리 왜 중난층이 반드시 보충해야 할지, 예,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정말 우리 실레늄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미량원소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예.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체내 실리늄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죠.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게라 할 수 있죠. 예.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과 예, 반찬만으로는 그 실리늄 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우리 예, 유기 실리늄이 첨가돼서 한 잔만 마셔도 예, 하루에 필요한 실리늄을 정확하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 아침 한 잔으로 아주 간편하게 예, 실리늄 보충이 되는 거죠. 예.
1: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는 낮 시간대로 2680999번 예, 전화 이용해서 여러모로 자문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좋은 밤 되세요.
4: 국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따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 올려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그 연결고리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 풍기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새로운 노래를 다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0: 새로운 곡을 또 갖고 오셨죠?
1: 예.
0: 네.
1: 예. 장백산 절승일 씨.
0: 장백산은 절승일 씨. 사실 이 노래는 참 많이 또 알려진 노래이고, 예. 하지만 또 새롭게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이 노래는 명곡입니다.
0: 네.
1: 제가 계속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0: 네.
1: 예. 이건 80년대 곡으로서 송대윤 선생님 작곡하시고,
0: 네.
1: 그분이 원래 원창입니다.
0: 예, 네, 원창가.
1: 원창인데, 3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제가 또 불렀어요.
0: 네네.
1: 다시 반주를 해서 다시 불렀어요.
0: 아, 그랬군요. 저 80년대를 또 그 시대부터 우리가 많은 또 뭐 아마 중노년인들에게서는 낯설지 않은 노래일 것 같아요.
1: 이분들 다 들어본 네, 노래.
2: 많이 네. 들어봤습니다.
0: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또 배워보시지는 않으셨죠?
1: 예. 그렇죠.
0: 네. 그럼 오늘 김성수 선생님 작사를 하셨고 송대윤 선생님 작곡을 하신 노래 장백산은 절승일세를 배워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쳐다보니 구름 위에 16봉 치소 샀고 쳐다보니 구름 위에 16봉 치소 샀고 굽어보니 산발 타고 천리림에 설레이네 굽어보니 산발 타고 천리림에 설레이네 후렴입니다.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아 장백산 우리네 자랑 볼수록 절승일세 볼수록 절승일세 네 가사말은 후렴 뭐, 후렴이 아주 기억하기가 쉽죠.
1: 네. 네. 3절까지 됐는데
0: 네.
1: 그 80년대까지는 보통 1, 2, 3절로 했잖아요. 80년대 후부터는 1, 2, 3절 길게서 1, 2절로 기본 다 노래마다 1, 2절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1, 2절로 합시다. 예.
0: 네.
1: 2절, 2절 가사할 거지 하면 됩니다. 3절을 그냥 둬두고
0: 네. 예?
1: 남겨두고. 예, 들어본 기억이 나시겠죠?
0: 네. 예.
1: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0: 네.

0: 박수 나오네. 네, 이렇게 일어났다 들어본 기억 있죠?
1: 네.
0: 근데 그 우리 장단을 잘 타고 8분을 굴어야 되는데 한 번씩 따라갑시다. 예, 예, 장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2: 장일, 장일. 예.
1: 장이?
0: 예, 이 악보가 장일로 됐습니다. 제 부른 거는 지금 장이 아닙니다. 저는 장일로 부릅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대성화를 하자면 장예, 장일로 하는데 여기 앉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 음이 얕을 수 있어요. 음이 얕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단독으로 부를 때 또 높여보자. 장인데 F로 하면 장백선 레거인 되겠다.
2: 레거인 F
0: 1로 하자면 1로 하자면 선생님 또 금방 몇 세로 1로 하자. 이쪽으로 해야 네. 어떤 분들 시원해 할 것 같아. 네. 우리 고반장님이랑 시원해 할 것 같아. 네. 한 줄 가봅시다. 저 아, 이렇게 약나요? 여러분들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약해 부를게요. 저 아유 너무 약.

0: 배기 풀려.
1: 도라에몽.
0: 예, 그냥 발음 높여주시오.
1: 더.
0: 저다 넣으면.
2: 저다.
0: 쟤는 저다 이렇게 되는 거. 네.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0: 음이 있습니다. 보보보니 악보는 원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악보대로 할까요? 근데 그 재미가 좀 쓸어 어느게 더 재밌어요? 고보보니 삼발 타보 이게 이거 하고 고보보니 삼발 타보
1: 먼저 끼나
0: 먼저 끼났으면 먼저 끝났어요.
2: 그래서

0: 빨리
1: F존에도 되겠네요.
0: 선이 F존에 합시다. 볼수록 아프버시 볼수록 예. 볼수록 볼수록 이렇게 합시다. 예. 볼수록 절승이 일세 볼수록 F존 떼도 되겠어요. 예. 시작.

F 저도 이롭죠. 아니 없죠. 이제 F는 2절 이 가사 2절 보이죠? 1절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저 우리 이 노래 가사는 쳐다 밑에서 옳다 보는 가사지 않을까? 쳐다보니. 근데 저는 어떻게 불렀는가? 항상 가수는 저 장백사 우면 없잖아요. 그러나 나 장백사 위에서 천지 위에서 내리받아 보면 부르는 감각을 부르세요. 쳐다 이래야 가수가 네, 모든 그 가사가 어떻게 우미롭든지 내 몸에다 안고 불러야 된다. 옳다 보면 부르면 됐어. 가수는 턱 내리깔고 불러야 된대. 쳐다보 이렇게 부릅시다. 시 다시 한번 준비.

노래 잘 불러야 되니까 볼수록 절승일 씨, 또 볼수록 절승일 씨, 또 볼수록 절승일 씨. 똑같은 가사 세 번씩 중에는 어떻게 불러야 되니까? 볼수록 절승일 씨, 볼수록 절승일 씨. 또 볼수록 절승일 씨. 아, 볼수록 절승일 씨, 또 볼수록 절, 또 볼수. 예, 예, 우리 음악에서는 카누처럼의 또 최고별 다시 정서 올려야 되는데 볼수록 시작.

절 나간 절자리는 삼자리 가서는 절승이 일세 절자로 말 던져라 말이야. 저 정말 절승이라. 네, 볼수록 시작.

이 민족의 음악에 봐요. 절승일세. 그 다음 그 음악 던지자. 그거 가지고 타고 가라 말인데. 어, 마지막에 볼 시작. 다 배웠어, 거. 저라, 어저께 말하는 저 가사에 따라서 행용성까지라 말도 되잖아요.

볼수록 절승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볼수록 절승이 세 마지막 거는 절승 이렇게 가라면 돼.

0: 절승일세, 절승일세, 절승일세. 예, 이래야 그 우리 연속 가사 세 번 반복될 지금 이렇게 구분 조이는데 이 절에 가사를 붙이는데 온 세상의 법부 흐르래 자자구자 구단 자자 온 세상의 법부 법 저거는 온 세상의 법부 흐르네
1: 네. 법부르네
0: 법부르네
2: 법부르네
0: 파를 젓는 민성 보세요 파 저는 이렇게 불러요

0: 예. 내다 해버리고. 예, 이렇게 해야 듣기도 당황하는데. 예. 다, 뭐, 세 번씩 해봅시다.
1: 아니, 아니,
0: 1절만 하시.
1: 1절만요?
0: 되지요, 뭐. 쳐다본, 이 너무 왜소하게 하지 마세요. 이 노래가 얼마나 큰가. 쳐다보니 구름 위에 짜짜짜 열여섯 봉치 소사고 짜짜짜짜 장단 많이 들으려고 구름이 사 여기 어떤 매력 가지라고 왜 구호보 다 이렇게 후레 치라고 하면 돼. 네? 후레 치라고 하면 구호보 가지고 삼발 다 끊어지지 마세요. 구보 시작 한번

0: 한번 한번 같이 하시죠.
1: 네, 같이 하고 해보시죠.
2: 네, 이쪽에서 잠깐 낮추시죠.
0: 지금 내 지금 높이 했어.
3: 지금 떨어졌어.
0: 내 지금 내 야자니까 내 높이 막 불렀다. 네, 한번 같이.
2: 근데 어때 하면 너무 낮지니까.
1: 한번 어떻습니까? 이쁘도 나가는 거나 소리 하나
3: 들어. 지라겠어요.
4: 지도 괜찮을 것 같아.
0: 하라에서 제일 좋아요 지금.
5: 하시스나.
0: 합시다. 지라
1: 소리를 하자.
0: 지라 넘는데. 해보자.

0: 찌개 되지?
1: 찌개 되죠.
0: 찌개 되니까. 예. 되니까. 예.
2: 이거 잘못해. 볼수록 철승이 철승.
0: 네, 이 노래 매력이 있네. 예.
2: 여기 다 있어 돌아온다. 절승 내려올 때 절승이세. 예, 끊어지지 마세요. 어, 마지막에 어, 시작.
3: 볼수록
2: 그렇게 미지하게 돼. 볼 볼수록.
3: 볼수록 철승이세.
2: 문에다 장백산 바라만다. 예? 형용성 가지라만다. 예. 생각하다. 이 소를 잘 알벼니까 글자 작아서.
4: 알겠다.
2: 1절만 오늘 해도 뭐 대단하지. 한 번만 다시 하고 시간이 되면 세 번, 세 번씩 다시 해봅시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한 건데요?
1: 시간 돼요. 네.
2: 자, 켜다. 좀 정서 있게. 쳐다 눈에다 좀 전기를 가지고요. 자.

0: 어른 노래를 이렇게 빨리 배우면 대단한 실력.
1: 그럼요.
2: 근데 마음이 대단한데 네. 야보기는
1: 한 번도 해 못 봤어. 아,
0: 그렇지. 장대한 타이틀인데 태우 가사 형용성을 고, 다 크게 하지 마셔. 쳐다보니 구름 위에 열려서 뻥치서 다 잡아 두드리면 어떡해. 이야기 해라 반다. 앞으로는

0: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 된다. 다 크게 하지 말고 그냥 아 이서부터 아 장백 여기 장백산 사람 되지. 앞에는 소화 얘기를 하죠. 자 다시 한번.
1: 아이 근데 의미가
0: 음은 들렸는데 그 앞에 정서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쳐다 쳐다 쳐다 좀 쳐다 보면서 해야 되지. 쳐다 다시 한번

0: 중국 뺄찌개도 장단 타라는다. 딱 짚어주고 장맥사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부른다 말인데 어떻게 할까요? 세 번 할 수 있어요?
1: 해보시면.
0: 너무 뭐 빨리 배우니까 뭐.
2: 두번씩 하셔도 되고요.
0: 아, 할 말이 없네. 자, 아빠마다 이 장백산을 크면 저 쳐다보니 예. 시 한번 저리 갑시다. 세 번. 이 자리 먼저 하시죠.

0: 만족되시죠?
1: 시간은?
0: 예, 네, 좀 있습니다.
1: 그, 어디는 잘 부르라. 이 코다가 이긴다. 아, 장백, 장집, 아, 짧으세요. 아, 아, 크게 대령하다. 아, 풍쟁이었다. 댄쇼. 아, 이게 크게 지는데, 위치와 점은 작게 가잖아. 아.

0: 시작. 얼순아 절승일세. 네, 이렇게 하면 재밌어. 같은 노래라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게 관건인데. 예. 할 말이 없는데 어서 선생님 부르세요.
1: 할 말이 없는데 시간 다 됐어요.
0: 다 됐어요. 네.
1: 너무 빨리 배우신 것 같아요.
0: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절을 네. 글자 크게 써서 오세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아. 네. 가사가 안 좋고 입에 붙지 않을까. 어쨌든 하다 보면 일절도 안 가진다. 가사가 이게 입에서 놀아야 된대.
1: 그래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요. 좀 여러분 빨리 배우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장백사는 절승일세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오미자니였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76번째 시간입니다.

0: 세천과 도철주는 말없이 그런다. 얼마 가지 않아 침토한 얼굴로 모여선 사람들과 마주치었다. 주울레와 주독도 그 속에 묵묵히 서 있었다. 그들 앞에 작은 눈무더기가 보이었다. 금방 만든 무덤이 틀림이 없었다. 또 한 사람이 갔나 보군. 재창이 나직히 말했다. 그때 산 꼭대기에서 흥분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1: 동지들, 산 꼭대기 다 왔습니다.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승리입니다.
2: 저기서 구함치는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아마 선전대원일 거예요. 재창이 말했다. 과연 산 꼭대기가 눈앞에 있었다.
0: 산등성에서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었다. 붉은기는 마치 하얀 눈으로 타오르는 불길 같았다. 바람에 의해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올 듯 휘날리었다.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힘이라도 얻은 듯 걸음이 빨랐다. 채창은 도철초에게 인사를 하고는 자기 대우를 찾아갔다. 우산 사이 낮고 우묵한 곳에 이르러 보니 정말 한파묘라는 절이 있었다. 어지럽게 쌓인 나무 막대기들이 절 앞에 가득하였다. 이곳을 지나간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긴 것이었다. 안에는 서장 여자들 모습을 꼭 닮은 조각상이 하다라는 흰천을 두른 채 서 있었다. 향로 둘레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념으로 남기고 간 동전과 지폐가 여기저기 굴러다니었다. 곧 산등성에 닿았다. 선전대의 어린 전사들이 얼어서 푸르딩딩해진 손을 꼭 쥐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선전대원들은 늘 남보다 일찍 출발하여 물감통을 들고 다니면서 길에 표호를 썼다. 오늘처럼 가장 힘들 때에도 한 발 앞서 움직이면서 전사들을 격려하였다. 또 힘들게 일하는 인민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0: 이런저런 공연으로 인민들을 기쁘게 하기도 하였다. 두철춘은 대견한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그리소우는 두철주가 만들어준 망토를 쓰고 사람들 속에서 기웃거리고 있었다. 그는 두철주를 보더니 너무 기뻐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얼싸났다.
1: 소우, 결국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어? 그러게요, 올라왔지요.
0: 리소우가 웃으며 대답을 했다.
1: 동지들이 저를 꼭대기까지 태워주었어요.
0: 도졌던 말라리아도 이제는 나은 것 같았다. 걱정스럽던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두 사람의 어깨를 툭 치면서 그러놨다.
2: 이제나 저제나 동지들을 기다렸어요. 설산에서 뼈도 못 추린 줄 알았단 말입니다.
0: 영장 김우래였다. 세 사람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었다.
2: 자, 어서 내려갑시다. 사방명군 동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혁명은 꼭 성공할 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0: 김우래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다짐하듯 말하였다. 두 홍군 주력은 설산날에서 합류한다. 계급의 정,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는다. 막연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제는 내리막길이었다. 산세가 어찌나 가파르고 미끄러운지 아예 주저앉아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었다. 이 방법은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미끄럼틀을 타듯 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김우래와 두철추, 리소우도 미끄럼을 타며 내려갔다. 설선날에는 북디붉은 요촌홍과 황금빛 나는 작은 꽃들이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채 무더기로 피어 있었다. 아래로 20-30리를 더 내려가자 작은 호수가 나타났다. 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맑은 물에 눈 쌓인 봉우리들이 빗기어 더없이 아름다웠다. 호수가의 푸른 불밭에서는 검은 모우가 서너 마리씩 떼를 지어 풀을 뜯고 있었다. 머리는 소가 비슷하고 꼬리는 말 비슷했지만 소도 말도 아니었다. 풀썩풀썩 뛰어가는 모습이 어딘지 어정쩡해 보였지만 몹시 억센 짐승 같았다. 남방에서 온 전사들은 모우가 신기해서 자꾸만 쳐다보았다. 기온도 산꼭대기보다 높아 따뜻하였다. 얼마 전까지 우박과 눈보라 속에서도 힘겹게 걷던 일이 남의 일 같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사방면군과 합류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새로운 희망이자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었다. 발걸음도 가볍고 빨라지었다. 리소우가 김우래에게 물었다.
2: 용장 동지, 사방면군과 정말 합류를 하는 겁니까? 그럼 거짓말이겠습니까?
0: 김우래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2: 산을 내려가면 만나게 될 겁니다. 홍군 사방면군에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딱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강서를 떠날 때와 아마 비슷하겠죠? 에? 그러면 8-9만 된다는 말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 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0: 니소우가 눈을 반짝거렸다. 두철추도 빙긋 웃었다.
2: 우리 힘이 워낙 작지는 않지. 호남 호북 서부에도 화룡과 임필시, 서국 왕진 동제가 이끄는 이방면군이 있는데 그 힘도 대단히 큽니다. 1, 2, 4 방면군은 우리 홍군의 새 주력 부대가 아닙니까? 이 새 무시의 주먹이 힘을 모은다면 장계석을 뒤엎어버릴 수도 있어요.
0: 김우래가

0: 싱글벙글하며 대꾸했다. 한면담이는 어디로 갑니까? 계속 가나요? 이동모.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합류한 뒤에 몇 차례 크게 적들과 붙지 않겠습니까? 설악이나 요산 같은 놈들한테 뒷맛을 좀 보여줘야 하니까요. 에? 한창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정찰병이 와서 보고했다. 산을 내려가면은 두위진입니다. 사팡명문 동지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김우래는 곧장 한동종과 황소에게로 달려갔다. 지도부에서는 행군을 멈추고 장비와 옷매무실을 단정히 하라고 지시하였다. 집행이도 모두 불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초라한 옷차림과 알록달록 제멋대로인 옷 색깔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한동종과 황소, 김우래는 맨 앞에서 걸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하였다. 그들은 설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차가운 물줄기를 따라 좁다란 골짜기를 걸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협금산 어구에 이르렀다. 산 어구를 따라 앞을 내다보니 새하얀 물결로 뒤덮인 채 용솟음치며 흐르는 강이 보이었다. 소금천이었다. 강으로 란간이 달린 나무다리가 놓여있었다. 다리 건너에는 환영하러 나온 건장한 전사들이 길을 사이에 두고 쭉 늘어서 있었다. 한동종과 황소는 기운을 차리고 씩씩하게 산호구를 나섰다. 저쪽 대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쳤다. 동지들! 조항헌군이 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돌리더니 큰 소리로 외쳐댔다. 온다! 온다! 한동종과 황소는 흥분을 억누르며 앞으로 걸어갔다. 이제는 환영을 나온 대렐이 똑똑히 보이었다. 사방명군 전사들은 모두 회색 군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달고 홍군 모자를 쓰고 각반을 치고 집신을 신고 있었는데 팔각 모자가 더 큼직한 것 말고는 일방명군과 비슷하였다. 한동종과 황소가 아직 다리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모여든 사방명군 전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구호가 터져나왔다.
1: 조항헌군을 환영한다! 환영한다!
2: 일방명군 동지들 수고 많았습니다. 일사방명군 합류를 축하한다! 당조항의 경의를 드린다!
0: 구호는 평소처럼 단순했지만 목소리는 뜨거웠다. 멀고 험한 길을 걸어온 일방명군 전사들의 가슴도 뜨거워지었다. 엉엉 우는 사람도 많았다. 한동종과 황소도 눈물을 닦으며 주먹을 쳐들고 소리를 쳤다.
2: 환영해준 사방명군 동지들 정말 고맙습니다. 사방명군 동지들을 따라 배우자. 단결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자. 중국 노농홍군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0: 한동정이 막 나무다리를 넘어서자 맞은편에서 권총을 찬 젊은이가 잽싼 걸음으로 다가왔는데 나이가 엇비슷해 보이는 청년 간부 한 사람이 뒤를 따랐다.
3: 저는 선봉사 사장 왕대산입니다. 이선념 정치위원을 대신해서 동지들을 환영하러 왔습니다.
0: 어깨는 넓으나 허리가 짤룩한 젊은이가 활짝 웃으며 한동장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는 곁에 선 사람을 소개했다.
3: 우리 호랑이 턴턴장 품명 동지입니다.
0: 키는 작지만은 담차 보이는 그 젊은이는 쑥스럽게 웃었다. 한동종도 황소와 김우래를 소개하였다. 그들은 서로 악수를 나눈 뒤에 나란히 마을로 들어섰다. 뒤를 따라오던 대우는 난장판이 되었다. 한종은 겹겹으로 둘러싼 적의 포위를 해치고 살아남은 대우였고 다른 한종은 두 번이나 근거지를 떠나 여러 도시와 요충지를 빼앗으면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낸 대우였다. 두 대우가 드디어

0: 만나게 된 것이다. 전사들의 마음은 벅차올랐다. 일방명군 전사들은 다투어 사방명군 동지들과 손을 맞잡았고, 사방명군 전사들은 일방명군 동지들의 총과 짐을 나누어 메고는 삼삼오대를 지어 마을로 들어갔다. 대우는 웃고 떠들며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베이지는 소금천의 높다란 강기슬개 자리를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우로 자그마한 언덕을 오르니 비로소 마을이 보이었다. 마을은 100가구가 채 되지 않았다. 그다지 길지 않은 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오래된 가게가 몇 집이 있었다. 장족과 한족이 섞여 사는 곳으로서 집은 대개 2층 혹은 3층으로 지은 나무집들이었다. 라마 교사원의 금빛 지붕이 붉은 석양에 반짝거리었다. 붉은 담 안에 성처럼 자리를 잡은 사원은 주위의 농가에 비하면 너무나 으리으리하였다. 왕대산과 풍명은 한동정내를 라마 교사원으로 안내했다. 호위병들이 진작 사원을 깨끗이 치워놓았는지 안은 퍽 깨끗해 보이었다. 커다란 구리주전자에서는 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그들은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왕사장 동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분 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요?
1: 네,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스무 살입니다.
0: 스무 살의 사장이라니 대단합니다.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모두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왕대산이 웃으며 말을 했다. 부대에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호랑이 탄 탄장이었는데 지금은 풍명이 물려받았습니다. 풍명 동지는 올해 19살밖에 안 된걸요.
2: 풍명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고 어색하게 웃었다.
0: 보십시오. 처녀처럼 부끄럼을 타지 않습니까? 천섬 서베토 구역에서 적들이 여섯 갈래로 공격해 들어올 때도 한 개 영을 거느리고 적 몇 개 톤을 연속 물리쳤습니다. 한 번은 한꺼번에 몇 개 톤이 둘러싸이는데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사람이 낯선 사람만 보면은 저렇게 얼굴이 붉어져요. 보세요. 바로 지금 저 모양으로 말이에요. 왕대산의 말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웃음을 터뜨리었다. 풍명은 고개를 더 숙이었다. 사방명군 본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1: 황소가 물었다. 북쪽의 리현, 무현과 문천 일대에 있습니다.
2: 왕대산이 말했다.
1: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일방명군을 맞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양전 총지비가 주왕홍구리 로종교를 거느릴 거라면서 30군 정치비원 리선념 동지에게 몇 개 살을 거느리고 천전 보홍 일대에 가서 맞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석 주부주석과 주총사령원 동지를 비롯한 주왕홍구리 오신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너무 기뻐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0: 문천은 여기에서 얼마나 멉니까?
1: 320리쯤 됩니다.
2: 왕대산이 대답했다.
0: 오는 길은 온통 큰 산들 뿐이어서요. 홍교산이라는 큰 설산을 지나오는데 참 이상도 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땀을 벌벌 흘렸는데 산 위에 올라가니 눈보라에 우박까지 쏟아져 모두 눈사람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무공에는 등속 후에 두 개 영을 식은 죽 먹기로 해치웠지요. 동지들이 이렇게 빨리 도착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제 사탄이 산을 내려왔는데 서로 나팔을 불어 연락을 했지요. 우리는 사천 군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밤잠을 설친 동지들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산비탈에 올라가 멀리 바라만 보았어요. 끝내는 이렇게 동지들을 맞아오지 않았습니까?
2: 한동정, 황소, 김우래는 왕대산의 말을 듣고 나서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5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5대 활동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우대 활동 이제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우리 월말에 하는 우대 활동이 아니고 월 초에 시작해서 월 초에는 다 일이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우대 활동입니다. 예. 두 각의 한가, 네 각의 세가. 열곽 사면 열곽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우대 활동은 우리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혹은 나는 처음이 돼서 먼저 써보겠다 하는 분들

0: 이런 분들이 사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런데 이 우대 활동 오늘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이 우대 활동 이용하실 분들은 우리 방송 끝난 다음에 약국 전화 501-2797을 잘 이용하시면 자문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예. 특히 저희들 이 근내보시완 같은 약은 뭐 쓰던 분들도 써 못 본 분들도 오늘 저거 한번 써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벌써 한 60세 올라서게 되면은 또 70세 더 하죠. 예. 기억력이 깜빡깜빡 되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기억력이 많이 차해집니다. 이래서는 내가 이래다 치매 걸리지 않겠는가. 이 치매라는 게 꼭 유전적인 인소만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나이 엄마 아빠가 걸려야만 걸리는 게 아닙니다. 논의에 들어서면서 뇌조직 위축이 우리 그 MRNA의 허축공천 뛰어보면 대부분 이런 줄어듭니다.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있다거나 노워이소가 있단 말입니다.
1: 네.
0: 이러다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해지고 70세, 80세 가면은 진짜로 치매에 들어서는 분들 아주 많습니다. 이래서 먼저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근내보시완이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건강이가 위장도 건강이가 치매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현대 의학에서도 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이런 건강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텔레비도 봐도 그렇고 예. 의학 잡지 논문을 봐도 그렇고 다 이게 관해서 연구하고 그걸 찾아보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우리 위장도 건강하고 치매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가 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장도는 장도지 소화나 위장도 문제가 그렇게 네 건강하고 관계될 일이 있는가. 장도는 배 아래쪽에 있고 뇌는 우리 머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뭐 해부 구조적으로 보나 생리 공능상에서 보나 크게 관계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머리를 끄덕거릴 겁니다. 내 주위에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형제 가운데서 치매 걸렸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계속 뱀빌레 고생했거나 계속 위장도가 나빠 설사했거나 소화해야 되거나 위장도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보니까 연계되는 것 같다. 이렇게 머리 끄덕일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확실히 우리 과학적으로 지금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이런 그 위장도로 오래 고생하던 이 질병을 오래 하던 사람들 치매 걸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위장도에는 우리 몸에 70% 이상이 면역세포가 장도에 붙어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히포크라테스란 분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70% 이상이 면역세포는 장도에 붙어있다. 반대로 우리 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 때 위장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주로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병행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은 사람 몸에서 병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 사람보다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먹는 음식 채소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심지어 약도 그렇고 많은 음식들에 의해서 그 장도의 유익균들이 많이 죽습니다.
1: 네.
0: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예. 이전에 우리 그 이전도 아니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그렇습니다. 몸에 이도 있고 머리에 썩에도 있고 예,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변을 보면은 해충도 나가고 이것이 나쁜 거는 나쁜 거지만 대신 유익균도 그대로 있었단 말입니다. 유익균하고 유해균 이게 아주 평형 이루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지금 농약을 친 쌀을 먹고 농약을 친 채소 먹고 여러 가지 그 소염제를 먹고

0: 고기, 돼지고기, 뭐 죽소로 먹인 달걀 이런 걸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 장도의 유익균은 이걸 통해서 이런 많은 혈관, 그다음에 장도의 점막을 통해서 영양분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런 독소가 흡수되면서 그게 혈액을 통해서 머리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때문에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도 금리보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가,
0: 예.
2: 선풍이 와서 머리 뻥 하면서 아프던 게, 아침은 아프지 않고, 지팬이 짓고 좋다, 그렇지 못하던 게, 지금의 지팬이 짓지 않고 좋다,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2: 콩팥이 나빠서, 머리 아프던 것도 좀 아프지 않고, 소변을 다섯 번 하다가, 달라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변 잘 나가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그리고 경력이 없어서 말을 하다가도 뒷말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 얻은 경력이 얻은 해법 됐습니다.
0: 네.
2: 선임 효과 좋으니까, 배달받아 더 쓰다 그랬나.
0: 네. 우대 활동 오늘까지니까 예. 듣기사도 참가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립니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기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기실 이게 따지고 보고 보면 또 특히 알고 보면 의학적으로 알고 보면은 이렇게 우리 이 배가 배 안에 있는 뭐 위부터 시작해서 십이지장,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회장, 결장 이 많은 장도들이 우리 몸에서 그게 또 장시먹거성에 아주 중요한 작용 논다 이 말씀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제가 금리보신약을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이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고 그리고 락궁에 부주가 있어 어린이집이 오지랖증이 세게 나고 그리고 경력도 없고 잠못 잤습니다.
0: 네.
3: 그래든지 이거 먹고서 지금 인근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지금 예, 저기 이 혈압이 정상 거의 돌아오고 예. 그리고 이 심장이 항상 놀라고 뛰고 가만하던 이게 지금 정상이 됐습니다.
0: 네.
3: 그리고 어지럼증이 그리 나던 것도 정신나고 경력이 없어 자꾸 이래 평창 뭐 가질라 갔다더니 자꾸 뭐 가질라고 하는 거안 제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리고 저기 잠잘 잡니다.
0: 네.
3: 그리고 저기 사전이 불편하던 것도 좀 많이 낫고 여러 면에서 지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보니까는 큰지 약장에서 만든 약이라든지 너무 효과가 확실히 빠르고 좀 저기 좋단 말입니다.
0: 네, 약이 질량이 딱 보존되어 있는 약입니다.
3: 예, 그래 약이 하도 효과가 좋고 내 몸에 맞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리니까 어느 약을 배달다 쪽.
0: 네, 우리 활동 있습니다. 예, 배달 받으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물론, 우리 몸에서 생기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위장도 하고 관계되지만, 특히 우리 이 뇌세포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전적으로 치매 나중에 걸릴 위험성이 많은가, 할 만한가는 위장도의 건강하고도 관계된다, 이 말씀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4: 네, 우리 오빠 보니까 이 건네보시오 하는 소리인데 콩팥이 너무 나빠서 예, 가 검사할까 단백이 나가고 그다음에 좀 혈뇨 좀 나가고 이런데 이거 한 이제 25세서인데 그게 저기 그저께 가서 검사할까 예, 그게 없어졌단다 선생님.
0: 예, 없어질
4: 예,
0: 수
4: 그래
0: 있습니다.
4: 약이 너무 좋다며 그래 오늘까지 우리 활동한다는데 오늘 조금 더 싸겠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후자할 때 오늘 끄지 마세요.
4: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녀보신화는 산약이라든가 봉동이라든가 백출이라든가 백작이라든가 이런 에

0: 비위를 건전하게 하는 약이 다 들어갔습니다. 중에서 비위는 이 위나 장도를 다 포함합니다. 비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위라는 게. 그래서 이 약은 확실히 약통이 배합이 잘 되고 약을 잘 만들었다 하는 감이 들죠. 이 우리 옛날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뭐 이분이 해도 똥집이 편안해야 된다. 이 말이가 기실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건비작용을 말합니다. 비위가 좋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 위를 포함해서 비장이라든가 장도라든가 십이지장이라든가 이게 다 우리 소화계 통해서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때문에 예, 이런 장도가 든든하고 든든하려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능이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오부 건네버스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빠서 사업이 잘 안 나가고 어떤 때는 용 다수복 이런데 지금 사업이 용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다수복이 않습니다.
0: 예.
2: 소리 다리 쪽이 아파서 예, 이 밀차를 밀고 다녔는데 지금 밀차를 밀고도 안 던지고도 예, 용 잘 걷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예, 이 경력이 없어서 빙산을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다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지금 경력이 해보겠습니다.
0: 네.
2: 또 예, 이 그러면 변비 신났습니다. 근데 변비도 해결된다 이야기.
0: 네.
2: 예. 변비 신났어. 계속 변비약 먹는데 변비약 아니면 변이 용 잘 나간다 지금. 어른된 변이었죠.
0: 네. 네.
2: 또 이 동맥경화 있고 혈진 아팠던지 동맥경화 혈진도 잘하고 하품 다 잘하던지 하품 다 해야 합니다.
0: 맞습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예. 선생님 이 약이 써볼까요? 여러 가지 면이 섞어졌을 때다. 숨을 스스로 한 가지 한 가지 면이 다 나서집니다.
0: 맞습니다.
2: 예. 예. 우리한테 오늘까지 한다가 이 약 있는 것도 오늘 또 많이 자다가 맞다 할 거랍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위장도 역시 우리 그 사령부에 속하는 대뇌의 이런 그 신경 전달과 호르몬 분비, 소화액 분비 이런 지배를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밀접한 하나는 머리에 있고 하나는 아랫배에 있다지만 밀접한 이 경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에, 우리 무슨 근심거리 있다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집안에 무슨 근심거리 있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밥부터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위경련이 일어나고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위장도 하고 우리 이런 신경 대뇌중추 이게 밀접한 연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저희들 건네보시면 약이 그 조합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게끔 약이 조합이 되었으면서 25가지 진귀한 중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약이 많이 들어간 거 좋은 것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약들이 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대뇌세포가 건강해지는 약 그 다음에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비작용을 하고 기와 혈을 보충할 수 있는 약 또 콩팥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 간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면은 이 소화액이 간에서 분비되는

0: 을 높이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액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액은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콩팥하고 심장이 생리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콩팥은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무지어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3: 선생님이 지방간도 있고 당남들이 앉아야 탄산이 없고 특히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꿀을 키우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3: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있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벗어 그래도 이 증상 중에 이렇습니다.
0: 예.
3: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다음 이 양도.

0: 뭐 병원에 검사했는데 잠에도 정상수치로 나오고 밖에 방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 6번째 봤습니다. 방사변으로
1: 방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까?
0: 오, 그래, 이, 뭐, 구하여 쓴다부터, 예, 방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내지, 두, 혹시 두 번 때 했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약을 해, 꾸준히 좀 먹자, 그러니까, 효과 좋으니까.
1: 이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0: 와, 그래도 나는 그, 이번에도 예. 또 배달 받겠습니다, 예.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에?
2: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2: 네.
1: 한 종열.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지금 이, 우리 이모가 영지 입간 구박약을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경화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 어제는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예,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붙이던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예,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란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면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네.
4: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나는 입간염 뭐 구별 쓰고 여자 정말 많이 합격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체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환단가 본가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1: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런 일이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네. 정말 오늘 이날에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안 수고 효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지금 환단 꼭 찾고 집에 오는 길이네.
1: 네, 그렇죠. 건강 네. 도와줬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어.
4: 네,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도와줬습니다. 어찌 기쁜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네.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약입니다, 간에.
4: 예, 네.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전화 어때, 거기 자리에서 어찌나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약을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4: 예, 예. 야, 선생님,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0: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상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것. 몇몇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첫 곡으로 신기옥 작사, 허순자 작곡의 너와나 그리고를 김소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영변은 새로운 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 모습을 담은 가요, 태옥 작사 송일 작곡의 꽃물결 사람물결을 겸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영배는 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원천, 제작의 정홍식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문득 창밖을 보면 어느새 바람이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괜히 가방 하나 둘러매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바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서 여행을 떠날까요? 아마도 일상이라는 체바퀴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풍경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먼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면 어느새 잊고 지냈던 나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꿈꾸시나요? 푸른 바다가 넘실대는 남쪽 섬으로의 여행일 수도 있고 골목골목 낡은 담벼락이 정겨운 또 작은 도시로의 여행일 수도 있겠죠. 혹은 아무도 모르는 기차역에 내려서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여행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은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 여행이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는 순간부터 혹은 캐리어에 옷을 챙겨 넣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두근거림, 낯선 거리의 공기, 처음 맛보는 음식, 우연히 마주친 현지인들의 미소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일상에 지친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인지 여행에서 돌아오면 같은 풍경도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돌아옴에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낯선 곳에서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고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 그리고 익숙한 골목, 내 침대의 냄새, 늘 마시던 커피 한 잔. 여행은 그런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떠날 때도 돌아올 때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간이 없어서 혹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꼭 멀리 가야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집 근처의 공원도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 작은 카페도 충분히 적당한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상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퇴근길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또 소소한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그곳, 혹시 잊지 못할 여행의 기억, 혹은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특별한 이유까지. 자, 문자나 SNS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이 오늘 밤 또 누군가의 여행을 꿈꾸게 하는 작은 불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아, 여러분을 혼자만의 여행으로 잠시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잠시나마 훌쩍 어디론가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소개해드리는 연변의 여행지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도나시에 위치한 한총룡 홍색 여행 관광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총룡 홍색 여행 관광구는 길림성 도나시 남부의 산령으로 201 국도와 인접해 있고 송화강과 목단강의 분수령에 위치합니다. 주봉의 해발 고도는 1000여 미터에 달하고 2024년에 국가 4위급 관광구로 선정됐습니다. 이 고개는 201 국도를 가로지르고 장백산 침엽 화렵 혼효림 생태계와 가을 오화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숲은 소리를 맞은 후 붉은색과 주황색, 노란색, 녹색 등 여러 색이 뒤섞여서 찬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고개 일대에는 동북항일연군 미령유적지, 문화전시관, 그리고 항일영웅기념비가 보존됐고요. 항전문물 2,9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길림성 국방교육 홍색교양기지 및 삼림건강효양기지로 인정을 받았고 주급 애국주의 교양기지 등의 칭호도 획득했습니다. 풍경구는 풍엽산장, 홍엽곡, 장백산 삼림, 민속문화박물관 등의 자원을 통합해서 미령유적잔도, 민속박물관 등으로 구성된 관람체계를 갖췄고 홍색교양, 삼림건강휴양 등 다양한 업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의 전시는 국가 3A급 여행구였고 2024년 4A급으로 등급 상향 후 홍색문화와 자연생태 자원을 통합해 매년 많은 여행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26일에 개최된 제9회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 풍엽곡 요원활동은 쌍홍리 가을 정취를 그리다, 한총룡 홍색여행관광구의 흔적을 찾다를 조절해서 걸으면서 도장 모으기, 홍색연구학습, 군사유적탐방 및 배추김치, 돼지

경관과 인문경관을 통합하고 있고 핵심 자연경관은 홍엽곡입니다.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숲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어 오색 찬란한 오화산 풍경을 선보이며 단풍과 홍색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쌍홍경관의 최적 장소가 되겠습니다.

통영구의 홍색문화 핵심 명소로는 동북항일연군 미령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유적지는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군사적 특징이 가장 뚜렷하고 보존 상태가 가장 완전하며 규모가 방대한 항일연군 미령유적군으로 G자형 참호와 493곳에 달하는 개인 사격점, 또 낮은 땅 움집,

취사장, 저장고 등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양정우, 위승민, 진한장 등 항일연군의 유명한 지휘관들이 오랫동안 전투하고 생활한 중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한총경 홍색 여행 관광구 미령 문화 전시관은 전국 최초로 동북 항일연군 미령 문화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전문 전시관으로 건축 면적이 1,105평방미터이고 전시 면적은 870평방미터에 달하며 귀중한 역사 사진, 문헌 자료 그리고 항일연군 유물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동북 함락, 항전에 떨쳐 일어나다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실물 이미지 조각상, 현장 복원 및 음향, 조명, 멀티미디어 형식을 통해 동북 항일연군의 14년 투쟁의 여정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총령 홍색 여행 관광구 항일영웅기념비는 2018년에 건립됐고 미령 유적지 옆에 위치해서 한총령 홍색 여행 관광구에서 희생된 항일 선열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산청령 홍색 여행관광구의 단풍 경관은 가을 경치의 핵심입니다. 홍엽곡은 단풍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데요. 매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가 최적의 감상기간으로 이때가 되면 단풍나무는 불처럼 붉고 숲은 온통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진홍색, 자작나무의 황금색, 풍향나무의 불빛 같은 붉은색과 또 푸른 소나무의 먹빛 녹색이 서로 어우러져서 색채가 풍부하고 중국 수묵화의 승리감을 지닌 가을 그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총룡 홍색 여행 관광구의 가을 아름다움은 단순한 자연 경관만이 아닙니다. 음력 8월 입추가 되면 산삼 열매가 붉어져 산삼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높은 산을 넘고 깊은 숲으로 들어가 솔에 나무 막대기를 쥐고 두 눈을 크게 뜨고 산야를 세심히 살피는 한 폭의 산삼 채취 그림을 또 이루기도 합니다. 한 총룡의 갈빛에 꽃이 만발하면 꿀벌들이 분주하게 오가면서 양봉가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또 하나의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버섯 줍기, 잣따기, 개암 따기, 호두 줍기가 남대로 살 것 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활동을 사람들은 산의 수확 또는 소추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총룡 가을의 아름다움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로동이 불을 창출해주는 기쁨에도 있고 또 로동이 한 총룡의 가을 경치를 더욱 돋보이게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 경치 외에도 한 총룡 홍색 여행 관광구의 봄에도 독특한 풍경이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숲 아래 습한 곳에 하청화가 무더기로 피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노란색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꽃바다를 방불케 합니다. 하청화는 줄기와 잎을 꺾으면 노란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민간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후라이 꽃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유람객들이 한 총룡 홍색 관광구에 오셔서 특색 있는 여행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행처럼 설레고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0: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0: 여기는 연길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인생에는 가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일환 작곡의 그대는 나의 기적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량춘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을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동행자의 존재가 있으므로 그 길은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워집니다. 최근 작사 박동호 작곡의 인생길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산 좋고 물 맑은 고향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류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초가집을 노래한 가요. 김수남 작사, 남희성 작곡의 리철혁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어느덧 하늘이 높아지고 바람이 시원해졌죠? 오늘도 내 가족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주부들의 든든한 친구,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 그리고 우리 몸을 든든하게 채워줄 제철 식재료가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오늘은 가을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봄을, 바로 배와 대추를 준비했는데요. 아삭한 배의 청량함과 달콤한 대추의 포근함이 만나면 온 가족의 건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늘 시간에는 배와 대추의 놀라운 효능부터 신선하게 고르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배추 그리고 배, 그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달콤한 과즙이죠. 배는 수분 함량이 약 80% 이상으로 갈증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배의 진가는 여기에서 끝이 아닌데요. 배 껍질에는 과육보다 최대 25배 많은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의 부위별 항산화 활성은 과피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과심, 과육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배에 드실 때에는 껍질을 깎지 마시고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겠죠. 배는 특히 호흡기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요.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는 루테올린 성분이 항염작용을 합니다. 환절기라 환기가 잘 안 되는 요즘 배 한 개면 온 가족이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다면 배의 혈당 지수는 얼마일까요? 바로 35.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배는 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안심하게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보약이라 불리며 귀하게 여겨져온 식재료입니다. 중의학에서는 대추가 위를 튼튼히 하고 비장을 보호하며 부족한 기운을 낫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소화기와 호흡기 질환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지금 딱 필요한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추에는 칼슘, 칼륨, 린 등의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C 함량이 높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요. 대추에 들어있는 트리테르페노이드 배당체,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증, 항균, 위장보호, 심혈관보호, 신경보호, 진정 및 항불안작용 등이 보고될 정도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어요.

게다가 대추는 베타카로틴 성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효과는 물론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을철 나른해지기 쉬운 우리 몸, 대추 한 알이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배와 대추는 함께 먹으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배의 청량함과 대추의 단맛이 어우러져서 차로서도 요리로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특히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는 이 조합만 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효능을 알았으니 장 보러 가볼까요? 아래 배와 대추 똑똑하게 고르고 오래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르는 방법입니다. 우선 색을 보세요. 황갈색 빛이 도는 배가 품질이 좋습니다. 너무 푸르거나 색이 탁한 건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둘째는 꼭지를 확인합니다. 배의 꼭지가 싱싱하고 마르지 않은 것이 좋은데요. 꼭지가 시들면 오래된 배입니다. 세 번째는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게 과즙이 풍부하고 신선한 배입니다. 가볍게 느껴지면 수분이 빠져나간 거예요. 넷째는 껍질을 살펴보세요. 껍질에 상처나 흠집이 없고 매끈한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배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배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 수분이 빠지지 않게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온 보관은 약 1, 2주 정도 가능하고요. 냉장 보관은 약 2, 3주까지 가능합니다. 배를 오래 보관하려면 키친타월로 감싸서 이 비닐봉지에 넣어서 묶은 후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아삭한 맛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명절 선물로 받은 배는 이 방법으로 보관해보세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는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배의 로화를 촉진하고 부패를 앞당기기 때문인데요. 배는 따로 보관하는 게 오래가는 비결입니다.

방법입니다. 대추는 크게 생대추와 건대추로 나뉘는데요. 고르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생대추는 윤기가 나고 흠이 없으며 붉은색이 많이 도는 것을 고릅니다. 껍질이 팽팽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하다고 하네요. 건대추, 즉 마른 대추는 연한 황글색으로 선명하고 윤기가 나며 껍질이 깨끗한 걸 고르면 되는데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추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생대추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대추는 종이봉투에 담아 자연 통풍이 되는 것을 보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에는 건대추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키친타월에 감싸서 보관해주세요. 냉장고에 그냥 넣어두면 이 습기를 빨아들여서 딱딱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딱딱해진 대추는 물에 미리 불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요. 대추는 깨끗하게 씻은 뒤 물기를 잘 말리고 대추씨를 제거해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차나 요리에 언제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답니다.

이제부터는 배와 대추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입니다. 가을 감기 예방에 좋은 배, 대추 그리고 생강차인데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이보다 좋을 순 없어요. 배의 청량함과 대추의 단맛, 생강의 톡 쏘는 맛이 어우러져서 목도 따뜻하게 그리고 몸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재료로 배 1개, 대추 대 6개, 생강 30g, 꿀 또는 설탕 적당량, 그리고 물 4컵 준비하시고요. 배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칼집을 내거나 반으로 잘라주세요. 생강은 얇게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배, 대추, 생강을 넣고 중불에서 20-30분 동안 푹 끓여줍니다. 우러난 차를 체에 걸러내고 꿀이나 설탕으로 간을 맞춰서 마무리합니다. 만약 차를 더 진하게 드시고 싶다면 약불로 줄이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끓여보세요. 향이 더 깊어지고 영양성분이 더 잘 우러나올 겁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마셔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전통의 맛 배숙인데요. 이 배숙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음료로 감기나 기침이 날 때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워진 배를 함께 먹으면 속까지 든든해지죠. 배에 한 개, 대추 서너 개, 생강 30g, 통후추 대여섯 알, 그리고 흑설탕 또는 꿀을 적당량 준비해주세요. 배는 껍질을 벗기고 꼭지 부분을 잘라낸 다음 속을 파내고 씨를 제거해줍니다. 파낸 배 속에 대추, 생강, 통후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냄비에 배를 담고 물을 배가 잠길 정도로 부은 뒤 흑설탕을 넣어줍니다. 중불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푹 끓여주세요. 배가 부드러워지면 건져내고 국물은 따로 걸러서 함께 즐기면 됩니다. 통후추는 뱃속에 꼭꼭 눌러 넣으면 빠지지 않거든요. 배숙은 뜨겁게 마셔도 좋고 차갑게 식혀서 마셔도 일품입니다. 남은 배숙 국물은 얼음틀에 넣어 얼려두면 배숙 아이스티로도 즐길 수 있어요.

세 번째 레시피는 새콤 달콤 배 겉절이입니다. 배를 샐러드처럼 즐기고 싶다면 새콤 달콤한 드레싱과 함께하면 배의 아삭함이 더 돋보이죠. 고기 요리와 함께 곁들이면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재료로 배 2분의 1개, 양배추 약간, 당근 약간, 쪽파 약간, 그리고 식초 2 큰술, 올리브 오일 1 큰술, 꿀 1 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준비해주세요.

배는 껍질째 얇게 채 썰어줍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갈변을 막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당근도 얇게 채 썰고 쪽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볼에 식초, 올리브 오일, 꿀, 소금, 후추를 넣고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채소를 볼에 담고 드레싱을 부어 살짝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배의 겉절이에 호두나 잣 같은 견과류를 함께 넣으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더 맛있습니다. 고기 구울 때 곁들여 먹으면 느끼함이 확 잡힌답니다.

아버지께서 달콤 쫀득 대추 절임 만들어 볼까요? 대추를 달콤하게 졸이면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간식이 완성돼요. 아이들 간식으로 혹은 차와 함께 즐기는 디저트로 딱 좋은데요. 재료로 대추 20개, 설탕 2큰술, 물 1/2 컵, 꿀 1큰술, 계피가루 약간, 짭 약간 준비해주세요. 대추는 깨끗하게 씻어서 한쪽만 갈라 씨를 발라내줍니다. 냄비에 설탕, 물, 꿀을 넣고 끓이다가 대추를 넣어 약불에서 졸여줍니다.

대추가 통통하게 부풀어 익으면 계피가루를 뿌리고 불을 꺼주세요. 식힌 후에 대추 꼭지 쪽에 잣을 하나씩 박아 마무리합니다. 대추 조림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1, 2주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요구르트에 얹어 먹어도 고급스러운 디저트가 된답니다. 계피가루 대신에 코코넛 가루를 뿌려도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배와 대추로 만든 건강한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서 가족들의 면역력도 입맛도 확실하게 살려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주부클럽 가족의 건강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밥상이었습니다. 불어편집의 최춘희 그리고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라는 존재는 우주안의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버릇은 나만의 언어이고 나의 흉터는

나만의 표식이며 나의 고민은 나만의 깊이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또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구부러질 줄 알지만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조문화 산책에서는 리은실의 수필 나는 필요하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이 봐주시러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셨다. 집을 떠나 외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타향에서 취직을 하다 보니 그렇게 부모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것은 정말이지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엄마는 시집간 딸의 부족한 요리 솜씨가 꼭 본인 탓인 것만 같아서 사위 앞에서 몹시 숭고한 표정을 짓더니 뒤늦게 나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다. 장국은 두 번째 쌀 씻은 뜨물로 하거라. 계란말이에는 밀가루를 조금 넣으면 모양이 이뻐진다. 무침에 설탕보다는 매실액을 넣거라.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다가 밥 세 식구 먹을 만큼 할 때는 물이 손등으로 안 올라와도 된다 라고 하시길래 설명서에 쓴 대로 쌀 세 컵이면 물을 눈금대로 넣으면 되지요 라고 했더니 홀연 씁쓸한 표정을 짓고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생각해보니 엄마가 한 밥은 어떤 날은 좀 질기도 또 어떤 날은 조금 딱딱하기도 했던 것 같다. 최신 제품으로 나온 전기밥솥을 써도 엄마는 언제나 재래식으로 물을 맞추다 보니 밥물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은 계란말이 할 때는 무침을 할 때는 얘기하실 때부터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다 용케 그 입을 다물었던 건데 참을 걸 끝까지 참지 너무 성급하게 열심히 알려주시려고 하는 엄마에게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더 이상 전수해줄 경험이 궁예진 엄마는 거실로 나가셔서 TV에 시선을 던진 채 입만 다셨다. 엄마와 딸은 앙숙관계라고 누가 그랬던지 우리는 갓난쟁이 아이를 놓고 또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 아웅다웅했다. 시간 지나 생각해보니 그건 할 줄 아는 게 없이 고집만 센 내 아도남의 소치였다. 책에선 이러는 게 아이한테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이러라고 했습니다. 나는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을 지켜들고 사사건건 애봐주러 오신 엄마에게 반대표만 날렸다. 그렇게 안 했어도 애셋을 길렀다. 성격 짱짱하신 엄마 역시 의견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 토항하고야 말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엄마는 그 활달하시던 성격은 어딜 가고 매우 소침해 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간 애 셋 키운 경험이 스마트폰 앞에 빛을 잃고 무용지물이 돼버린 것에 대한 열패감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같이 우리 집으로 오신 아버지의 입장은 엄마보다 난처했다. 딱히 필요하지 않은 군식구 아니냐는 자괴감 섞인 소리도 가끔 하시곤 했다. 고된 노동만큼 힘든 무례함을 달래고자 저녁에는 사위랑 술 한잔 부어놓고 권커니 자커니 할 때가 많았다. 술 한잔을 부어놓고는 젊어선 수호전을 달달 외울 만큼 짱짱한 경력의 소유자였다는 무용담도 조금의 허풍을 가미해 말씀하셨다. 그걸 증명이라도 할 듯이 역사인물의 생물연대까지 딱딱 제시하며 사위 앞에서 한껏 과시를 하시기도 했다. 어느 날은 스탈린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스탈린이 1953년도에 서거됐을 때라고 아버지가 운을 떼시는데 늘 조용하던 남편이 그날따라 아버지 말을 끊고 아버지 1954년이 맞을 겁니다 하며 겁도 없이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잠시간의 침묵이 흐르고 그 침묵이 못내 불편하게 느껴졌던 내가 그만 아버지 이젠 경력이 퇴보해서 라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그만 해버리고 말았다. 굳어진 아버지의 표정은 펴질 줄을 모르고 그런 채로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가만히 스마트폰을 열어 검색했더니 아불싸 이를 어째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이었다. 아버지 맞았네. 1953년 맞습니다. 라고 내가 개면쩍게 말하자 아버지는 겁봐라 라고 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제껏 평정심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이내 소침해지는 것이었다. 작은 마을에서 자타공인 백과사전이고 경력왕이셨던 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컴퓨터만 맹신하고 늙으신 아버지는 일단 의심부터 하려드는 딸 앞에 철저히 자존심을 구겼던 것이다.
엄마 아버지는 애 돌봐주는 수고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눈에도 안 차는 작은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그리고 많은 정보량을 자랑하는 책에 완전히 권위를 내어주고 몹시나 낭패한 심정이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엄마 아버지가 유난히 기꺼워하시며 즐거워하셨던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다. 우리 집에 온 지 두 달이 지나자 성격이 활달하신 엄마는 어느새 맞은편 집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해져 있었다. 그 집에 몇 년을 살았건만 우리 내외는 그 집 사람들 얼굴도 알까 말까였는데 엄마는 어느새 그 집 식구들에 대해 제법 많은 것을 알아오셨다. 그 집 손자가 이젠 안 쓰는 유모차를 빌려오는 외교 수완을 펼치는가 싶더니 어느 하루는 그 담례로 김치를 해드린다는 것이었다. 한족들에게 우리 조선족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파는 것보다

얼마나 차원다른 맛인지를 보여줘야겠다며 온 저녁을 바삐도셨다. 곱게 색깔을 입힌다며 찹쌀죽도 쓰고 배도 곱게 가라는 품이 여간 정성스러운 게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그 김치를 정리 반찬통에 담아들고는 맞은편 집 문을 노크했다. 저녁에 퇴근해 오니 엄마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져 있었다. 그런 환한 웃음을 언제 봤던지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김치를 가져다 준 얘기를 눈을 반짝이며 하셨다. 점심을 먹고 나서 그 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쩜 이리도 맛있을 수 있냐고 한국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도 있지만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던 것이란 거다. 며칠이 지나자 엄마는 앞집 가져다 줄 김치를 또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담그셨다. 저렇게 고생을 자처할 것까지야 있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엄마의 보조 역할만 하는 것에 가끔 불만을 품고 있던 아버지는 많은 시간을 트럼프 패를 떼거나 책을 보는 데 쓰곤 했다. 하기야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돌보는데 아버지가 할 일은 딱히 없었던 것이다. 그날따라 아이는 유난히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더운가 보다 싶어서 부채질을 해줘도 그네를 태워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다가 방귀를 몇 번 퐁퐁 뀌더니 잠깐 해축거리고는 또 울어대는 것이었다. 트럼프패에 열중하던 아버지가 애가 최애꾼 하더니 다가오셨다. 아버지는 젊어서 배웠던 중약 지식을 더듬으며 이럴 땐 배에 어느 효리를 눌러주고 다리에 족삼리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야 한다며 아이를 어르스러 줬다. 이게 웬 기적인가? 10여 분쯤 지나니 그 악슬에 울던 아이가 눈물을 대롱대롱 단 채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몇 번을 더 방귀를 뀌고는 언제 아팠냐는 듯 해축거리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길다란 두 손을 마주쳐 작게 소리를 내시고는 신기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중약 지식을 꽤나 열을 올려 펼치셨다. 젊어서 마을에 어떤 체한 할머니를 침 한 번으로 낫게 해드린 이야기며 한국에 가서도 아픈 사장님께 침을 놔주어 신뢰를 얻은 이야기며 모두가 리씨 할아버지 최고라 엄지를 지켜 세웠던 이야기를 아버지는 숨도 돌리지 않고 단숨에 하셨다. 그 희열의 찬 눈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이후로 가끔 보는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정을 다시 본 적이 없다. 내가 비싼 홍삼액을 사갔을 때도 옷을 사드렸을 때도 그렇게 번쩍이는 눈빛은 못 봤던 것 같다. 인정 욕구, 존경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인가 어느 외국 양반이 내세웠다는 그런 리론들이 나는 그냥 먼 곳에는 아니면 책이나 있는 것인 줄로 알았다. 엄마, 아버지가 정말 바랐던 것은 그것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고 말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타인의 인정과 존경 그리고 자기 가치 실현을 했을 때에야 비로소 행복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의 어줍다는 적선 같은 동정이 아닌 진심으로 되는 인정과 존경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걸 모르고 아니 모른 척하고 나는 명절 때 용돈 드리는 것 온갖 생색내며 보약 사드리는 것 등으로 너무 쉽게 효도 흉내를 내려고 했다. 저녁에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아들애가 외할머니 해주신 떡갈비만 먹겠다고 보챈다고 엄마가 해준 감자전이 생각난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소파 커버 코바늘로 또 줄까 하시면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한다. 그리고 만년 문외 청년이신 아버지에게는 편지를 써서 글 한 편 써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려야겠다. 인정 욕구인지 존경의 욕구인지 자기 실현의 욕구인지 그런 어려운 리로는 집어치우더라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옆에 필요한 존재로 남아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어린 손자, 손녀보다도 가전제품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한다면 가끔 풀이 죽어있는 그들의 소외감을 모른 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한다. 당신들은 나에게 정말 정말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고 어필해야겠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명절 선물은 아닐지 그저 말로만 애떼우려는 막내딸의 계략은 아님을 아버지는 아시리라 믿는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8월 초 닷새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책과 동행입니다. 일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곳도 결국은 일상입니다. 책 읽는 즐거움이 생각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책 몇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랑다의 소원이라는 책입니다. 소년 랑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와 엄마가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소원도 고향의 약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향촌진흥전략의 실시 및 추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마을 사람들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게 됩니다. 드디어 랑다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동문학작가 단리픈이 창작한 이 작품은 향토적인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생존 상태와 감정, 운명에 주목하며 어린 시절 서사를 통해 시골 마을의 큰 변화를 현실주의적으로 써내려갑니다. 다음은 코끼리가 북회기선을 넘다라는 책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을 소재로 한 장편 아동소설로 운남 한이족 소녀 하지가 무리를 떠나 북상한 아시아 코끼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가족 간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1살 되는 하지는 숲과 코끼리를 지키기 위해 늘 밖에서 돌며 집을 비우는 아버지랑 서먹서먹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북상한 사건을 계기로 부녀 사이의 감정은 소리 없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는 점차 대사연의 언어를 알아듣게 되고 아버지의 침묵 속에 깃든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됩니다. 아동락 작가 로연남이 쓴 이 소설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이족 문화, 가족 간의 정을 통한 성장, 생태 보호라는 주제를 융합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적인 풍경을 그려냄으로써 따뜻한 정과 힘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빛을 따라 나아가다라는 책입니다. 1937년 남경이 함락되기 직전 남경 시립맹가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특수교육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시각장애인 아이 맹유와 언어장애인 아이 염윤생은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따라 산과 강을 누비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중경에 도착한 후에도 전쟁으로 인해 평온한 학업을 이어가는 것마저 사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학교 건물을 재건하고 경보가 잠시 잦아드는 틈을 타 학업을 이어가며 생사리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아동락 작가 막효홍이 쓴 이 작품은 격변의 시대 속에서의 색다른 성장을 통해 한계를 뛰어넘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책입니다. 작가 원매가 창작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간체 산문집입니다. 이 작품은 저자가 3년 동안 현급 학교 심리상담실인 속삭임실 현장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미성년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쌓아온 성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은 현대 소년들이 대인관계, 자기 정체성, 세대간격, 삶의 의미 등 면에서 겪는 성장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는 감정의 안착, 자기 견지, 가치의 재구성, 정신적 구원이라는 치유의 경로를 구축하고 쓸모없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다. 같은 주파수의 우정이 가장 신난다. 당신이 본 적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등 장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11통의 편지를 한 대 모은 이 책은 어떻게 성장하고 화해하며 생명을 열애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마음의 책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청화 이수라는 책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생명의 끈기와 가족 간의 사랑을 녹여낸 성장 소설로 작가 방관청의 신작입니다. 주인공 청화는 한때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건장하고 어머니는 온화하며 교양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운명의 급격한 전환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뜻밖의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으며 갓 태어난 여동생 청묘도 앓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의 무거운 짐이 청화의 왜소한 어깨를 짓누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집이 센 청화는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마음에 아로새기고 여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삶이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강인함은 아직 채 성숙되지 않은 청화를 곱게 서고 곧세게 성장케 합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 되면 문득 떠오르는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단편 소설집 밭같은 여름입니다. 밭같은 눈부신 여름이지만 어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시린 겨울에 머물렀습니다. 상실과 이별의 순간을 담담하게 그려낸 이 소설집에는 7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문을 여는 작품 립동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젊은 부부의 부서진 일상을 따라가며 독자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다가도 그 고통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고개를 돌려 외면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몇 번의 봄이 지나도 그들의 계절은 여전히 매서운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노찬성과 에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찬성이가 버려진 개 에반을 거두며 시작됩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다짐과 달리 어린 찬성에게 생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일은 버겁기만 합니다. 하루 이틀 결정을 미루며 죽어가는 에반의 고통을 연장하는 찬성의 모습은 가슴을 조여오는 사랑의 책임과 그 무게를 저릿하게 묻습니다. 건너편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남은 연민을 그립니다. 시렬했던 공무원 시험 준비의 어둠을 함께 헤쳐왔지만 홀로 긴 터널을 빠져난 도화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지 오래입니다. 상대 처지 때문에 이별의 말을 차일피를 미루는 모습은 사랑보다 깊고 울컥한 슬픔을 남깁니다. 가리는 손은 필리핀인 아빠의 다문화 가정 아이를 비춥니다. 엄마와 단둘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온 아이의 이야기는 서늘한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이가 반드시 타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압과 폭력의 현장에서 가려진 손 뒤로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아이의 모습은 이해받지 못해 지쳐버린 내면의 어둠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마지막 이야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역시 상실을 다룹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놓아버린 주인공은 사촌 언니의 권유로 스코틀랜드에 머물며 상처를 치유합니다. 물에 빠진 제자의 손을 잡으려다 세상을 떠난 남편, 죽음이 아닌 삶을 향해 뛰어들었던 그의 마지막을 마침내 이해하며 떠난 자리에 남겨야 할 것은 슬픔이 아닌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책을 덮고 나니 한 문장이 마음을 세차게 울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지쳐 있었어. 리에는 품이 되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때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돼 있거든. 그런 걸 다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다 온전한 참도 거짓도 아닌 말을 던진다.
이해는 품이 되는 일이다. 소설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 귀찮음을 감수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그 리의 품의 절실함을 뭉클하게 건네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고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안과 밖의 온도 차이를 절실하게 체감하며 세상의 속도와는 다르게 제자리에 멈춰버린 누군가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계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삶의 시차를 담담하게 풀어낸 이야기들. 저자는 이 소설집에서 시간은 끊임없이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버린 누군가의 얼어붙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향해 살며시 다정한 손을 내밉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파란 하늘이 좋아지는 가을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풍성한 달이기도 하죠. 가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가요. 리선어 작사 황기욱 작곡의 가을 서정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내 고향 금파도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의 가사는 벼파도 넘실대는 논불, 아득히 펼쳐진 벌판, 바람에 넘실대는 벼파도를 바라보면서 떠오른 시상을 적은 것입니다. 리원경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창규 작곡의 황금 나락 설레일 때 날 찾아오세요 보내드립니다. 윤행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사랑은 꽃향기처럼 피어나 너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한 줄기 햇빛과도 같은 존재이고 활력소와도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절권 작사 림봉어 작곡의 단풍잎사랑 보내드립니다. 안녕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불긋불긋 단풍잎, 단풍잎은 가을을 상징하는 아름다움이죠. 이어서 김성수 작사, 안유허 작곡의 꽃단풍 피었네 보내드립니다. 박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파란 하늘이 좋아지는 가을입니다. 이 가을을 만끽하면서 김종호 작사 윤강철 작곡의 낙엽 보내드립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황금벌이 출렁이는 풍성한 가을, 수확이 넘치는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이어서 김성만 작사, 김덕수 작곡의 농가의 가을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계시 철남구역에 위치한 최적의 매물 홍수림허원 소형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고 주택 소유권 증명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매매 절차가 빠릅니다. 총가격이 저렴한 외에도 가격 우대를 더 해드립니다. 주거용으로 쾌적할 뿐만 아니라 민박 운영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집상담을 하실 분들은 156-6227-8866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평소 교통규칙을 잘 지키고 있나요? 교통규칙은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사람마다 교통규칙을 잘 지키면 질서 있는 교통환경이 이루어지고 차량과 보행자는 더 효율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 모두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문명한 어린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자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혹시 하늘 높이 있는 오존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존층은 지구를 감싸는 투명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9월 16일은 국제 오존층 보호일인데요. 오늘은 오존층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존층 보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존층은 지면으로부터 약 25km 내지 30km 떨어진 오존 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모여있는 대기 성층권을 말합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의 99%를 흡수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될 경우 피부암, 백내장 등 각종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자외선 복사는 식물의 생장과 광합성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오존층은 지구상의 생명들이 자외선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때문에 오존층을 지구 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지키는 보호 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오존층은 또한 일부분의 태양 복사를 흡수하고 산란시켜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조절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는 지구가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과도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지구는 우리 집, 우리는 미용사를 보내드립니다.

1974년 미국의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 오존층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 온난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 기후, 생태평경과 농업 생산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엔에서는 1995년부터 매년 9월 16일을 국제 오존층 보호일로 정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면 여러 나라에서는 기념 행사를 열어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답니다. 동료, 잠자리 비행기를 드릴게요.

그럼 오존층이 무엇으로 인해 파괴된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흔히 소화제, 살충제, 냉각제 등 제품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프레온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불효는 탄소, 염소, 불소 등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성층권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면서 염소 원자를 방출하게 되는데요. 이 염소 원자는 오존과 반응해 오존 분자를 산소로 전화시키는 동시에 자신은 일산화 염소로 변합니다. 하지만 일산화 염소는 불안정하여 다시 염소 원자로 재생하게 되고 이렇게 재생된 염소 원자는 또 다른 오존 분자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의 염소 원자가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량의 프레온 가스만으로도 오존층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오존층이 얇아지게 할 수 있는데요. 동요 한 곡 듣고 오존층을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아빠 마중을 보내드립니다.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풀연이 없는 냉장고와 에어컨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분무류 제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살충제 등 분무류 제품을 적게 사용하면 해당 유해물질의 배출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온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동요 선물을 듣고 계속 알아보자요.

환경보호 관련 책이나 영상을 통해 오존층이 얇아지는 현상이 인류,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더 깊이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조직하는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하는데요. 친구들, 다 함께 꼬마 손전원으로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존층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존층의 역할과 오존층이 파괴되는 원인,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오존층 보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오존층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것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랍니다. 한 사람의 노력은 작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함께 실천한다면 우리는 꼭 오존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생활을 꾸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금란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윤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가을바람을 준비했습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 장난꾸러기 풍년이 든 과원에서 재롱 부려요. 포도의 얼굴에는 까만 치라고 사과배 아씨에겐 연지 찍어요. 깜찍한 가을바람 붙잡으려면 어디론가 살랑살짝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입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 7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요즘에 길태둥이 문진부에 가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말이죠. 강철수 주임을 찾고 있어요.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천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그때 주약에는 활용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말이죠. 업무 수평을 높이기 위해서 북경에 있는 말이죠. 유명한 뚱주문 의원이라든가 장천중의학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림상 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날 때 강주임원의 치료 범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나는 이런 병증에 그리고 관심병이라든가 신교통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멘풍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교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만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담당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호흡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보게 된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흉막염, 인후염, 여러 가지 류형의 비염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그리고 비뇨계통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에 하늘로 쓴 지혜라는 데 신저액 이러한 말이죠. 비뇨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결절의 동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0: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요선 결절, 림파선 등대 증후지루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림상에서 환자를 말이죠 치료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게 되면 이 강주임이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론치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말이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친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상소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강철수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강주임이가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이런 골관절 교통의 질병을 말이죠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추병에 대해서 우리 알아봅시다. 사실 골관절 교통의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65% 정도로 차지하는데 조약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말이죠. 간판이가 퇴행성 개변을 가져오거나 골지 증식 현상이 있거나 또 유해 손상이 있거나 이러한 말이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마저 내외평형이가 파괴됩니다. 이 내외평형이 파괴되게 되면 신경근이라든가 주동맥이라든가 척수라든가 교감신경이라든가 이러한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림상에서 일련이 마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보통 보게 되면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목이 뻣뻣하다 합니다. 시금시금 아파나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목을 놀리기 바쁘고 심지어는 말이죠. 팔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마비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물건을 말이죠. 쥐자해도 말이죠. 손이 매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데 특히 머리를 돌굴 때게 되면 이 현운증 현상이 아주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죠. 어떤 환자분들 말이죠. 번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이 새까매 나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경추병 진단은 진단인데 어떤 말이죠. 조직들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 표현이 다 틀려집니다.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2: 저는 허리가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엉덩이 술 붙인 것처럼 계속 저 발꿈치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머리 아파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약을 치료를 해가지고 아픈 건 좀 나았는데 아직 저린 게 좀 남아있습니다.
0: 예, 여정이 필요하거든요. 예.
2: 예, 그래서 한 번 더 약도 쓰려고.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연계 다 시켰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오늘 약질러 가자고 그랬다. 박윤덕 교수님.
0: 무슨 정황입니까?
3: 심장이 좋지 않아 그랬다.
0: 진단 받았습니까?
3: 예.
0: 예, 무슨 병이라 합니까?
3: 안심병이 이 신조통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3: 예, 예. 예.
1: 네.
0: 연결됐습니다.
3: 수고하세요.
0: 예,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제가 그 강수임 이제가 강철 선생님께서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4: 예, 그냥 다리 치료해서 옛날에는 그냥 쉬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가 치료 한 게 진주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많이 나서가지고 오늘 약도 먹고 약도

0: 짓고 그다음 짐도 좀 와서 가려고 그랬나.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시켰습니다. 예.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예,
1: 네,
3: 저는 이 아프고 밥도 못 먹고 맥이 없고 해서요.
1: 예.
3: 어, 낮에는 괜찮은데 특히 새벽 12시 후에는 너무 아파서 쓰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
1: 예.
3: 그래서 방송을 들으니 박청호 주임이 소아내과를 잘한대서요.
1: 예.
3: 전문주에 가서 천약을 가져다 먹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너무 아프지도 않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오늘 가서 더 진료 받으려고 박항호 주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4: 길태구 피부과를 중심인가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무슨 정화 있습니까?
4: 전번에 방송 듣고, 원래 소보짐이 생겨서.
1: 예, 예.
4: 이미 치료를 했는데 잘 낫지 않아서,
1: 예.
4: 방송 듣고서 그 피부과 김주임한테 찾아가 보였는데.
1: 예.
4: 김주임이 약 바르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랑 잘 차근차근 다 알려줘서 많이 나았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가 예. 잘 나야 되는 병이거든요.
4: 예, 예, 아무래도 오늘 또 가서 보이려고.
1: 예, 그냥 예. 그냥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예.
4: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예, 박윤덕 그 주임께 배우려 하는데 전번에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어린 쥐 세게 나갔는데 전번에 배운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예, 그래서 또 다시 예약하려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5: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신경근을 말이죠.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예, 목 부위에 있는 말이죠. 예, 근육이가 말이죠. 경련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고개를 숙이거나 예, 젖히거나 목을 예, 돌리거나 다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접니까?
1: 예, 맞습니다.
6: 예, 예, 저 오늘 저 제의사 찾아가려고 그랬다.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6: 아, 경추 너무 아파가지고, 예, 다리도 저리고, 머리도 아프.
1: 예.
6: 그래서 친구력법 할까 생각해가지고.
1: 예, 선택 잘했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7: 저 강진 좀 예약합시다.
1: 무슨 증상이었습니까?
7: 저 젊었을 때 허리를 7번 아프다 했는데
1: 예.
7: 아마 그저 가만히 있어서 좀 나서려 한데 낫지 않고 이래서 지금 허리가 구부러 있었는데 이거 좀 피해야 되겠는데 한번 예약해 보는 걸 보이자고 하는데 예약할 수 있습니까?
1: 완전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7: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예, 예.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1: 예.
8: 그, 해가 몹시 갈라지고.
1: 예.
8: 그리고 밤에 잠 자게 되면 꿈이가 계속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잠 들지 못하고. 그래 깨나고 그렇고 그랬는데 아무리 오래 자고 제가 아침에 제가 일어나느라 해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선생을 보이면 좋겠습니까?
1: 이렇게 합시다. 이러한 정황에 우리 길태중인문진부에 치료를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싸리에 이만 가게 되면 지금 강주임을 소개하고 있는데 림상 경험이 풍부합니다. 보여보세요.
8: 예.
1: 강철수 선생.
8: 예.
1: 중약을 내보기로.
8: 해가 갈라지고
1: 예.
8: 하는 건 원인은 대개 무슨 원인인가요?
1: 중약에 이 서의에서는 뭐 검사를 해봐서 무슨 특별하게 뭐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중약에서의 진액이 부족한 이런

0: 분들이 왕왕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꼭 첨약을 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알았어요.
0: 예, 하루빨리 네.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한 가지 더 한번 합시다.
0: 예.
3: 우리 집 환자는 예, 계속 그 목에 가래가 껴서 어서는 연길시 병원에 거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효과가 없어서 내 지금
2: 네.
3: 선생님 배우면 효과 있겠는지 해서 담은 드립니다.
0: 예, 그러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강조임 찾으세요.
3: 예, 강조임이 내과도 잘하세요.
0: 야, 중이 오랜 중입니다. 40여 년을 병 봤는데 여러 가지 예. 병을 다 잘 봅니다.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 요즘 오늘이 직방 아이가고 2, 3일 어간에 병 보일라가 됩니까?
0: 아,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그 이미 박탕호 주임을 배웠습니다.
0: 예, 완전히 됩니다.
4: 예, 그리고 예. 내 좀 멀미래서 화정일에 나서 못 가서
0: 예
4: 우리 아들이를 보내자 그럽니다.
0: 예, 그러면 상시한에 그 병실에 아들인데 교대를 예. 가지고 다 됩니다.
4: 예. 야 됩니까?
0: 예, 완전히 예. 됩니다. 예.
4: 예, 그리고 내에 한 가지 조금 그것도 일부만 말하기 싶은 거는 위 소화에 대해서
0: 예
4: 배 똥똥 불었다 말입니다. 불러깨처럼
0: 예
4: 그래 내 둥둥 소리도 잘 아이 났다 말입니다. 그런 게 박창호 주임인데 가서 사로 댄디 맞고 저 배추 맞고 첨약을
0: 예.
4: 두 번 썼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예.
4: 예, 그래 저 어쩌겠습니까. 말도 해도 미안한데 말도 말하다가 미안하지 그러니까.
0: 야 무슨 그 우리 이사들이 정상적으로 예. 말이죠 진료를 했는데 뭐
4: 우리 선생님은 예. 어떻게 많이
0: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예.
4: 그 말이 지금 떨어 아이들도 못합니다.
0: 이야 정말 고등하고 뭐. 예.
4: 수고하세요.
0: 예예 건강하십시오.
4: 지금은 잘 어간에 앞날이 가도 이렇게
0: 예 어전 오후 다 됩니다. 예.
4: 예.
2: 네.
0: 예.
2: 치료를 잘하십시오. 예.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십니까.
5: 네 저는 지금 요추간판 탈출에 자골신경통이 돼서
0: 예
5: 선진이 아프던데 허리 아프면 자꾸 다리 내리줄 뻗치면 걸기도 아파가지고
0: 예예
5: 그래서 그 강주임이 그 첨약도 쓰고 지금 침구도 맞고 이런 게 허리 아픈 것도 많이 나고 자꾸 다리 내리줄 뻗치면 걸기도 아프던 게
0: 예.
5: 다리 같은 것도 많이 헷갈아졌습니다.
0: 좋은 소식입니다. 예.
5: 걸기도 많이 났습니다.
0: 예.
5: 예 오늘 좀 가서 예약하자고 합니다. 이거.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5: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0: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6: 예. 어 저 기태중이 옳죠. 예.
0: 예.
6: 예. 오늘 전문의 저 뭡니까. 저 박윤덕 교수님께서 예, 몇 번 치료받았습니다.
0: 어떤 점에서 예. 치료받습니까?
6: 예 잠도 잘 안 나오고 또 그래서
0: 예.
6: 약 몇 번 가서 두 번 가서 치료받은 얘기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6: 그 시간에도 저는 맛이 집에 가나 또 좀 빼도 좀 어떻게 또 예 또 발자하는 가투래서 이렇게 오늘이 또 가볼까 내게 합니다.
0: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예.
6: 예. 안녕.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전화 맞아요?
0: 네 예, 맞습니다.
7: 네, 저는 견주님 견주염이 너무 아파서 팔 들어서 물건 이렇게 지는 것도 너무 아프고
0: 예.
7: 어깨에다 똥 뭐 더 같은 거 지들고 난 것처럼 영심도 아팠어요.
0: 예, 심했구만.
7: 머리 빗는 예, 머리 빗는 것도 다 근심되고
0: 예.
7: 좀 걱정되던 것이 대중의 그 강준 선생님 치료를 받았어 침 맞고 한 것이
0: 예.
7: 구단에서 발이 올라가고 그래 데스크에서 아주 좋아요.
0: 예, 효과 좋습니다. 예.
7: 예, 예 그러나 좀 한 번 더 치료 받으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 됐습니다. 예.
7: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저 저기 허리 아프고 다리가 막 저리는 소리 아팠는데요. 그 최선생님 저기 힘을 한 낮새를 맞았는데
0: 예.
8: 많이 좋아졌어요.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8: 예, 그래서 좀 또 맞으려고요.
0: 예, 그냥 와서 예, 맞으세요. 예, 힘은 잘 넣습니다. 예.
8: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길태숭이 문진부입니까?
0: 예, 맞습니다.
9: 예, 저는 근간에 그 원장 선생님한테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발이 또 자꾸 붓기입니다.
0: 예, 예.
9: 그래가지고 근간에 침도 맞고 중약도 좀 썼습니다.
0: 예.
9: 예, 그래 오늘에 가가지고 예약 때문에 가가지고 중약도 좀 쓰고 한겨레 청침도 좀 더 맞고 그러다 그랬다.
0: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9: 아, 가면 됩니까?
0: 예, 예.
9: 예, 알만합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예, 이 신경근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또 예, 팔이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예, 다 방사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활동하기 바쁘고 예, 네컨대 말이죠. 예, 손가락으로 말이죠. 무엇을 쥔다 할 경우에는 다 영향이 있습니다.
2: 네.
0: 정상적으로 예, 마비 상태에 처하고 예, 이런 말이죠.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예, 초동맥을 자극을 주거나 말죠. 예, 압박을 줄 때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에, 목 부위가 말이죠. 종창 현상이 생기고 예, 압통점이 나타나고
2: 네.
0: 에, 특히 예, 머리를 말이죠. 돌리거나 뭐, 몸을 돌릴 때이기 때문에 현운증이 아주 심해서 말이죠. 예, 이 초동맥 형은 말이죠. 예, 졸도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번져진다 말입니다.
2: 네.
0: 예. 그리고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어떤 분들도 예, 물건을 보는 것이 마치 안과에 말죠.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시각에 말죠. 문제가 발생할 때 있습니다.
2: 네.
0: 에, 그리고 늘상 말죠. 예, 팔다리가 드러나고 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 예,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교감신경을 말죠. 예,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목을 놀리기 바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말이죠. 예? 압통점이 나타나고 마치도 예? 심혈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늘상 예? 가슴이 답답하고 많은 분들 말이죠. 우리 한으로 신지신황이라는데 두근거리는 이런 말이죠.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2: 네.
0: 아, 그리고 또 척수를 말이죠. 예,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게 되면 예, 하늘로 지장리라는데 예, 지장리가 말이죠. 항진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죠? 지장리란 것이 무엇인가? 예, 근육이가 느슨한 상태에서 말이죠. 예, 긴장도란 것이 있는데 이 긴장도가 말이죠. 예, 높아진단 말이 됩니다.
2: 네.
0: 그러게 되면 항상 근육이가 예, 뻣뻣하고 예, 그 활동 범위가 말이죠. 많이 축소됩니다.
2: 네.
0: 그리고 또 예, 진리 전투에 힘이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반사가 말이죠. 황진되고, 예. 챔펀서는 말이죠. 감퇴됩니다.
2: 네.
0: 그럼 챔펀서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 우리 알고 싶죠?
2: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11: 예.
0: 안녕하십니까?
1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11: 그, 저기, 그, 박창호 선생 좀 이야기해 주시죠.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1: 그, 요즘, 어째, 날 치는 게 기침이 나고, 얘들아, 모래, 저기, 목에 가래도 특별히 많습니다.
0: 예.
11: 원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저기, 그, 가래 많고, 예, 그 다음에는 예. 고정적으로 겨울이 돌아오고, 침이 떨어지면 이렇게 기침 나고 이런데.
0: 예. 예.
11: 전번에 그, 내 동이, 그, 저기, 박창호 선생님도 한번 가보라 해서, 길에서 그 말 듣고서 가서, 그, 첨약을 제가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낯선 것 같아갖고.
0: 예, 예, 예.
11: 그래서 오늘 가서 좀 더, 좀 첨약을 더 써보려고 우선은.
0: 예.
11: 박성호 선생님 예약해 주시죠.
0: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11: 예,
0: 오세요.
11: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2: 예. 네. 재영이사를 찾습니다.
0: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12: 제가 무릎도 많이 아프고 어깨도 이 뒤쪽이 많이 아팠어요.
0: 예예. 예.
12: 네, 이 무릎은 비오는 날에는 통증이 심하고 발도 많이 저리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0: 예예. 예.
12: 네, 통증 때문에 재영이 의사한테서 짐을 한 개 정도 맞았는데 네, 다리는 많이 가벼워졌고 통증도 좀 사라졌어요.
0: 네, 좋은 소식입니다.
12: 네, 그래서요, 한 개려 정도 맞고 싶습니다.
0: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계시켰습니다.
12: 예,
0: 예,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러니까, 예, 이 피부라든가 점막이 말이죠. 자극을 받을 때, 예, 나타내는 이런 반사 현상을 갖다서, 예, 챔펀서라는데, 이 척수를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할 때이 되면, 이 챔펀서가 말이죠. 예, 감퇴됩니다. 그리고 우리 골관절계통 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경추변도 좋지만은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예, 30 내지 50%인지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면 연령단계하고 멸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 특히 보게 되면 이게 문헌기자 이야기되면 견주염을 예, 50견이라 하는데, 예, 50세 좌우의 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이 질병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럼 뭐,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어째 그런가? 딱 50세 좌우에, 이, 우리 어깨에 있는 조직들을 보게 되면, 예, 수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50세 좌우의 분들이 이 수복 능력이가 말이죠. 예, 생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감퇴된 상태입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항력이 말이죠. 내려가면서, 예, 이러한 말이죠. 견주염이 말이죠.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성별하고도 멸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예, 50세 좌우에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남성분들에 비해서 견주염이 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예, 여성분들 요 단계 말이죠. 호르몬 수평의 지수라는데, 요것이 말이죠. 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특히 말이죠. 예, 갱년기 단계 분들이. 이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내분비라든가 이런 계통의 문란이 오면서 이러한 말이죠. 예, 견주염이 잘 발생합니다. 그럼 견주염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예, 어깨 주위가 말이죠.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바쁩니다. 어깨를. 이런 증세가 말이죠. 또 방사성 이런 현상이 네, 있습니다.
2: 그래요? 네. 내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예.
2: 네,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1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뉴스.
1: 연변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국가통영원호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연기돼서 있었습니다.
3: 우리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실지에 입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2: 혼천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 시범단지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통영 언어문자를 보급하고 강국건설의 새 로정에서 분진하자를 주제로 한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식이 14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이 실시된 후에 처음으로 맞는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입니다. 교육부 당조석이고 부장이며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조 조장인 회진봉, 길림성 당위 부석이며 성장인 호옥정이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부주미원 전학군, 전국분여연합회 서기처석이며 당조성문이 송리가 활동에 출석해 발언했습니다. 교육부 당조성문이고 부부장이며 전국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지도소주 부조장인 임우군이 활동을 사배했습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후가복, 주인대 상무위원의 주임 최홍성, 조정엽 주석, 주금성이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개막식은 어린이 합창 잊을 수 없는 그날로 막을 올렸습니다. 공연은 습근병 총서기가 연변을 고찰한 지난 11년간 변강지역 교육의 질 향상, 도시와 향촌의 눈부신 변화, 민생 개선에서 거둔 풍성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무용 책향기 마음을 적신해 선전 강연과 흑토의 새말 전하고 벼물결 변강을 적신해놓 풍부한 예술 형식을 통해 연변조에서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운명의 연결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에 봉사한 생동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개막식에서 연변주민정부 대표, 대종대표, 연변대학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회진봉이 2026년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개막식 기간에 언어문자와 인민대중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사진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언어문자 사업이 발전하면서 거둔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언어문자 사업이 대중에게 봉사하고 민생의 혜택을 가져다준 실천 성과를 생동하게 반영했습니다. 또 부모 자녀 독서, 전통 서예 연습 등 대중성 소통 활동이 펼쳐져 국가통영언어문자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서 발휘한 역할과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을 1 플러스 7 플러스 N 활동 모식을 혁신적으로 구축을 했고 전국적인 중점 활동을 토대로 부업에 따라 국가통영언어문자를 보급하고 중화를 사랑하자 국가통영언어문자법의 학습관찰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 난관 공약으로 민생의 혜택, 청장년 노동력 표준어 능력 향상 등 7개

0: 주제일 활동을 연이어 펼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각지와 여러 업종계통, 국가언어문자 보급기지 등에서도 각자의 특색을 살린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해 언어문자 선전사업의 축제마당 심서 조성을 합니다. 전국 국가통영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지도소조 각 성원단위, 국가언어문자사비위원회 관련 위원단위, 일부 성및 관련 업종계통 대표와 교육부 관련 부서 및 직속단위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우리 조에서는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립 각해 동어 흥변 변강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 행동을 혁신적으로 전개하고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과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깊이 결부시켰습니다. 또한 표준어가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이어주는 마음의 다리가 되게 함으로써 변강 민족 단결 진보와 흥변 부민의 끊임없는 언어의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조괭위 기자입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동아라촌에서는 여러 민족 대중들이 표준어로 교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표준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을 촉진하고 흥변 부민을 추진하는 중요한 뉴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동어 흥변 행동은 새로운 생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 소학생들이 해설원의 만족 문화 해설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이는 훈촌시 제5 소학교의 제2교실로 민속문화를 통해 학생들의 규범적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하고 민족 간 단결 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5 소학교 소선대 대대보도원 손영기입니다. 우리는 수업 주진지에 립각해 국가통영 언어문자 교육을 여러 학과 교수에 융합시키는 한편 교정문화 활동도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선전주간 민족단결 진보선전월과 결부해 고전랑송, 홍색이야기 강연, 꼬마 해설원 등 활동을 펼치면서 몰입식 표준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경 향진의 특색산업과 변경 상업무역 수요에 비춰 용정시 삼합진에서는 경영주체와 기층대중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 맞고 실용성이 강한 표준어 강습을 펼쳐 대중들이 경영판매와 대외교류 과정에서 겪는 언어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양수진 영호촌에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들은 주동적으로 촌에 내려가 가정을 방문하면서 상시적으로 언어 상호학습, 상호도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가통영 언어문자 보급의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변경지역 대중들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등 민생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량수진 령호촌 촌민 최분옥입니다. 예전에는 한어를 잘하지 못해 좋은 정책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를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자들을 따라 표준어를 배우는데 지금은 글도 알아볼 수 있고 말도 알아들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길림성 서부계획 위국수변 프로젝트 자원봉사자 장연결입니다. 동어 흥변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배우면서 천민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정책을 더 잘 요해하도록 도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합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변강 다민족 집거 실제 립각해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서부계획 위국수변 자원봉사자와 변경지역 대중 두 중점 인원에 초점을 맞추고 결연 상호학습 봉사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여러 현지에서는 현지 실정에 맞게 특색 국가 통용 언어 문자 보급 교실을 개설하고 봉사를 통해 언어 장벽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민족 간 거리를 좁히면서 변강 지역 단결 발전의 대중적 기반을 1층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언어문자사업처 처장 최영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급 전경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급 범위를 1층 확대하며 언어의 소통으로 마음의 소통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연변 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고품질 발전과 장기적인 안정에 강대한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0: 아래 보장과 감독 강화에 민족 사무 치리 법치화 수준 제고해야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학습 관철을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민족부 논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제정은 석금경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이 신시대 새 로정에서 당의 민족사업 역사적 방위의 체간에 포치한 중대한 정치 임무이자 립법 임무입니다. 이 법률은 보장과 감독, 법률 책임 특별 규칙을 설치하고 유연한 인도와 강제적 규제를 결부해 보장과 감독 조치, 법률 책임을 명확했으며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협동의 효율적인 민족 사무 치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인솔하고 규범화하며 보장하는 데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민족 사무치리 현대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의 법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강력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에서 헌법에 관련 규정을 실시하고 민족 사무를 처리하며 민족 사업을 전개하는 기본 법률로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립법 취지로 삼았습니다. 또한 신시대 민족사업의 중대한 개혁 성과와 귀중한 경험, 제도적 조치를 국가 법률 규정으로 전환시켜 민족사업 분야 질의에 시급히 필요하고 민족 단결 진보를 촉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민족 분야 위험 우환을 효과적으로 경계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제도와 기재를 일정 건전해하고 완벽히 함으로써 부업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배하는 데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했습니다. 전 사회 특히 각급 당정기관에서는 법정 직책을 참답게 이행을 하고 법치 궤도에서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고품질로 추진하며 법률 규정을 실제 치리 효능으로 전환시켜 여러 민족 대중이 법률 실시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성과를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민족의 주한민족 대가정에서 성요시처럼 굳게 뭉치도록 촉진함으로써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민족이 단결 분투하는 방대한 힘을 결집해야 합니다.
1: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이 연일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훈촌시 마천자향 남산촌 대상 건설 현장에서 작업 일꾼들이 시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동 온실이 초보적 규모를 갖췄고 벽체 설치도 이미 끝났습니다. 훈촌시 현대시설농업 고도과학기술시범단지 대상 대상 경리 류서길입니다. 온실 306동을 건설하게 되는데 현재 106동이 착공됐고 46동이 준공됐습니다. 이 46동 온실은 9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재배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주요 재배 작물은 고추와 토마토입니다. 이 대상은 명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부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 대상은 산동 수광 농업 통제 집단에서 투자 건설하며 계획 총 투자액이 6억 8,300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3천 여무입니다. 대상은 훈촌시 마천자향, 양포 만족향 등 향진에 실시되며 지능화 생산, 표준화 가공, 브랜드화 운영, 과학기술화 시범, 레이저 체험을 일체화한 현대농업종합체를 전력 구축하게 됩니다. 대상이 건설되면 주변 향진의 노동력 취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대중의 증수 지불을 견인하게 됩니다. 류서길입니다. 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약 600개 내지 900개의 장기 고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단기 일자리 1,500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는 해마다 수확철에 약 6개월 정도 필요한 일자리이며 매 수확철은 3개월 정도입니다. 야시장의 생활정취와 축구의 열정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근일 연길시 1978 문창원 내의 비바 미만 장터가 동북축구연맹전 경기관람 제2현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이곳에 모여 짙은 생활정취 속에서 축구경기 실황 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축구가 가지다 주는 뜨거운 열정을 몰입식으로 만끽했습니다. 밤 장막이 들여오자 미만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약속이나 한 듯 이곳을 찾아 장터를 구경하고 미식을 맛보는 한편 대형 스크린 앞에 둘러앉아 동북축구연맹전 준결승 경기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정체로운 경기는 현장 축구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환호성과 갈채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복영재입니다. 일부러 동북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곳 분위기도 아주 좋다고 해서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러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연변 축구팬 왕서신입니다.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변 대표팀을 응원하니 분위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연변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40분까지 미만 장터에서는 동북축구연맹전 축제의 밤 행사를 펼쳤습니다. 현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준결승 경기의 멋진 장면을 실황 중계하면서 축구 조제 장식으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는 실제 경기장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연결시 비바 미만 장터 대상 책임자 진사기입니다. 우리는 연변 축구의 고향 저력에 의탁해 비바 미만 장터의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2현장을 조성했습니다. 축구를 뉴대로 광범한 축구팬들을 모아 경기를 응원하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동시에 체육, 문화관광, 시장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도시의 특색명함을 1층 빛내려고 합니다. 이번 활동은 축구를 뉴대로 체육, 문화 관광과 장터 소비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면서 연길 생활 도시 명함을 1층 빛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만 장터에서 고향팀을 응원하면서 장터 구경 플러스 경기 관람이 선사하는 색다른 즐거움을 체험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정부 보도 판공실은 9월 10일 정책 비공식 소식 공개회를 소집하고 길림성 빙설파가 사업 실시 방안을 해독했으며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년의 빙설파 전용 우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빙설방학 기간 전성 공공문화 박물관과 체육관은 중소학생들에게 무료로 연장 개방이 됩니다. 의무교육 단계 재학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각 지에서는 정부 봉사 구매 방식을 통해 무료 빙설 체험 및 풍경구 유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정에 부합되는 스키장, 스케이트장에서 세 차례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매회 체험 시간은 3시간이며 성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A급 관광 풍경구를 세 차례 무료로 유람할 수가 있습니다.
1: 가을 거시를 앞두고 안도현 량강진과 송강진에서는 농지 생산 도로를 보수하고 인력과 기계를 배치해 움푹 팬 로면을 평탄화하고 도랑에 잡초를 제거하면서 경작지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로 위험 요소 조사를 펼치고 토사 제거와 장애물 정리, 로반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해 가을 거시 마지막 1km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0: 염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사태문이었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기상 부분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개인 날씨에 이따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섭씨 25도, 밤 최저기온은 섭씨 6도겠습니다. 우리 조 공기오염기상 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동작을 하든 근육을 떠날 수가 없죠. 건강하고도 통증이 없이 살아간다는 근육에 많고 적음과 강약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대 이후에는 돈 저축보다 근육 저축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경우에 근육을 늘려주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체중 감량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중년 부분에 중치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근육 손상은 가장 흔한 통증 원인 중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 어떤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해칠 수 있을까요? 아래 근육을 해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고개를 숙이는 자세가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경추 주변 근육이 주로 손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목뼈에 계속 큰 압력이 가해지며 어깨와 목이 과도하게 당겨집니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자주 취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어깨와 목 근육통, 목 디스크 등이 찾아올 수가 있죠. 단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하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한쪽 어깨만 무게를 가다 보면 어깨 관절, 경추 및 흉추 주변 근육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가방을 장시간 동안 착용을 하면 어깨가 시큰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죠. 또 가방끈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옆 어깨가 습관적으로 올라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또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도 있고 여성은 유방 비대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뼈 성장 및 발달 단계 어린이와 청소년은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있습니다.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다 보면 요추 대퇴부 근육군,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허리 접질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고관절, 무릎관절 주변 근육에 힘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며 허리와 등 근막, 근육, 인대가 과부하로 인해서 부상 입는 경우가 많고 요추에도 좋지 않습니다. 평소 많이 하는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주로 요추, 천추장골 관절 및 고관절 주변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죠. 자주 다리를 꼬고 앉다 보게 되면 골반과 골관절은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서 쉽게 시큰거리며 아파나며 또 근육의 과로로 인해서 요추와 흉추의 압력이 고르지 않게 분포되며 척추의 변형을 일으키고 디스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근육을 해치는 습관에는 또 오래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장시간 쪼그리고 앉다 보게 되면은요, 요추, 천골, 관절, 구관절 및 무릎관절과 같은 관절 주변이 근육이 손상이 됩니다. 관련 요구에 따르면은요, 반드시 누웠을 때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거의

그러므로 몸을 웅크리는 자세도 근육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몸을 웅크리는 자세는요, 경추 및 요추 주변 근육에 손상 줄 수가 있죠. 요추에 충분한 지지가 부족하고 또 원래의 곡선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하며 추간판이 받는 중력이 증가해서 생리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유지되다 보게 되면은 근육 손상, 척추 측만증, 심지어 요통, 그리고 요추병, 디스크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근육을 상하게 하는 그릇된 자세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은 평소 치아 건강에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까? 네, 치아는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지만은 의외로 또 소홀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생긴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아는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한번 손상이 되면은 치료를 하더라도 원상 복구되지 않으며 또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만큼 평소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9월 20일 38번째 치아 건강의 날을 계기로 해서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영길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영혜 주치의사를 특별히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전영혜 주치의사를 모시고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뭐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손상되기 전까지는 치아 건강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치아 질환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3: 주요하게 어린이 청소년들은 우리 보통 충치와 부성교합 그리고 외상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분들은 충치, 치수염, 사랑니로 인한 염증, 그리고 치담으로 인한 치수질환, 치아 과민성, 치아 마모 및 균열, 그리고 악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은 보통 진분비량의 감소로 인한 구강 자가 세정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치와 치수 질환에 모두 취약하고 또 치아를 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 마모가 되고 잇몸뼈도 퇴축이 됩니다.
2: 네, 그리고 충치, 치주염, 뭐 사랑니로 인한 염증 뭐 등등 많은데 이런 질환들은 각기 어떤 특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까?
3: 우리 보통 유아기의 충치는 보통 무증상으로 진행되며 한번 파이면 자연 재생이 되기 힘듭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두 살부터 보통 여섯 살까지 유치의 범랑질이 얇아서 제일 바깥에 있는 이게 범랑질이 얇아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표현하지 못해 발견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치수염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드시거나 이런 자극이 있은 후 통증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이어지고 밤에 심해지며 뜨거운 곳에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아픈 이빨이 절반 머리가 방사통이 특징이고 신경치료가 이럴 땐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신경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2: 그렇죠. 예. 머리 부분하고 가까우니까 아프다 하게 되면 징징징 저려나고 뭐 달달달 구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이나 어른들. 뭐 이런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3: 핵심은 충치 예방과 습관 형성입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자라서 두 살이면 유치가 다 자라게 되는데 만 8세까지는 아이가 혼자 닦아도 부모가 반드시 더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0: 아이들의 이게 쇼완 링호도가 하이부총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건 부모가 한 번 더 다시 닦아주고 한 번 다시 검사해주고 예. 그리고 만 3세 이전 후로 정기적으로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만 6살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헝이아라고 예. 자라는데 영구치가 자라게 되는데 이럴 땐 헝이아의 어금니 헛메우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구 오고封비 예, 이걸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좋아하는데 간식은 양보다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딱 정해주고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먹고 먹은 후에는 양치질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단 음식과 우유병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주스나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탄산 이런 음료는 간식보다 좀 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들은 우리 보통 치수 질환의 예방과 우리가 보철물을 쥐었을 때 이 보철물을 어떻게 보존하는가가 주요 핵심인데 성인 치과 상실의 주요 원인은 보통 충치 이빨이 썩었다는 충치 그리고 치수염 잇몸이 아이소타는 그런 치수염입니다. 예. 칫솔질만으로 우리 치면에 이빨 주위에 60%만 닦이므로 치실과 치간 치솔이 필수입니다. 치실은 야시엔이고 치간 치솔은 야지안쇼라 하는 것입니다. 예. 증상이 없어도 반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스케일링과 잇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흡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흡연하는 분들은 잇몸 출혈을 가립니다. 염증이 있으면 보통 출혈이 하는데 이렇게 흡연하는 분들은 출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 초기 발견에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 우선이고 저녁에 이갈이 하는 분들은 여허딸이라고 하는 것을 잠잘 때 끼고 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모와 파절을 막습니다. 그리고 삼성 음료를 마신 뒤에는 바로 닦지 말고 물로 헹군 뒤 30분 후에나 1시간 후에 시술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우리 입안에 있는 오래된 그런 충전물이나 그런 보철물들은 2차 우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로인 분들의 핵심은 잇몸 퇴축으로 드러난 치근 보호와 침 유시입니다. 예, 부드러운 칫솔로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치아 사이는 치간 칫솔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야시엔에 이런 걸로 닦고 이쑤시개는 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거불소 치약으로 전기불소 도포가 지금면 우식 예방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 물은 소량 자주 마시고 무설탕급이나 이런 것을 씹으면서 침샘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만일 부분 틀리거나 틀니를 하고 쓰고 계시다면 틀니를 매일 세척하고 자기 전에 찬물에 담가놓고 남무늬도 깨끗하게 씻어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알겠어요. 예. 이 치아 건강은 평소 뭐 칼슘 섭취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0: 예.
1: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0: 실제로는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는 오해가 있습니다.
1: 예.
0: 예. 맞는 부분을 얘기하자면 칼슘은 우리 치아 범랑질과 제일 밖에 있는 범랑질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상아질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유치와 연구치 교체 시기, 그러니까 6살부터 12살 요 사이에 칼슘이 충분히 공급돼야 단단한 치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골다운증에 있는 노인의 경우 우리 잇몸, 우리 그 이빨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잇몸뼈가 약해지면 치수 질환으로 인한 치아 상실 위험이 커지므로 전신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칼슘이나 비타민 보충이 도움이 됩니다. 예, 오해가 있는 부분이라면 이미 형성된 연구치에는 칼슘을 더 먹는다고 해서 범랑질이 더 두꺼워지거나 충치가 직접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충치는 세균, 당분, 산에 의해 주요하게 생기고 그리고 예방의 핵심은 그래도 청결입니다. 예, 칫솔질과 이 사이사이에 치실 사용, 불소를 발라주고 음식 당분 조절입니다. 잇몸 질환 역시 지석 제거가 근본이고 칼슘 섭취만으로는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슘제를 씹거나 우유를 자주

0: 마신 뒤 지설지를 안 하면 당분 유당이 남아 충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1: 간혹 뭐 보게 되면 이가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뭐 이것이 치담인지 뭐 그러면은 뭐 이것도 뭐 예방이 가능한가요, 이거?
0: 치담은 의학용어로 지석이라고 합니다. 즉 굳어져 버린 치태를 말합니다.
1: 네.
0: 치태는 치아 표면에 붙은 끈적한 세균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빨을 당장 흔들리게는 하지 않지만 방치하면 지석으로 굳고 이 지석이 잇몸 염증을 유발합니다. 진행된 치수염으로 잇몸뼈가 녹으면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즉 우리 제일 처음엔 치태가 생기고 치태가 치담으로 되고 치담이 우리 잇몸을 누르면 치수염, 치석을 소실 그리고 치아가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네, 치태는 단순한 치소질과 치실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치담은 치소질로는 절대 제거되지 않고 치과에서 초음파 스케일로만 가능합니다. 스케일링 해줘야 됩니다. 네.
1: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사람들 가끔 뭐 네. 젊은 층도 그렇고 나이가 들다 보게 되면 이가 네. 시리다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원인일까요?
0: 이가 가끔씩 이가 시린 증상 우리 흔히 말하면 치아 과민성 즉 우리 제일 바깥에 있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그 아래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치아 겉면 그리고 우리 상아질에는 상아쇄관이라는 아주 가는 관이 신경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평소에 범랑질이나 잇몸이 상아질을 덮고 있어 자극이 차단되지만 어딘가에 상아질이 노출되면 찬 뜨거운 자극이 신경으로 직접 전달되어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시린 경우를 우리 개괄하자면 첫째로는 이 위에 제일 위에는 범랑질이 마모되고 둘째로는 잇몸이 퇴축되고 잇몸이 퇴축돼서 아래 그 상아질이 노출되거나 예, 지태지석에 의한 치수질환 충치나 치아균열 충치로 인해서 우리 아래 상아질이 또 노출되고 예, 신경이 노출되고 예,
1: 그래서 신경 노출되고 뭐 잇몸이 예. 드러나고 하다 보게 되면 예. 뭐 찬물이 어디 닿는다든가 다른 찬바람을 스쳐도 색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0: 네.
1: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거?
0: 입냄새가 나는 현상은 보통 거의 절반 이상 우리 구강 내 원인이 있습니다. 예. 지태지석 충치가 주요한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하며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원인이고 충치 안에 음식물이 썩거나 지석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리고 혀 표면에 세균과 각질이 쌓여 또 냄새가 났고 예. 그리고 잇몸 질환 아까 말한 치수염 여기에 고름이 있고 염증이 생기면 또 구취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분들은 입이 마르거나 침이 적으면서 세균이 잘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심해집니다.
1: 그리고 탄산 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탄산 음료를 마시면 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0: 예, 탄산 음료는 치아 부식의 대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마신 뒤에는 몇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탄산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바로 양치질 하지 마시고 물로 헹군 뒤 1시간이나 1시간 후에 기다려 양치하시고 탄산 음료를 드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예, 빠르게 마시고 예, 당분과 산 노출을 줄이는 것이 치아 부식의 예방 핵심입니다. 예.
1: 그러니까 목구멍으로 그냥 삼키는 게 낫지 잇몸이나 그 이제 치아에 닿는 시간을 오래 되면은 부식이 된다. 탄산음료
0: 좋기는 그렇죠.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치약과 칫솔을 살 때 비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비싼 쪽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약과 칫솔을 살 경우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보통 우리가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는 충치 예방 불소가 들어간 치약이 좋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그리고 시린이가 있다면 투어민 약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칫솔은 부드러운 모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칫솔 머리는 작고 작고 둥근 형태,

0: 좋습니다. 왜냐하면 칫솔머리가 작아야 제일 뒤에 이빨까지 닿입니다. 아니면 칫솔머리가 크면 제일 뒤에 이빨은 닿이지 않기 때문에 뒤에 이빨이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칫솔머는 그 교체를 이렇게 쓰면 뭐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 석 달 내지 4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치아은 그 칫솔이 뭐 부드러운 게 좋은가요? 센 게 좋은가요?
0: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죠. 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번신이 아래 우이빨이 씹으면서 마모가 있기 때문에 칫솔모가 센 것은 이렇게 이빨도 마모, 이빨이 마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부드러운 것이 더 좋습니다. 네.
1: 알겠어요. 그리고 또 칫솔질은 평소 치아를 보호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칫솔질도 올바르게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올바른 칫솔질 방법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0: 표준 우리 바스법이라고 예, 수평진동법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모 그리고 작은 앞에가 앞에 털이 작은 그런 예, 칫솔 그리고 불소가 들어간 치약 예, 하루에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예, 자기 전에 가장 중요, 자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예. 칫솔모를, 모를 치아에 45도 기울여 목 끝을 잇몸 쪽으로 하고, 예, 가볍게 눌러 일부를 잇몸 고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우리 자란 방향으로, 잇몸으로부터 치아가 자란 방향으로 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빨 면을 보자면, 우리 앞면, 뒷면, 그리고 이빨이 씹는 면, 이 세 가지 면으로 나누는데, 이 세 면을 다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은 이 혀, 우리 혀도 깨끗하게, 예, 해주면, 입냄새를 많이 제거할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리고 자 우리 이빨 씻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좌우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렇게 좌우로 하면 우리 보통 이빨 뿌리 끝에 지경부가 마모가 되고 잇몸이 퇴축되고 실은 이를 만들게 됩니다. 예, 특히 세게 닦는 경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빨
1: 닦게 되면은 뭐, 예. 뭐 여러 가지 자 그 이제 칫솔도 그렇고 다른 어떤 분물이 그 저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0: 예. 하지만 예, 치담은 아무리 문제, 아무리 그렇지, 빡빡 씻어도 예, 나가지 않습니다.
1: 아래 올로 이렇게 올리하고 내리 쓸어 주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 끝이 드러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요?
0: 보통 잇몸이 심하게 가라앉거나 이에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보통 중로년층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이런 뿌리가 엄청 시리죠.
0: 예. 잇몸이 가라앉아 뿌리가 드러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잇몸 퇴축이며 치수염이거나 잘못된 칫솔질이 원인이고 그리고 생리적으로도 우리가 예, 잇몸 뼈가 우리가 원래 왜수가 됩니다. 예, 그러면 뿌리 끝이 나오게 되겠죠. 그 뿌리 끝이 나오면서 또 이가 시리고, 예, 예,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칫솔질, 그리고 불소 관리, 그리고 치담이 생기면 임차 가서 스케일링 하시고, 예, 저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1: 그렇군요.
0: 예.
1: 잇몸에서 또 자주 피가 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0: 예.
1: 그럼 입에서도 냄새나고 뭐 본인도 불편하고 어떤가 이거? 어떤 용문인가 이거?
0: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것은 대체로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건 또 청소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임신한 분들도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은 주요하게 치태로 인한 잇몸 염증입니다. 예, 칫솔질을 소홀히 하거나 딱딱한 칫솔로 세게 닦아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피가 나도 부드럽게 닦고 치실을 쓰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지속되면 반드시 치과에 가서 치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래요. 건강하자. 예. 잇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면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잇몸과 이 사이의 정결이 중요합니다. 네, 건강한 잇몸은 매일이 치태 제거 칫솔질과 치실로 이 물질을 다

0: 청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 부드러운 칫솔질 그리고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스케일링 그리고 금연하고 예, 전신 질환을 조절하고 우리 보통 당뇨병이나 있는 분들이 잇몸뼈가 더 빨리 퇴축이 됩니다. 이렇게
1: 근데 거의 잇몸 치아 환자들 보게 되면은 예. 거의 막다른 골목에 아파야 통증 심해 병원을 찾지 그 사람은 거의 안 가냐 나 대부분 뭐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0: 얼씨나?
1: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에이. 아파서만 뭐 치아를 뭐 정리하고 뭐 주사도 맞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예. 충치로 해서 걔는 평소 식사 후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0: 예.
1: 치과 의사들이 이쑤시개보다 치실을 많이 추천하던데 뭐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시원치가 않아서 치실을 그래서 이 꼬챙이 같은 걸 뚜지고 뭐 그래.
0: 예.
1: 어떻게 보십니까? 치실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면?
0: 우리가 치실을 권하는 이유는 우리가 칫솔을 해도 치아의 60% 70%밖에 잘 닦이지 않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머지 30% 40%는 우리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치태를 씻어주는 것이, 씻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치실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쑤시개는 음식물만 밀어냅니다. 잇몸을 찔러서 잇몸을 오히려 더 퇴축시키고 치아와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지게 하고 더 잘 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실을 권하는 것입니다.
1: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간편하고 시원하다 바로 찾아서 찌르고 눕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러다 보게 되면 이빨 틈새가 널려져요. 이 틈새 메우는 것이 좋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0: 이빨 틈새가 널러지면 이빨 틈새를 메우려고 하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보통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교성으로 인해서 틈을 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 앞에 이빨 미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널러지는 분들은 야타를 씌우거나 그리고 앞에 이빨 경우는 또 이렇게 간단하게 충填하는 간단히 메우기 그것도 가능하고 이빨 한 대 두 대가 없어져서 이런 공간일 때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치수가 안 좋아서 이빨이 이렇게 틈새가 많이 있는 분들은 보통이면 그대로 쓰는 것이 거기다가 크라운을 더 씌우면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그리고 또 충치나 잇몸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부득이 이를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를 뽑은 후에는 또 어떤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염증이 생기지 말아야 되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주의를 돌리면 좋을까요?
0: 치아를 뽑은 후에는 우리가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원래 뿌리가 있던 그런 빈 공간이 생기는데
1: 이런 혀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꾸 얼어 쓸게 되잖아요.
0: 이 공간이 바로 피로 응고되어 덮이게 되고 여기는 혈액이 형성됩니다. 혈액 덩어리가 형성됩니다.
1: 그렇죠.
0: 이 혈액 덩어리가 바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이 혈액 덩어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치 후 치과에 가서 우리 그것을 꽉 물지 말고 부드럽게 물고 한 30분간 유지해주면 이 덩어리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것을 우리 천천히 녹여 먹으면 피가 더 나는 것을 방지하고 마취하기 2시간 후에 마취하기 보통 다 나갑니다. 마취하기 다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드시는데 차가운 죽이나 우유거나 이런 것은 빨대로 하면 압력에 의해서 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사우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열을 받게 되면 또 피가 나겠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등질한 운동은 피하고 24시간 후에 양치질 이 덩어리가 완전히 응고된 다음에는 24시간 후에 양치질 시술실 입 헹구기를 권합니다.
1: 그렇죠. 뭐 입안에 피가 묻어있다 보니까 비릿비릿하고 한동안은 뭐 아프고 통증이 있을 거예요. 24시간 내지 뭐 30시간 정도 참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또 피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치아를 뽑은 후에는 제때 치아 수

0: 수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보통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어요?
1: 치아를 뽑은 우리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입안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여러 가지
0: 한쪽으로 쓸리게 되죠.
1: 예, 문제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뽑고 그대로 두면 양쪽 옆 치아가 기울어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쪽 치아가 과출이 되고 잇몸뼈가 녹게 됩니다. 에 씹는 기능이 저하되고 미관도 악화되고 추수염도 악화됩니다.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자 해도 뼈이식이 그때는 필요하고 교정이 먼저 교정으로 먼저 교정을 해서 먼저 기울어진 이빨을 다시 돌려세우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시간이 오란 경우에는 에 그리고 우리 발치 후에 보통 석 달이거나 여섯 달 후에 치과에 가서 CT도 찍어보고 임플란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예. 우리 주변을 또 보게 되면 치아 교정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치아 교정은 근근히 미관만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치아 교정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교정은 미관이 아니라 이것은 기능치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빨 한쪽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그리고 한쪽으로 자주 씹거나 성인이 된 후에는 우리 턱관절에 딱딱하게 소리가 납니다. 기능치료인데 어린이 경우에는 유치가 빨리 떨어져서 영구치가 나올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때 교정을 해야 되고 아랫니가 윗니를 덮었을 때 교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 경우에는 잘 씹히지 않을 때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 말할 때 새거나 새거나 그럴 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숨을 쉴 때 코로 숨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기 때문에 우리 그 기류가 다 이 상어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야궁이 우리 좁아지고 야궁이 좁아지면 이빨이 나와야 되는데 이빨 나올 공간이 또 없게 되면 그렇죠. 이빨이 삐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치아 교정을 해야 됩니다.
0: 본인도 좀 더 불편하다가는 주변에서 봤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 또 우리 주변을 보면 어린 아이가 치아가 빠질이라고 해서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흔들으니까 애가 7, 8살 때 빠지니까 관나도 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러는 경우인데 이런 등한시하는 경우를 어떻게 봅니까?
1: 충분히 공감하는 질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생후 반년이면 첫니가 나고 그리고 2살이면 이빨이 다 납니다. 유치가 다 생성되고 6살부터 교환이 시작됩니다. 모든 유치가 영구치로 바뀌는 건 만 12세 전후로 됩니다. 즉 두 돌 무렵 난 어금니는 10년을 버티게 됩니다.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영구치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빨을 다치게 됩니다. 만화시 등하시하게 되면 모든 유치 뿌리 아래에는 그 자리를 물려받을 영구치가 숨어 있습니다. 충치가 깊어져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아래 염증이 바로 아래 영구치를 공격합니다. 그 결과 평생 써야 할 영구치가 범랑질이 얼룩덜룩하거나 모양이 기형으로 나오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아예 맹출하지 않습니다. 이 손상은 영구적이고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빨이 썩어서 빨리 떨어지게 되면 옆에 이빨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영구치가 나와야 되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영구치가 나오지 못한 삐뚤게 나오겠죠. 유치를 일찍 잃으면 양옆 치아가 빈자리로 쓰러지고 뒤쪽 어금니가 앞으로 밀려옵니다.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올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 덧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앞으로 돌출입이 생깁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심하게 아픈 경우에 소염제나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이럴 때도 꼭 뭐 치아 신경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1: 다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0: 충치로 해서 이가 심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소염제,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이럴 때는 뭐 치아, 뭐 신경 치료를 또 병원을 찾아서 꼭 받아야 하는 건가? 집에서 자체로 뭐 복용해도

0: 좋은데 어떤가요?
1: 예. 우리가 보통 치아가 아픈 것은 충추로 인해서 치아가 아픈 것은 여기 치아 신경과 안에 압력이 염증으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되면서 이 압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 압력은 당장 우리 뭐 세염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압력이 가라앉게 되기는 한데 혹시나 근데 근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근원 없이 사면 무조건 신경 치료하고 이빨을 다쳐야 됩니다.
0: 네. 그러면 의사들이 치아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는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그렇죠?
1: 예, 크라운관을 씌우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앞에 이빨인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색상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관을 씌우고 그리고 뒤에 이빨인 경우에는 우리 씹는 공능을 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그렇기 때문에 크라운관을 씌워서 힘을 균일하게 받는 것이 이빨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하나씩 우리 크라운관을 아예 씌우고 그대로 씹었다 했을 때는 자기 이빨하고 우리 이빨 매운 자리에 거기에 딱 씌우면서 이빨이 파멸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이빨 발치해야 됩니다.
0: 네. 나이가 또 들다 보면은 뭐 자연 인체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1: 네.
0: 틀니를 해놓으면 되지 하고 뭐 치아 건강에 무관심한 노인님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1: 네.
0: 노인님들이 치아 건강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1: 노인분들의 치아 건강에 관해서 노인분들은 보통 이빨이 마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너무 단단한 것을 씹지 말고 그 다음에는 아까 침이 적기 입안에 침이 적기 때문에 보통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그리고 뭐 오이나 사과거나 이런 착삭한 음식들을 이렇게 자주 씹는 것이 또 청결에도 도움이 되고
0: 치열을 해였다면 틀리도 노인들은 누구 70세, 80세 가서 해놓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1: 예.
0: 치아 건강은 지금이 정말 치아이 80세, 90세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치아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얘기를 나누는데 치아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아끼고 잘 보호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평소에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 예, 주요하게는 청결과 음식 습관입니다. 예, 하루에 3번 한 번에 3분씩 설치를 해주고 잇몸 위부터 이가 자란 방향대로 쓸어주고 이 안쪽 바깥쪽 씹는 면 빼놓지 않고 설질 잘해주고 이 사이사이는 지실로 닦아주면 됩니다. 음식 습관을 따지자면 단 음식은 횟수를 줄이고 일단 먹은 후에는 인차 청결을 해주고 산성 음료를 드신 후에는 30분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소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오늘 연결시 제2인민병원 구강과 전령혜 주치 의사님을 모시고 치아 건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치아부터 좋아야죠. 치아 건강은 구강 건강 나가서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등한하지 말고요. 꼼꼼히 관리를 잘해줘야 하겠습니다. 네, 일생 동안 자신의 치아로 건강하게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죠.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2: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